we just smile. 자니 스팀슨의 스마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오수진님, 이사해서 창문 아래 침대를 뒀는데요. 커튼을 못 달아서 해 뜨는 5시 반에 깨는 요즘이에요. 저 이거 뭔지 너무 잘 알죠. 제가 2010년에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 이사를 한 7, 8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커튼 없이 한 달도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땐 겨울이어서 네. 진짜 요즘에는 아침 뭐 새벽 5시 반 네, 정확히 쨍해지니까 어서 다셔야죠. 그래도 네. 0665님 출근 준비하는데 너무 후텁지근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저녁에 삼겹살 먹을 거니까 기분 좋게 시작해야지. 야, 저녁 메뉴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웃을 수 있다는 거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길 네 힘내시고요. 진짜 오늘 좀 원래는 좀 이런 시간에는 그래도 약간 선선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전국적으로 간헐적인 소나기 소식도 있고 어쨌든 네, 다 겪어왔습니다. 힘내십시오. 봐요. 배정현님 같은 경우는 이런 날에도 5km 뛰고 들어간대요. 지금 뛰는 내내 굿모닝 FM 먹는 얘기 때문에 공복 러너는 울면서 뛰었습니다. 아, 그거 아, 진짜 이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서

0: 한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 슬립, IS 동서,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아침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라고. 0224님. 오. 예, 호지어. 예. Too sweet. 이 노래 국내 광고에서 쓰였는데 기억나세요? 야, 다들 탑백귀를 갖고 계시네. 이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노래고 유럽권 국가에서도 거의 막 나오자마자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감을 잃었어 나는. 난 평범한데. 대학생 우리 딸 기말고사 끝났다고 버스 타고 새벽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직도 자고 있을 텐데 요즘도 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4시간 개방해서 시험 기간에 얼굴 보기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퇴근하고 우리 딸 제대로 좀 봐야지.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사실 그쵸. 7008님. 네. 듣고 있으니까 또 나스바클리의 크레이지가 생각나셨다고요. 6505님. 약간 사운드가 예 조금 로우파이한 느낌이 있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이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재밌는 얘기 또 듣고 싶은 노래 망설임 없이 남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미니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막 가입하려고 그런 그렇게 네 많은 떡밥 부탁드립니다. 겨울을 잊겠다는 아이가 실랑이 하다가 겨우 탈출했습니다. 오, 근데 요새 또 에어컨이 좀 세게 틀어져 있는 데는 그냥 반팔 티만 입혀서 내보냈다가 좀 감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긴 하죠. 아이가 많이 어린가요? 4056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해리 스타일스 워터멜론 슈거.

백만 년 만에 들었어요. 저도 손가락이 막 기억을 와 근데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상호님 국민학교 시절 두란두란 노래 듣고 야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네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라디오에서 처음 듣고 테이프로 녹음했던 추억이 있다고. 듀란듀란의 더 리플렉스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학교 밴드에서 디테일이 다 빠진 리플렉스를 하는데 의외로 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괜찮았어요. 이 노래 뭐 건아들 뭐 젊은 미소 뭐 이런 거 하다 갑자기 리플렉스 조용필 눈물의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던 노래인데 아 보컬 저 아니고 노성원이라는 예그 약에 올라갔구나 이 노래가 옛날 생각납니다. 아무튼 수박 먹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요즘 식구가 없어서 수박은 주스로 달래고 있습니다라고 7401님 맞아 그 하나 사면은 참 처치가 작은 놈으로 한번 실한애를 예 이어서 락셋의 노래입니다. Dangerous.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어제도 이 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함께 기름값이 내림세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국제선 유류 할증료도 두 달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얘기죠. 예, 전쟁 여파 때문에 한참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9단계가 적용된다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뉴욕 왕복 유류 할증료 때 기준으로 보면은 112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7월부터 60만 원 후반대가 될 거래요. 그리고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뭐 몇 달 걸린다지만 이 정도면 뭐 한참 성수기 때 이 정도 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름휴가 때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항공업계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기름값과 함께 유류 할증료도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혹시 어제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실까요? 이 전문가들이 모기는 잡는 것보다 사람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실내에서 선풍기를 이용해 보시래요.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기는 이산화탄소와 피부 냄새를 맡고 접근을 하는 건데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바람에 이산화탄소와 사람의 체취가 좀 분산되면서 또 모기가 비행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니까 덜 물린다라고 하고요. 또 모기는 냄새뿐 아니라 시각도 활용한대요. 특히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계열에 끌린다고 하니까 뭐 특히 캠핑 가거나 이럴 때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게 좋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모기는 벽에 붙어서 쉬는 습성이 있으니까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자거나 예 귀찮지만 침대를 살짝 좀 더 떼어내서 주무시는 게 어떨지 예, 이런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장보러 갔다가 닭고기 가격 때문에 놀라신 아침 가족들 계신가요? 지난 11월만 해도 이 육계 닭고기 1kg가 5,600원대였는데 지금 6,777원이 됐대요. 17%가 오른 거죠. 이게 15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고 근데 이 이유는 지난 겨울 전국 농가를 휩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에 와 무려 44만 마리가 살처분됐대요. 이런 와중에 또 닭고기 수요는 평소보다 늘어났대요. 경기를 저녁에 하진 않지만 어쨌든 6월 내내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7월과 8월에는 복날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닭들은 폭염에 취약해서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또 폐사 위험도 높대요. 아, 여러모로 참. 또 닭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가격도 지금 고공행진 중이라 빨리 이것도 안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치명적으로 맛있게 생긴 치킨이 등장하는 영화가 있었죠. 형사들이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아예 그냥 치킨집을 인수해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얼떨결에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는 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는 명대사를 남긴 이 영화의 제목을 오늘의 퀴즈로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무료로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오늘은 닭고기 세트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아, 이분이 주연을 맡은 또 영화죠. 배우 류승룡 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애수.

참 매력 있어요, 진짜. 네. 최근엔 또 그 와일드 싱이라는 영화에 네가 좋아를 그거를 자기는 영화에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천사 날개를 달고 불러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들려드린 예수는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류승룡, 염정아 두 배우가 주연했던 뮤지컬 영화에 실려있던 노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라는 명대사를 남긴 극한 직업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최애 영화죠. 그 영화 보고 난 이후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것은 사람인가 돼지인가, 최승민입니다 이렇게 받더라고요. 뭐든 잘 먹는 아이거든요. 김진선님. 자,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한 번 본 사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는 영화 같아요. 4101님. 저도 영화 10번은 본 것 같아요. 대구 사는데 갈비맛 통닭 먹으러 수원 가려고 했다니까요. 야, 그 정체를 알면서도. 자, 닭고기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4101-2127, 김경룡, 홍우주, 3821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중에 계속 이런 저칼로리 퀴즈는 이어지니까 너무 낙심,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넷킹콜의 버전으로 듣습니다. 기사스, 기사스, 기사스.

이 시대 때는 고음 가수가 아니어도 하긴 워낙 목소리가 파워 있고 감미롭고 매력적이니까 Nat King Cole의 Kisses Kisses Kisses, Frank Sinatra의 That's Life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흑백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 느끼고 계신 박부임님 대단한 감성이시고요. 8555님은 아이고 주말부터 감기가 걸렸는데요. 너무 심해서 연차를 냈거든요, 아침에. 근데 너무 급한 업무가 있어서 결국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름 감기 모두 조심하세요 라고. 아휴,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좀 빨리 나을 텐데. 빠른 쾌유를 응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에서 전기 파트로 교대 근무 중인 40대 아재입니다. 요즘 40대는 아재, 뭐 청년은 오늘은 야간 출근이라 여유있게 2시간 방송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2318님. 아니 뭐 정년도 이제 뭐 곧 65세로 늘어날 것 같은데. 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흑백 영화 분위기, 아니 이때 컬러인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Jailhouse Rock.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0: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6: 서귀포에 살고 계신 김진선님이 제주는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다고 장마 시작된 건가요? 하셨는데 계절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저칼로리 시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의 정의가 이제 계속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그냥 장마철, 장마 기간, 확실히 6월 옛날부터 그랬죠.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여수에도 지금 갑자기 하늘이 맑았다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어둑어죽해졌다고. 지금 상암도 약간 꿈을 합니다. 비 소식이 있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1023님의 제보였고요. 자, 그래서 2부 끝곡 에픽하이와 유나가 함께한 우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0: 봐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지금 남쪽 지방에 비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차분한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비벌리 크레이븐이라는 분. 오늘 아침에서도 가끔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Promise Me라고 아주 사랑받은 히트곡이 있죠. 얼마 전에 뭐 암투병 소식도 있었지만 잘 극복해내고 또 투어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아직 63년생이니까 한참 더 활동하셔야 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뮤지션이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곡은 Love Sins라고 하는 그녀의 초창기 곡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피벌리 클레이븐의 Love Sins. 지금 정서와는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너 나 없이 지금 러브 씬 찍냐? 왜 그녀가 내 가운을 입고 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때만 해도 영국 여인들 그러면 왠지 좀 더 그럴 뭔가 이렇게 평등성이나 이런 데서 셀 것 같은데 이게 80년대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냥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 원망하는 듯한 지금 같으면 뭐가 뒤집어졌겠죠. 네, 머리카락이 뽑히던지. 아무튼 그렇게 슬픈데 그런 감상적인 노래를 불러주신 비버리 크레이븐. Promise Me 엄청 좋아하셨다는 7008님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숨죽이고 귀를 더 기울이셨다는 김미라님 감사합니다.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0: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30킬로 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자,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울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대전까지는 화창하다고 서울 비 소식 있나요? 나 우산 안 챙겼는데 주영님. 상암이 그냥 흐린 정도고요. 비 소식 아직 예보는 없습니다. 남쪽은 이제 비가 시작된 곳이 꽤 있는데, 뭐 그렇다고 아주 안 온다라는 보장은 없고. 일단 걱정 말고 올라오세요. 큰언니가 이사해서 집 구경하러 춘천에 오신 0606님은 2층 집에 잔디밭에 마당까지, 공기도 좋고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니 막 캠핑 온 것 같고,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듣는 오하유는 완전 꿀맛이네요. 야, 언니 부자다, 그죠? 2층 집에 지금 마사지 의자에서.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저도 마사지 의자 집에 있는데 거의 뭐 옷걸이로 전락하고 있는 수준. 자, 1641님이 비와 당신을 신청하셨는데, 최고온 버전 아니고 럼블피쉬 버전으로 듣고 싶대요. 자, 준비됐습니다.

진짜 막 사랑에 빠져 있는데 실연을 해버린 사람이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그냥 스르르 맺히게 되는 거겠죠? 왜 이렇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늙었나? 아니 늙은 아니 뭐 나이 들어도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 예. 왜안 빠지지? 말하면서. 아무튼 대단합니다, 윤종신 씨 진짜 에너지가. 예. 20대 아니야 첫사랑 때도 난 이렇게 애절하진 않았을 것 같아. 좋니? 윤종신이었습니다. 엄마하고 나란히 누워서 라디오 듣는데요.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하면서 신청하신 1142님 듣고 계시죠? 네. 가사가 참 찌질하고 처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면서 또 거부할 수 없는 또 감정. 7008님. 회사 생활 18년 하다가 6월부터 난임 휴직이라는 또 전문 용어가 있나 봐요. 갑자기 여유가 좀 생기니까 멍하게 아침을 보내다가 갑자기 라디오가 생각나서 오랜만에 들어오신 5196님. 제가 진행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셨다고. 예.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 좀 많아지시라고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도 생각날 때 가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놀러 오세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임신 때

때문에 그 원하시는 대로 꼭 2세 소식도 전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7763님이 딱 제목만 써주셨어요. 모세 사랑인걸. 일단 이 노래 두 곡을 이어드리면 좋은데, 8143님이 면접 보러 가는 길이라는 노래 원모레 신청하신, 나는 노래 제목인 줄 알았어. 면접 보러 가는 길. 원모어 찬스의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요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두 곡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리산에 가고 있습니다. 노고단 일출 보려고 대피소 예약해놨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가는 거라 설레고 긴장되고 차도 안 막히고 날씨도 좋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출 볼 수 있겠죠? 혹시 상디도 지리산의 일출을 본 적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리산 일출은 고사하고 지리산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일출 보기 위해 그렇게 산행을 하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해가 뜨는데 그 해가 뜨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연이고 적어주신 대로 일요일 날 날씨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왔거든요. 일요일 날씨 좋았잖아요. 무사히 잘 보셨죠? 자, 그 아침에 산뜻

자, 오늘 문득 너에게 사연과 함께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이 오늘의 사연자였던 세진님이시죠? 예, 일출 잘 보셨기를. 진짜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진짜 마음이 좀 웅장해지겠죠? 저도 일출산에서 본 적이, 이게 꿈인가 현생인가 전생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리산 일출이 그렇게 장관이라던데. 저도 꼭 나중에라도 도전해 볼게요. 박애숙님. 저는 20대 때 지리산 여름밤의 별을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어요. 4118님. 그러니까 저도 쏟아지는 듯한 별을 좀 보고 싶은데. 오승아님도 20대 초반에 딱 한 번 가보셨다고, 지리산. 구름이 바다처럼 아래로 보였던 그 광경 너무 멋졌더랬어요.

9870님 상디 지리산 일출 보러 와요. 여기 낙원입니다. 아 진짜 가야 되겠다. 어우 사진 지금 막 올려주시는 분들 아침 가족들 다들 이렇게 지리산 유경험자분들이 사진도 막 보여주시고 저희가 인별그램에 좀 올려드릴게요.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이거 너무 짧았죠. 짧아도 너무 짧았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배철수 선배님 가끔 노래 그렇게 될때 한번 다시 듣죠 하시니까 면접 가다가 신청한 노래는 내일 나오나요? 라고 이상우님.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들려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한명민님, 박시현님들도 원모어 찬스한테 원모어 찬스를. 야, 이게 이 팀이 진짜 이름이 그러네. 진짜 안틀 수가 없어. 원모어 찬스 한번 다시 갑니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김신혜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음악의 힘이 이런 건가 봐요. 끈적이는 날씨에 짜증도 나고 했는데 좋은 음악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되네요. 4149님. 예, 그만큼 뭐 음악이 힘도 힘이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리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지리산에서 밤을 보내신 2027님. 별이 주먹만 했어요. 거짓말. 삼촌들이 할 법한 농담을 저한테. 아무튼 그만큼 크게 보이셨다는. 그랬구나. 노고단의 일출을 보여주신 4724님. 와, 장관이네요, 진짜. 야, 저게 운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진짜 산 밑으로 구름이 바다처럼 보이고 그 위로 해가 떠오르고 바다네? 이것은 바다인가 구름인가? 이것은 바다인가 구름인가? 천왕봉의 우뚝선 3977님의 사진도 있고 와, 이때는 해가 또 엄청 푸르고 아침잠이 많은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출입니다 라고 0715님 나이가 좀 더 드시면 아침잠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40대 중반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신 4905님. 설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드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39에 갔을 거예요. 예, 뭐 가서 다 이래서 때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지만 늦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기죽지 마시고 원하시는 지식 아무튼 좀 더 전문적인 공부 잘 마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벌써 아이고 끝곡 들려드려야 될 시간인데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Sacrifice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주에 딱 가운데인데요. 수요일 그래도 에너지 있게 보내시고요. 너무 더위에 지지 마시고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주빈입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연습생 생활이 짧았던 저는 초반에만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혼자 끙끙 앓진 않습니다. 먼저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묻고 조언을 구했죠. 내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지름길이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보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0: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꽃은 다른 꽃과 비교 아니다. 그 말이 아니구나. 꽃은 다른 꽃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피어날 뿐이다.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와 비교하느라 참 지친 우리들이라면 오늘만큼은 자신의 속도로 피어나는 그런 퍼펙트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에드시런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부른 노래, 듀엣곡이죠. Perfect Symphony였습니다. 그 아들뻘되는 진짜 까마득한 후배 에드시런이 이탈리아에 사는 보첼리 형님 댁에 찾아가서 제안을 하고 같이 좀 부르자고 때도 쓰고 뭐 이래서 성사가 됐다죠. 예, Perfect Symphony. 예, 그래서 그런지 참 그냥 우리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듣는데 이렇게 평화스럽고 안정감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에드 시런이 보첼리 형님의 목소리를 시기하지 않고 또 보첼리 형님이 에드 시런과 경쟁하지 않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듯이 아, 너 그거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멋있는데? 나는 그거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남을 응? 남을 칭찬해 주듯이 나의 장점도 잘 인정하면서 그렇게 좀 부드럽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미 일도 시작하기 전에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뭐 그런 현대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한 번도 경쟁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고요. 어릴 적에 저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것 10가지요. 그래서 그중 반 이상이 저랑 겹치면 친구가 되곤 했어요. 싫은 것이 같으면 미리 피할 수 있어서 서로 싸울 일이 없답니다. 아, 윤미라 씨. 와, 지혜롭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네. 빡빡한 일정 속에 자, 그나마 지금부터 1시간 여러분 조금 여유 있게 저랑 음악 데이트 함께 하시죠. 예. 여기는 MBC FM for you. 여러분이 선택한 방송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한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0: 오뚜기 카레.

일본의 플루트 연주자예요. 아야오 타카키의 탑 오브 더 월드. 플루트 연주를 두셨어요. 플루트 소리가 참 싱그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밝고 맑아. 플루시 슬픈 그런 마이너풍의 연주를 하더라도 왠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슬픔보다는 희망적인 게 있어. 플루시 주는 그 악기의 본성, 근성 그런 것 같아요. 카펜터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탑 오브 더 월드. 이렇게 연주곡을 가끔가다 들려드리면 익숙한 멜로디는 다 흥얼흥얼하게 돼 있고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어 있는 그런 곡 한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와 좋다. 연주곡도 한 곡씩 이렇게 들으면 참 좋아요. 조인경 씨 감사합니다. 서른정 씨는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어. 앵앵거리면서 또 불 켜보면 안 보이고 끄면은 또 앵앵. 아우 이거 진짜 밤새 고통스럽죠. 그리고 딱 소리와 함께 얘가 그냥 잡았다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애매한 자기 볼만 때리고 밤새 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요즘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도 며칠 전에 모기 한 마리가 누우니까 웽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물지는 않고 얘네들은 웽웽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모기가 수컷은 안 물고 암컷만 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모기들도 수컷은 안 물고 소리만 내고 암컷이 그렇게 빨아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기와의 전쟁도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한여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네, 11시 14분 46초 지나가고 있는 아침 시간.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 아까 첫 곡으로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파바로티 노래도 한 곡 듣자 뭐 이런 분들이 또 문득 예, 문자로 보내주셔서 한 곡 그러면 파바로티 음악도 좀 들을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이 파바로티는 전쟁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자선 공연을 해왔었는데 그중에서 약 한 30년 전쯤 그러니까 한 1996년도 파바로티의 고향인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했었던 공연 중에 그 라이자 미넬리하고 함께 듀엣으로 부른 곡이 있었어요. 이거 라이브로 듣게 되는데 루치아나 파발로티와 라이자 미넬리가 노래하는 뉴욕, 뉴욕입니다.

진짜 똑소리 나게 부르는 노래.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손 잡아줘요. 손 잡아줘요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곡이라고. 왜냐하면 손 잡아줘요. 손자 좀 봐달라고. 그런 노래라고. 아유, 말장난에 아주 말장난의 끝판이네. 손 잡아줘요. 아, 수요일은 12시까지 출근이에요. 아, 오늘이 직장이 차량 2부제를 하고 있어서 홀수 날은 버스 타고 출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5388님 고맙습니다. 출근길에 벌써 땀 좀 흘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아이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네, 아이스 커피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몇 분 뽑아서 좀 아이스 커피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0번,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뭐 하시면서 그냥 저요 아이스 커피 뭐 이렇게 그러면은 너무 문자 50원, 100원 이용요금이 좀 예,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문자 꽉꽉 눌러서 예,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음악 적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개봉 2주 만에 90만 명 이상이 봤다는 그 영화 와일드 싱. 예, 여기에서 발라드 왕자인 최성곤이 부른 노래인데 영화를 안 본 사람들까지도 다들 막 따라 부르는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이 멜로디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오정세 씨, 배우 오정세 씨가 열연한 최성곤, 극중의 최성곤이 부른 네가 좋아입니다.

0: 사실은 말이야.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길래 나도 초반부에 몇 편을 봤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 아 정말 배우들이 참 연기를 잘한다. 그걸 보면서 어떤 부분은 마음이 참 아팠고 어떤 부분은 정말 속이 시원하고 어떤 내용은 그냥 또 그냥 만들어낸 허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저런 일이 많이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저게 요즘 학교라면 나는 어떤 학교를 다녔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

나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국민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고, 나는 그 토요일에도 학교 가서 4교시까지 수업을 들은 사람이고, 칠판 지우개 두 개를 서로 부딪히면서 팡팡팡팡 먼지나게 털어봤고, 교탁 바로 앞에서부터 제일 뒤에 쓰레기통 바로 옆까지 한 반에 한 70명씩 꽉 차있던 교실에 나도 있었고, 얼룩덜룩한 교련복 입고 운동장에서 제식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다. 어? 나도 그 시절에 학교 다녔었는데?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건 머리가 좀 희끗희끗. 100세 인생 중에 절반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겠지? 그래,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옛날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람까지 완전히 구닥다리는 아니다. 요즘 스타일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나도 이어폰 그 줄 없는 거 무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예약하고 또 AI한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완벽하게 잘하진 않아도 그 어지간한 건 그래도 할 줄 안다. 근데 내 이어폰은 왜 또 작동이 안 되지? 매니저가 만지면 바로 되던데. 아, 너무 빨리 변해서 배울 게 점점 많아지는 세상. 학교만 안 갔지? 어른들도 매일매일이 참교육의 연속이다.

0: Alex Scala, I love you.
1: Sir Duke, Sir Duke 이 노래를 아카펠라로 감상하셨어요. 스페인의 아카펠라 그룹인 비보컬이었습니다. 스페인 팀이고요. 이번 월드컵 우승 후보가 스페인 아닙니까? 근데 어제 조별 예선전에 야, 난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 그게 어디더라? 저 서쪽 아프리카의 그 아주 작은 섬나라 우리나라의 울릉도보다 조금 더 큰 나 큰 그런 섬나들 나라 52만 명밖에 안 된다는 인구 카보베르데 맞습니다. 카보베르데하고 스페인하고 어제 조별 예선전을 치렀는데 무승부로 끝났어요.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FIFA 랭킹으로 보면 스페인은 2위고 카보베르데는 67위. 예. 뭐 당연히 스페인이 이길 거라 이렇게 예측했는데 무승부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카보베르데? 이제 그때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찾아보기도 하고 뭐. 아니 거기 골키퍼는 왜 이렇게 잘한대? 신들렸나 봐. 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참 축구공이 어디로 굴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걸 증명해준 일종의 이게 참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루 종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김명한 씨. 하루 종일 볼만

해요. 한번 빠지면 어우 중간에 끊기가 쉽지가 않아. 진짜로 화가 났다가 통쾌했다가 아주 마음이 좀 갈팡질팡했던 드라마였습니다. 배영옥 씨는 라떼 가정 실습으로 붕대 감는 법. 라떼는 네. 내가 다

0: 폐품을 제출했었죠. 아, 그땐 배변 봉투도 있었. 맞아. 그냥 뭐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학교를 다녔었는지,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네요. 예. 가정 실습으로 붕대 감는 법. 그 교련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었나요?
1: 그렇죠.
0: 여학생들은 교련을 그거 하고. 우리는 이제 총검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거의 365일 그 교련복만 입고 다녔던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게 또 남자답기도 하고 또 옷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저는 아직도 송금을 텔레뱅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씨. 뭐 그 흔하지 않나요? 텔레뱅킹 많이들 하지 않나? 요즘 안 하나요? 인터넷 뱅킹을 네. 하죠. 텔레뱅킹은 좀 약간 예전 스타일이고 저는 요즘 작업 중 필요한 자료 AI 사용해서 업무에 적용 중입니다. 세상 참 편해졌어요. 김중숙 씨. 하, AI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편리해지긴 했는데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발전하니까 겁이 나기도 해요. 음악도 저희가 선곡할 때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하고 선곡하면 이게 AI야. 뭐 이럴 때는 막 갑자기 소름이 돋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느라 참 힘듭니다. 그렇죠? 에이, 음악 듣자. 그 펀의 보컬인 네이트 루스가 퓨처링한 Just Give Me a Reason이라는 핑크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퉁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비가 오고 있진 않지만 예, 그냥 흐린 날씨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소라 BTS의 슈가가 함께한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 노래 나가는 사이에 아까 제목을 분명히 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뭐지요? 너무 좋아서 궁금해하셨던 분 계셔서 예,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커피 주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어쩌나. 제가 그냥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불납니다. 0635님, 나를 좋다고 말하던 그와 헤어진 지 일주일, 서로 좋아하던 시간이 끝나니 너무 허탈합니다. 쓴 커피가 필요해요. 위로 드리겠습니다. 네. 4533, 지난 연말부터 8개월간 해 뜨는 걸 보면서 퇴근했는데 이제 다시 아침형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해 떠 있을 때 일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커피 마시면, 예, 커피까지 마시면 최고인데 하신 분. 3906님, 저는 빙수 가게를 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커피 한잔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세님이 주신다면 한잔 하고 싶군요. 1954님, 여기 여수 비도 오고 너무 멀어서 커피가 올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여수에는 비가 오고 있군요. 네,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영희씨, 충남 아산입니다. 딸이랑 신청곡 따라 불렀어요. 커피 주시면 너무 좋겠군요. 5개월 된 아기 띠하고 지금 산책 중입니다. 아, 한잔하고 싶어요. 박대영씨. 그 산책 기간, 산책하는 시간 동안에 아,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 적재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적재. 기타리스트죠. 다른 가수들의 세션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이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적재 씨가 올해 초에 발표한 노래 참 차분하고 좋아요. 낭만, 그 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아들이랑 청소하면서 들어요. 저도 커피가 필요한데 하신 2624님 신청곡까지 전해드릴게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영심 피아노 연주 회전문 왈츠. 회전문 왈츠 아시죠? 그 회전문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 장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 가운데서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려요. 커피는 이제 댁으로 저희가 쏴드릴 거예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납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주인공 김신영입니다. 2002번님의 사연입니다. 마침내 또 러브버거의 계절이 왔어요. 얘네는 해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전 올해도 혼자네요.

0: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한 의미부여, 자기 연민 금지. 이럴 때일수록 환기 잘하고 청소하고 해충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 손 누가 잡아줘요? 바로 남은 내 손이 또 잡아줘야죠. 곱게 맞잡고 이 더운 하루 외쳐보자 라면서 정화의 만공 출발합니다.
1: If you can hear my prayer, give me one last shot.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예, 수요일 들으신 첫 곡 바로 비투비의 기도. 아, 예, 오랜만에 들으셨죠? 예, 우리 3208번님 대박 기도라뇨. 점심시간 도시락 돌리다 튀어왔습니다. 비투비 포에버라고. 아, 또 비투비 팬분들이 굉장히 또 은근히 또 예, 의리가 있죠. 우리 멜로디 여러분. 예, 와, 또 계시네요. 우리 이규민 씨. 여기 멜로디 왔어요. 정이 잘한다 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도 공이 예 2056-33땡땡 예 2056-33땡땡으로 만약에 전화 올 시에 우리 또 멜로디니까 예 깔끔하게 의리로다가 정해만 거 듣는다 예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앞에서 아 러브버그의 계절이 또 돌아왔나요? 예 당최 나가질 않으니까 러브버그는 모두 그렇게 막 피부로 와닿진 않았는데 작년에 제가 주차장에서 딱 올라가는 길에 막 뭐 이상한 풀벌레들이 쫙 붙어있는데 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온 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예 바로 이제 예 워시액으로 이제 빡빡빡빡 이제 안녕 하면서 이제 닦아냈는데 아 또다시 돌아왔구나. 이 저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닌데 원래 러브버그가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 그 러브버그의 천적이 있나? 예. 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러브버그의 천적. 아, 근데 개체수가 워낙 많다. 아, 이런 거를 좀, 예, 개구리나 이런 게 좀, 뭐, 맛을 보면, 예, 시식을 먼저 러브버그 한번 해보면, 예, 뭔가 좀, 예, 개구리들이, 야, 여기 맛있대. 이러면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예. 어디 소문이 안 나나? 예. 아, 내가 먹을 수는 없다. 예. 제가 44인데. 개미를 퍼먹을 수도 없는 나인데 거기다가 내가 러브버그를 퍼먹으면 어떡해요. 예. 아 단백질이다. 선생님들 더 하시네. 예. 아직은 예. 집에 쌀이 많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을게요. 예. 뺀 지 얼마 안 됐잖아.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 사람한테 저기 러브버거 먹으라뇨. 예, 나 찝찝하다. 예, 말씀드리고. 아, 우리 6208번님, 신디신디, 오늘 연차예요. 누워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주말에 교육받느라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체력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는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체력 떨어져서 누워있잖아요. 더 체력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해보자. 네, 세탁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싹 한번 밀린 빨래 한 낮 시간 정도에 싹 한번 하시고 초저녁에 한번 예 그 초저녁 잠 한번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드라마 보고 예 그다음에 조금 잠이 안 온다 월드컵 보고 예 아니면 야구 보고 야구 보다가 조금 한 11시나 뭐 12시 뭐 이때 다시 주무시면 된다. 예 잠이 거의 뭐 그냥 자요가 아니고 뻗어요.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또 말씀드리고 김진호 씨가 신디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나요? 보다 나왔잖아요. 네, 보다 나왔잖아요. 정화의 망국 때문에 예 네, 제가 보다 나왔다. 메시가 세 골 넣었어요. 월드컵 첫 해트트릭 월드스타라고. 아 그렇죠. 예. 야, 맞아요. 200경기에서 월드컵에서만 14골을 예 냈죠. 그러니까 역대 최다골이죠. 예, 뭐 클로제 선수도 있었고. 뭐 호나우두도 있었고

0: 선호도의 그 기록을 클로제 선수가 예 찼었는데 예 그렇죠. 2위가 이제 15골 예 브라질의 호나우두. 아 그러네 그래. 16호네 16호. 예예 예. 좀 선생님 정정해 주세요. 예. 기사를 보고 해서 16호니까 2위가 브라질 호나우두 그리고 3위가 클로제. 자 얼추 맞습니다 제가. 예. 클로제가 사실 독일 선수인데 클로제는 이제 월드컵 경기에 굉장히 센 선수들이 유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만나는데 이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초아 선수가 멕시코 수문장 이 골키퍼 오초아 선수가 월드컵에서만 향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과연 오초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 첫 번째 경기를 했던 그 선수가 나올 것인가도 사실은 예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 2001번님 메시 좋겠다 정해서 빵빠레 받고 아 저는 이 작년에 그 뭐죠 카타르 월드컵 때 라스트 댄스라고 해가지고 엄청 예 응원했거든요. 예 과연 언제까지 라스트 댄스를 출 것인가 예 요거는 메시는 아직 예 그리고 사실 메시가 움직임이 좀 덜한 상황에서 뭐 대포리라든지 이런 호위무사들이 같이 흔들어주기 때문에 메시가 세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예 축구는 혼자만 잘하면 안 돼요. 이 모두의 이 노력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 국민들의 그 응원 이런 게 또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도 예 금요일 날 10시에 예 또 시작을 하는데요. 또 MBC 또 중계가 없으니까 달순의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예. 박문성 해설위원과 제가 예 드디어 1년 만에 입중계 다시 만납니다. 하모니카 거기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모셔놨다고 했으니까 솔직 리뷰 예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기가 막힌 썸머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스테이시. 우리 스테이시와 함께 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박두리.
1: 네.
0: 아, 집순이.
2: 네.
0: 어서 빨리 넘어가 볼까요? 예, 항상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1, 2번 함께 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화의 희망곡 1, 2번 함께 하는 광고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4: 삼일제약
0: 롯데렌탈
3: 멕시칸
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오뚜기 카레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범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의 있다 없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선크림 앤 양산을 꼭 챙겨드려야 된다 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챙겨야 됩니다. 왜냐? 너무 더워졌기 때문이죠. 바로바로

오늘 주제는 정오의 희망곡에는 지금 손풍기. 손풍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자, 손으로 들고 다니는 선풍기죠. 한마디로 손풍기. 예, 손 핸드. 예,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 아, 요즘에 뭐 쿨링 효과가 있는 냉각 선풍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일단 한 91명으로 돼서 없다. 예, 없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는 한 91명 정도 아깝게 없다가 나온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또 빼먹으면 서운한 김신영의 질문들. 2172번님,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 중인 미니 탁상용 선풍기는요. 이거 손으로 들 만큼 가벼워요. 안 돼요. 예예. 예. 중요한 건 탁상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풍기 우리 알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선생님. 예. 그리고 6664번님, 양산에 꽂아 쓸 수 있는 미니 집게형 선풍기 가능한가요? 아니요. 선풍기. 예. 깔끔하게 다시 한번 선풍기. 3000번님. 큰 선풍기를 손으로 번쩍 들면 인정해 주시나요? 큰 선풍기를 두 손가락으로 드시면은, 예, 그냥, 오케이, 예, 엄지, 검지로만 들었다. 예, 엄지, 검지 듣고, 예, 한 손으로 이렇게 같이 엄지, 검지 하면서 이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해가지고 찍었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예,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선풍기를 갖고 계신 분들 실시간 포즈 V예요, V. 예, V포즈와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증샷 사연 소개되면요, 저희가 보습크림 그리고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요 예측을 해주셔서 맞추신 분께는요 추첨 통해서 속옷 세트, 예,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어디로 보내느냐, 문자는 샷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손풍기 그리고 실시간 인증샷 포즈는 V입니다. 이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노래는 에픽하이의 팬 그리고 송지윤의 미친 거니 듣고 올게요.

네, 팬 에픽하이의 노래 그리고 미친 거니 성지윤의 노래까지 듣고 오셨고요. 정이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요겁니다. 정오의 만국에는 지금 선풍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인증샷 실시간 V포즈 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화금님 없다 99명입니다. 왜냐 제가 없어서요 라고. 예 저도 없어가지고 예 이 말 했고요. 아 5032번님 선풍기 없으면 외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냉각인데 얼굴 뻘겋게 됐을 때 최고예요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맞아요. 이거. 예, 요즘에 냉각 선풍기 진짜 좋거든요. 예, 오케이. 예,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보습크림 드립니다. 인증샷. 우리 2000번님 이열치열로다가 신랑이랑 뜨끈한 쌀국수 먹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전 있지만 1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선풍기를 와 되게 찌그만 게 나오는구나. 어, 색깔 배색이 예쁘네요. 예, 네이비에 옐로우 땡큐. 어, 21번님 점심시간이 1시부터라 업무시간에 몰래 찍고 있습니다. 언니 참고로 이거 어제 산 신상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와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충전식으로. 야 너무 좋다. 여기 원래 보조배터리 만드는 거기 아니었나. 예예 예. 오케이. 예, 제가 이런 그 전자제품 조그만한 것들을 예, 많이 모은다 말씀드리고. 8104번님 선풍기 택배기사인데요. 요거 없으면 죽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찍었으니 인정이죠? 라고. 아, 진짜 손가락 하나만 걸었네. 예, 오케이, 인정! 예, 보습크림. 예. 아,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네. 두 손가락으로 진짜 드셔가지고. 오케이, 인정. 예, 그리고 4178번님. 8년째 여름마다 저와 동고동락하는 고령 선풍기 황급히 가방에 꺼내가지고 촬영했어요. 라고 해주시면서 선풍기. 와. 이거는 저 버리지 마세요. 이게 저희 시리즈마다 있을 때 고령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또 값어치를 합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3458번님 손으로 드는 것도 버거워서 턱받이 마냥 목에 걸고 다닙니다. 여름 잘 지내보자 라고. 아우 요즘에 이런 거 많아요. 예 목에 거는 선풍기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열각 그 냉각이네요.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자 어, 일단 여섯 분께 저희가 보습크림 보내드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 정호의 만곡에는 손풍기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총 109분이 인증샷을 보내셨습니다. 아,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을 또 얄로 보고 예, 또 읍다라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예, 우리 055번님 70보 걷는 신디는 모르지. 얄로 봤어. 라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 제가 또 얄투덜로, 예, 얄로 봤다.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선풍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유가은, 선보영, 3199-8023-1020. 이분들께 속옷 세트 보내드리면서, 아, 아이들의 덤디덤디, 요 노래 듣고요. 좀 시원하게, 예, 저기 반성하는 마음으로다가 신형 나이트, 신명나게 돌아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0: 하늘 아래 미탁재.
1: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롱이 만들어요.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파리 피플, 수영하고 싶은 수영일 텐션 되고 흥의 바다로 다이빙 부탁드리면서 비트 등목 가야죠. 신영나이트 오픈합니다. 오늘 첫 번째 BGM은요, 오랜만에 신명나게 시작할게요. 왁스의 오빠!

0: 탈락.
1: 예, 예. 일단 최초로 자체 탈락. 신나지가 않네. 예, 신나지가 않아서 아줌마로 다시 돌릴게요. 아줌마. 예. 우리 삼촌번님이 본인에게도 냉정한 이 모습. 예, 제가 월요일날 선곡을 다 해놔가지고 예, 비트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가야 돼요. 예. 왁스의 아줌마부터 갈게요. 컴온! 자, 어머님들 일어나세요. 예예예. 예, 예. 길 가다가 아줌마 소리 한번 들었다 일어나세요. 선생님들 우리 모두 나중에 또 아줌마가 됩니다.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물 한 잔 자시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입에 드세요. 합. 자, 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고담시처럼 뭔가 수산해야 돼요. 배트맨 나올 것 같은 것. 자, 이제 합.

Let's go!

시원하다. 아 시원해요. 예, 우리 이경희 씨. 언니 저 지금 부모 참여 수업 가려고 화장 중인데 너무 신명나잖아요. 아이라인 그릴 때만 조심하세요. 예, 우리 새싹이신데 지금 문자 하나 들어왔거든요. 6768번님, 이거 혹시 효과음 아니고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탬버린 후루룩이 불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탬버린을 분 지 지금 한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예. 고전에 혈우락이도 차요. 예, 혼자서 거의 지금 음향실처럼, 예, 효과음처럼 다 내고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잠시만요. 지금 긴급 고민 상담이 하나 왔는데요. 우리 김성희 씨. 내일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나오는 모임을 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덜 늙어 보이고 멋져 보일까요? 추레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가지 마. 예, 예. 그러니까 덜 늙어 보이고 멋져 보일까요는 일단은 그 생각하면 순간부터 거울 보면 계속 늙어 보일 거예요. 예, 뭐 어때? 나 그냥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근데 말하면 가지 마요. 예, 우리 0888번님, 와 가지 마라는 대답이 나올 줄이야. 역시 신박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미련들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홍경민이에요. 가져가 갈게요. 큐문. 자 여러분, 어설픈 미련이라 남기지 말고라는 가사말이 나오는 가져가요. 여러분 선생님. 헤어졌으면 끝끝 이엔드 아서 라바 짜라바 라바라바 리빌로 비달로카 컴온 한국의 오리키 마스인 홍경배 컴온 컴온 컴온.

땡큐. 오케이 땡큐. 예, 아 시원하네. 아 시원해요. 우리 0263번님이 애 학교에서 올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1초라도 더 즐겨야 되니까 신디 숨 쉬지 말고 얼른 한국이라도 더 하자. 이제 됐어요. 이제 숨 쉬었고. 우리 0282번님 세 번째 비트감별 도전입니다. 어제 음원 차트 뒤졌어요. 설아윤의 흔들어. 제목부터 느낌 있잖아요. 라고. 아, 지금 삼수생인데요. 지금 살짝, 예,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신영나이트 비트감별 통과하신 분들께 쿠키 세트를 드렸는데, 또 기가 막힌 선물이 또 다시 들어왔잖아요. 요즘에 요번부터, 오늘부터, 딱 지금부터 비트감별 통과하면요. 떡볶이 세트 바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명예 전당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설아윤의 흔들어! 과연 삼수생이 성공을 할지 듣고 올게요. 흔들어 갈게요. 렛츠고! 좋은데? 차차차차 차! 아 차!

흔들흔들흔들흔들어보자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거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트로트는 한입니다. 한과 흥. 그리고 3000번님 트위스트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아, 살짝 있어요. 예, 살짝 있다. 자유인정의 트위스트도 살짝 있다. 예, 설아윤 화이팅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트감별 지금 떡볶이 세트 들어왔다고. 선생님도 지금 뜨겁다. 매운맛이다. 이재영 씨, 나인뮤지스의 와일드. 비트감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작업 때문에 매달 2만 9,000원을 주고 유료로 AI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노래를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라고 AI와 우리 이재영 씨의 합작, 나인뮤지스의 와일드가 예, 또첫 번째 떡볶이 세트의 주인공이 됐을지 만나볼게요. 29,000원 AI 커머!

예, 들고 뛰어야지. 말해 뭐예요. 지금 AI 덜 놀았네. 이 친구가 아직 예, 저기 많이 못 놀았네. AI 자체가 많이 못 놀았어. 예, 삼수생 이제 다음부터 이제 사수가 됐네요. 최경문 씨, 아 탈락. 우리 막내 메이터예요. 예예. 예. 학습시켜야 되겠어요라고. 그러니까 요런 풍으로 쫙 깔고 그다음에 더 신나는 거, 더 신나는 거 알려줘, 더 신나는 거 알려줘. 요렇게 해야 마지막에 좋은 걸 뽑아낼 수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어, 예, 요 노래. 예. 어, 그러면 요거 한번 가봐야죠. 예, 우리 또 예 새댁이 됐죠. 예, 우리 신지영님 계신 코요태 콜미 갈게요. 요 정도 가야 돼요, 선생님.

땡큐 땡큐. 요 정도 가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요 정도 가야 됩니다. 예, 콜미 하나 정도는, 때려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임명선님, 아싸, 콜미, 세로데나잇. 오늘은 왼주다이, 쭈구동.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박자가 똥땅, 똥땅, 따당. 제가 이런 거는 은근히 잘 외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트간별, 지금 뉴 선물 떡볶이 세트 때문인가요? 도전자들이 쇄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0858번님. 아, 내가 나이트에서 뭘로 춤췄더라? 같이 샴푸 뛰던 친구한테 톡했어요. 딱 기다리세요. 라고. 그렇지. 샴푸, 호박, 예, 그 다음에 리버. 예, 리버 쪽 선생님들. 악관, 국관 있잖아요. 예, 빈관도 있어요. 땡빈관. 예, 이쪽으로 좀 들어와 주시고요. 아, 우리 김정훈 씨. 나고야에서 쇼핑하다가 흥나서 못 참겠습니다. 나고야까지 갔는데 쇼핑하시지. 권소영, 신데렐라의 선택.

네, 비트감별합니다. 줄여서 CLC, C50입니다, 선생님. 예. 초이스 오브 신데렐라예요. 예,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예, 원래 있는 노래입니다. 예, 원래 있는 곡이고요. 나고야. 예, 거기 가면 또 라멘 맛있는 거 있어요. 예, 당육수로 해가지고 맛있는 라멘이 있으니까 거기 또 이렇게 마시고 호로록답답 해주시고요. 우리 김광원 씨 도전 비트감별 카라의 루팡 떡볶이 내 거라고. 루팡은 몇번 떨어졌어요? 예, 한 도화가 8차례인가요? 예, 8차 떨어져가지고 예, 죄송하고요. 우리 장효진 씨 별사랑 돋보기 해주시겠어요? 다운되는 마음 끌어올려볼게요라고. 아, 별사랑 씨 흥이 심진아 플러스 나비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사랑의 돋보기 일단 비트감별 오케이 되시면요 바로 요즘 뉴 선물 떡볶이 세트 보내드리고요. 비트 명예 전당 갑니다. 자, 별사랑의 돋보기 갈게요. 컴온! 이야, 대단하다. 웅장하다.

지금 몇 번 참아야 돼요? 예, 몇 번 참아야 돼요? 내가 별사랑 우리 또 반가족이어서 웬만하면 참아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저 너무 늘어진다. 예, 앞에 두 줄만 하고 그냥 뿌앙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진희 씨가 불어넣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다음 노래는, 저기 또 샴푸 그 나이트에 그 또 흠뻑 취했다고 했으니까 예전에 그 감독님 사요나라 베이비라고 있어요. 예, 거기 한번 찍어보시면은 예, 또 깔끔하게 나옵니다. 정말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요나라 베이비라고 있어요. 예, 예, 요거 이거. 예, 잠시만요. 우리 8000번님이 또 시작한다. 가사 없는데 흥만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바로 갈게요. 렛츠 기릿 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문영 피자 탈락. 예. 사요나라 베이비. 예. 요게 또 있어요, 선생님. 예. 예. 영타 아니에요. 미치겠네. 예, 탈락. 선생님. 저기 나이트 안 가보셨어요? 예,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예, 여기 있어요. 예, 우리 또 자수민 PD님이 예 넣어놓은 게 있어요. 예, 아 예, 한번 쏙 가볼게요. 예. 아 데카포 있어요. 데카포 있고요. 예, 다카포. 예, 다카포 있고 저 작가님들, 저 빨리 예 우리 문영 PD님 지금 시간이 지금 초과다. 예, 그러면 다음 노래 할게요. 자, 문영 PD님. 예, 좋습니다. 갈게요. 좋습니다. 예, 미수정, 정다경이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번 드릴게요. Come on! 자, 없어요. 쉴

신난다. 종아의 마법은 재미난다. 항상 신나서 재미나게 하도 신난다.

생이베리 감사. 예, 생이베리 감사. 우리 3881번님께서 비트게의 메시, 샌디 오늘도 텐션 헤드돌이까지. 예, 저는 라스트 댄스는 정확하게 예 골드머스 받으면 예 그 다음날 바로 라떼 갑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사요나라 베이비 찾았습니다. 렛츠고. 요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은 다들 예, 안녕 안녕 인사, 헤어지는 인사라고 반가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투, 소리, 하! 아, 이것도 다른 믹스네.

이제 DJ 오빠 어깨치다. 어깨 춤, 어깨 춤, 춤, 춤, 춤, 춤. Come on. 자, 여러분들 예전에 왕년에 놀던 데가 그립다. 신형라이트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놀고 싶은 사람이 된다 하시는 분들 언제나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o party! 자, 0529번님, 샌디 혹시 대구의 제우스도 아시려나? 아, 저는 일단 황금동 쪽에 있어요. 예, 황금동. 예. 자, 대구 TBC 앞에 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0: 있으면 비트감비 유산물 들어왔죠. 떡볶이 세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라면서 우리는 광고 갈게요. 광고 베이비 렛츠고 파티.
1: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뱉죠. 싱크
7: 뱉죠. 싱크
8: Stay.
0: 네, 신영나이트. 예. 오늘은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참여와 함께 너무 또 신나게 또 즐겨봤고요. 2부 끝곡은 혹여나 스테이 씨가 또 살짝 들었을까봐 놀래가지고 내래 스테이, 우리가 매일 듣던 노래. 이 노래는 다 외우잖아요. 그쵸? 이 노래 듣고 3부에 스테이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0: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정말 상큼 청량하게, 예, 발음도 어렵네요. 상큼 청량하게 돌아온 스테이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돌이.
2: 네.
1: 집순이.
3: 네.
1: 자, 6월 상품 소개, 예, 또박또박. 그리고 3, 4부 함께 하는 분들도 정확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G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펀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펀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2: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3: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2: 내 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 에서 차량용 수화기,
1: 아니분드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3: 조미료 무첨가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키높이 7cm 운동화 카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1: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 모셔야죠. 빙그레
3: 주식회사, 해리사부의
2: 키움증권,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3: 환인제약,
2: 현대에서 화재보험,
1: 오르죠.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깐.

2016 북중미 월드컵으로 달아온 열기, 엔다 뜨거워진 날씨에 무더위까지 아, 더 달아오르기 전에 얼른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음악이 딱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바로 어제죠, 청량미 가득한 신곡 투러브와 함께 올해 썸머퀸을 노리는 분입니다. 바로 스테이시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예, 어여들 들어와 주시고요. 유튜브 무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아 오랜만입니다. 예, 스테이씨 어서오세요. 네. 어, 일단은 단체 인사 있나요?
1: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0: 아, 네, 우리 수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주황머리로 돌아온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0: 오케이.
4: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핑크머리 아이사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똥머리 세은입니다.
6: 예? 어, 안녕하세요. 짧은 머리 은입니다.
0: 오케이.
7: 안녕하세요. 갈색머리 제이입니다.
0: 네. 오늘 머리 컬러로 여러분들을 소개를 했고요. 네. 사실 어제 저녁 6시에 공개가 됐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컴백 후에 이제 완전체 라디오는 처음이죠, 정우 이만국이.
1: 네, 완전 처음입니다.
0: 최초입니다. 네. 이게 사실 특히 더 반가운 게 스테인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1: 아,
0: 네.
1: 맞아요.
0: 거의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1: 아, 벌써.
0: 와, 2년 만에 출연이구나.
1: 예.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0: 어, 빠르죠. 네.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못 보던 사이에 멤버들이 살이 다 쫙쫙 빠졌고.
1: 어, 네.
0: 예,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하셨나 봐요.
1: 네, 네. 맞아요. 열심히.
0: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살짝 늦었지만 일단 빵빠레 한번 더 가야 됩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죠. 6월 14일 세은 씨의 생일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제 노래 가야죠. 터보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갑니다. 자, 세은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아, 저 문현 피자님. 우리가 합을 맞춘 지 예, 저 며칠 안 됐어요. 자. 자, 세은 씨 축하합니다. 자, 늦었지만 1월 6월 14일 세은양의 생일을 기쁘게 축하드립니다.

0: 와, 너무 신난다. 노래는
1: 예. 아, 이거 신나는 노래예요.
0: 너무 신나요.
1: 예, 이거 신나는 노래고. 아, 우리 4665번님 신디 디스코팡팡 아시죠? 예, 이번 조금만 예, 한 1분간 예. 불락 처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당일에 뭐 했어요?
2: 어, 일단은 팬분들이 생일 카페를 좀 많이 준비해주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싹 갔다가 라이브 네. 하고 또 저녁에 막 친구랑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1: 아, 저는 생일 카페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게 막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생일 카페가?
2: 네.
1: 아, 진짜? 네. 그러면 어디 어디 막 홍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2: 네, 저희는 마포구가 회사여가지고 어, 예, 마포 예. 쪽에 다 몰려 있더라고요.
1: 매포 우리 동네인데 매포.
2: 아, 주민이에요.
1: 오케이. 오케이,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
2: 감사합니다. 예.
1: 또 갖고 싶은 건 없을 테고. 네. 예. 왜냐면 이제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12시 땡 하자마자 그 생일 축하해라고 했던 멤버는 누구예요?
2: 아, 그때 단톡방에 누가 올렸는데
0: 자연이에요.
1: 아, 윤. 예. 어, 바로 그러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딱 예, 12시 땡 하자마자
3: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전화를 할까 하다가 네. 그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 혹시나 또 자고 있을까 봐 그래서 단톡방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1: 어, 단체방에다가 생일 축하해 이렇게.
3: 예.
1: 어, 철저하다.
3: 생일 네. 축하 이렇게
1: 생일 축하. 예.
0: 어, 나도 차에서 얘기하지
2: 맞아요.
0: 않았어.
2: 1등이었어요.
3: 아, 맞네.
2: 제 옆자리요.
1: 아, 일단은 맞아. 어, 대화로 한 거는 시은.
2: 네. 맞아요.
1: 최초 시은. 그다음에
3: 온라인.
1: 예, 텍스트. 네. 예, 텍스트로 한 건 윤. 예. 그럼 가장 늦게 보낸 멤버 누굽니까?
2: 어,
4: 일단 저는 이모티콘 보냈어요.
1: 네. 아, 오케이.
0: 저 같아요. 왜냐 제가
2: 이모티콘을.
1: 예, 수민.
0: 저 솔직히 변명할 수 있어요.
1: 오케이.
0: 약간 오늘과 비슷하게 저희가 오늘 또 늦잠을 예. 잤는데요. 근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예. 11시 반에 알람을 맞춰야 되는데 12시 예. 반에 알람을 맞춰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네. 집 오자마자 씻다가 맞다. 세은이 생일이다 해서 이제 씻고 나서 보내느라 늦었습니다.
1: 그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네. 만약에 새벽 12시 반이에요.
2: 네.
1: 그러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그 밤 11시 59분에 전화.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한다.
0: 다음에 그렇게 하겠어요.
1: 꼭 그렇게 하세요.
3: 네. 그럼 제가 놓치면 쓰는 방법이에요.
1: 그렇죠. 항상 제가 많이 놓치거든요. 한 11시 50분 정도에 마지막으로 네. 생일 축하한다.
2: 아, 예. 좋다.
1: 자, 3752번님 진짜 잔머리킹 신디라고 생각을 해야죠. 예, 또 말씀드리고 세윤씨

0: 하나만 고른다면 네. 좋아하는 선배님과 챌린지 찍기 대 이번 음악 방송 1위.
1: 와.
0: 자, 좋아하는 선배님 누구예요 혹시?
2: 저요.
0: 예.
2: 저는 일단은
0: 그 왜 누구 키즈 막 이러잖아요. 우리 막 블랙핑크 키즈도 있고 소녀시대 맞아요. 키즈 있고 막 21 키즈도 있고.
2: 한다면 태연 선배님.
0: 태연 키즈 그러면 태연 대 슈테이시 음악 방송 1위.
1: 어떻게?
0: 세윤의 선택은 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도고도
1: 음악 방송 1위.
0: 예. 됐어요. 예. 사실 뭐 태연도 예. 너무 좋죠.
2: 네.
0: 야, 야, 이 친구 굉장히 털털하고 좋은데 저도 1위를 해야죠.
2: 네. 네
0: 1위 하는 게 더 좋다까지 또 네. 말씀드리고요. 일단 소름 돋기도 아직 예 본격적인 토크는 나누지 않았다. 자 먼저 우리 선포토 후토크. 예 우리 스테이시도 2년 만에 요 시그니처를 하는 것 같아요.
2: 네. 네
0: 먼저 우리 주황머리 예 우리 수민 씨 이쪽 전문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예.
3: 네.
0: 예 맞나요? 아 여기 시선이 아닌데 예 맞아요 그쪽 맞아요
3: 네.
0: 바로 가겠습니다 주황머리게 그래 내가 바로 스테이시의 작곡 이어온 아기 토끼 수민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2년 전보다 확실히 네. 찰칵 뒷박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시은양 갑니다 우리 시은 자 이쪽 전문 카메라 예예 거기 맞아요 자 강아지 병아리 다람쥐 이 세상 귀여움은 다 내 거 아기 매쉬멜 아 미안해요 영어네요 마시멜로 시은이 정의에 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다들 박자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사 갑니다
3: 네네.
0: 이쪽 전문 카메라 봐주시고요 예 이쪽 오케이 고양이 공주 이번엔 핑크 공듀로 돌아왔다 내가 바로 스테이시의 프린세스 아이사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박자 기가 막힌데 예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일 예 우리 세윤양 예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카메라 조금만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시고 아 명당에 앉았네
4: 너무 귀엽다 다섯 명
0: 세윤아 여섯 명 정도 가고요 바로 갑니다 며칠 전 생일을 맞이한 스테이시의 말랑복숭아 그게 바로 나 세윤이가 정의의 왓세윤 하나 둘 셋 오케이. 약간 빠박으로 들어갔어요. 빠박자로 들어왔고요. 이제 예. 자 우리 윤. 여기도 명당이에요. 예. 윤. 자 이쪽 전문 하나 봐주시고요. 자 이번 프로필 사진 내 맘에 쏙 들어짜윤. 헤메코 찰떡 빛이 나는 스테이시 윤이다. 하나 둘 셋.
4: 자켓 사진을 제안해봤습니다.
0: 자켓으로.
3: 네.
0: 맞네. 오늘 화가 좀 빠졌어요. 오늘 화가 좀 빠졌고. 자, 우리 제이 갑니다. 제이. 예, 갈색 머리. 자,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자,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이제가 있다면 스테이시에 내가 있지. 막내지만 실력만큼은 최고. 짱 제이, 제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그 옛날 그 교과서
4: 나얀
0: 학원 CF 나얀
4: 수학은 자신감
0: 그렇지 수학은 자신감
1: 네.
0: 예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스테이시의 여섯 번째 싱글 앨범 True Love가 발매가 됐습니다. 와, 근데 사실 뭐 포토타임 때 살짝 네. 이렇게 윤 씨 이제 포즈를 했었는데 윤이 네. 헤메코가 진짜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었다.
4: 네.
0: 와.
4: 맞아요. 어머. 제가 버블에.
0: 그 팬 소통 메시지?
4: 네. 아이고, 네. 아이고. 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0: 네.
4: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0: 오.
4: 그냥 거의 처음이었어요.
0: 진짜?
4: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마음에 든 건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도. 네, 마음엔 들었는데.
0: 네.
4: 약간 나중에 봤을 때는 조금 네. 이때 나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런데 이거는 나중에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0: 길이 남길
4: 네.
0: 그런 헤메코가 역대급이었다. 혹시 그 셀카 많이 찍죠? 멤버들
2: 네. 네.
0: 많이 찍어요?
4: 네. 저희는 수급 사진이 진짜 많아서 셀카를 많이 찍어도 사실 이거 다 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2: 맞아요.
0: 사진을 많이 찍는 그룹이구나.
4: 네.
0: 제이도 많이 찍어요?
2: 네. 저도 많이 찍어요.
0: 한 몇 장 정도 찍어요? 하루에? 1일에 몇 장?
2: 근데 저는 네? 셀카를 잘 찍어서 네. 엄청 많이 찍진 않아요.
0: 오케이!
1: 고수야, 고수! 멋진다.
2: 네, 원샷 원킬.
0: 이건 살짝 긁힌 것 같은데.
4: 전 잘 못 찍는 멤버여가지고. 한 200장 찍었어요, 미빈나.
0: 200장 중에 거르고 거른다.
4: 네. 네
0: 또 말씀드리고. 이거 사실 타이틀곡도 이 앨범명이랑 똑같아요.
4: 맞아요.
0: 출럽, 그쵸? 오늘의 곡 소개 담당, 누굽니까?
5: 자연이 윤입니다.
4: 오늘 곡 소개 담당 전가요?
5: 오늘은 예. 다른가요?
4: 저 오늘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원래는 네. 저긴 하거든요.
0: 그래요?
4: 네.
0: 그럼 원래대로 한번 가볼게요. 오리지널.
4: 네. 예. 네. 투 러브는 이게 테니스 용어 투 러브에서 저희가 모티브.

0: 를 얻은 거예요.
1: 네네.
0: 테니스에서는 0점을 그 러브라고 부르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이제 0점으로 끝난 게임을 제로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1: 네네.
0: 아 러브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1: 예예.
0: 약간 그런 느낌으로 스테이 씨가 계속 이렇게 서브를 넣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1: 아.
0: 근데 안 받아줘요. 스코어로 보면은
1: 제로예요.
0: 예,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만 스테이 씨는 달려간다.
1: 아
0: 이런 느낌. 아주 죄송해요.
1: 우리의 사랑은 제로지만 나는 꾸준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0: 네.
1: 아, 그 마음이잖아요.
2: 계속 직진하는.
1: 계속 직진하겠다.
0: 네,
1: 오케이,
0: 맞아요.
1: 됐어요.
2: 아, 됐어. 직진 스테이 씨.
1: 예. 네. 근데 이 투 러브가 진짜 말 그대로 저는 테니스를 몰라서
0: 네.
1: 몰랐는데 이걸로 또 테니스 홍보대사 할 수 있잖아요.
2: 좋다 좋다.
1: 제 머리는 항상 비즈니스로 홍보대사 가고 위촉할 때 같이 이제 노래 한번 네, 쓰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테니스 이제 경기 때마다 끝날 때마다 이제
3: 왜냐면
1: 이제 또 테니스 많이 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동네 많기 때문에 예 이거 한번 노릴 수 있다 예 말씀드리고
0: 네.
1: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 이제 러브잖아요.
0: 네.
1: 알파벳 이제 제로가 아니에요?
0: 네.
4: 네네네.
1: 그러니까 오가 그러니까 숫자 제로? 그쵸?
0: 맞아요. 숫자 알파벳 0.
1: 알파벳 5가 아니고 아 숫자... 0으로.
0: 네. 0.
1: 오.
4: 아무래도 2대 0이다 보니까 저희 이게
0: 예. 제목에 넣고 싶으셨대요.
4: 네.
0: 그 스코어를. 근데
4: 야.
0: 저희 회사가 원래 이런 거 조금 좋아해요. 런 투 유 해도 괜히 런 투를 숫자로 써서 검색이 안 되게 자꾸 하시더라고요.
4: 그러니까 네. 타이핑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갔다가 영어 대문자 하고
1: 그치.
4: 다시 또 숫자 가고 이게 조금 번거롭게
1: 바뀌었다가
4: 네.
1: 우리는 그냥 스테이 씨 검색하면 앨범이기 때문에 쭉 한번 들어보셔도 좋다 또
0: 맞아요.
1: 말씀드리고
0: 좋아요.
1: 이 질문이 왔어요. 우리 아이사가 한번 소개를 해줄까요?
5: 네, 3727님께서 예전에 테디베어 때 처음으로 라도피디님에게 노래 반대했잖아요. 이번에 투 러브는 어땠나요? 노래 좋아서 다들 오케이 했을 것 같은데.
1: 테디베어 때 처음으로 반대했어요?
0: 네. 네.
4: 아 이제 반대하지 않아요. 저희.
0: 네,
4: 저희 이제 반대하지 않아요.
1: 반대하지 않는다.
4: 네. 네. 그냥.
1: 예.
4: 네. 그냥 이제 믿자. 믿고
1: 예.
4: 뭐 사실 결과야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1: 그렇죠,
4: 거기 때문에
1: 모르는 거예요, 사실.
4: 네, 그냥 저희의 예. 컬러로 개성으로 잘 소화를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1: 맡겨보자.
4: 네. 네. 네,
1: 맡겨보자. 예. 그러면 그 멤버들이 생각하는 툴 러브의 킬링 파트는 다 다를 것 같아요.
0: 와, 킬링 파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되게
1: 저는 약간
0: 많은데.
1: 도입부를
0: 많아.
1: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에 포문을 어떻게 여느냐,
0: 네.
1: 아니면 다음 이제 약간 그 후렴구, 후렴구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 브릿지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데,
0: 네.
1: 일단 수민 씨는 어때요, 킬링 파트?
6: 와 진짜 어렵다. 근데 저는 맨날 따라 부르는 파트가 있거든요.
1: 예.
6: 그 세은이 파트에서 이게
1: 예?
6: 웃게 돼 이렇게
1: 웃게 돼. 예.
6: 네, 그 파트인데 거기 안무가 귀여운데
1: 예.
6: 저는 사실 걸어가느라 그 안무를 못해요.
0: 맞아.
6: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1: 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예.
6: 해볼까요?
1: 네. 5, 6, 7, 8.
6: 뭐지?
1: 자, 우리 세윤씨. 세윤씨가 한번 불러주세요.
7: 조금씩 빠르게 세빈 자꾸만 괜히 웃게 돼.
1: 요걸 하고 싶은데 동선 때문에.
6: 네, 못했었어요.
1: 이거 한번 가야 되는데. 아, 그럼 세윤씨는 어때요? 킬링 파트?
4: 저 제 파트 해도 되나요?
1: 그럼요. 당연하죠.
4: 그 브릿지에서
1: 예,
4: 이렇게
1: 예.
4: 뭔가 두근. 두근.
7: Do you think about me?
1: 이거 영어 잘해야 돼요.
4: 네. 거기 감정선을 미안 감정선 신경 쓰느라
1: 그렇지.
4: 녹음할 때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 부분.
1: 아, 왜냐면 이게 되게 한 방에 킥이거든요.
4: 네.
1: 사실은 예 네. 그거 일단 저도 제 파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도입부 좋았나 그랬잖아요.
4: 네.
1: 도입을 항상 제가 맡아요.
4: 오~
1: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말씀드리고 아이사는 어때요?
5: 저는 제이 네? 파트인데요.
1: 네?
5: 2절에 춤추듯이 맘대로.
1: 맘대로 이거 땡겨야 되잖아요.
0: 네, 맞아. 뒤집어줘야 돼.
7: 맘대로.
1: 이런 거 좀 약간 탐나지.
0: 네, 맞아요. 네.
4: 저희가 너무 좋아요.
5: 재밌어요.
1: 예. 그러면 세연은요?
8: 저도 사실 수민 언니처럼 웃게 돼 그 파트가 저는 사실 처음에 제 파트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멤버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스며든 느낌이에요.
1: 나는 잘 몰랐지만 다시
8: 네.
1: 하니까 좋다. 스며들었다. 예, 말씀드리고 윤.
0: 저는 아무래도 저의 도입부인 True love I'm falling 여긴 것 같습니다.
1: 저도 이 부분 좋아요. 오. 오. 네. 상큼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냥 네. 이 한 줄에 이 느낌이 다 들어가니까 네. 또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제이는 어때요?
9: 저는 아이선 언니 도입부 파트요.
0: 아, 역시 도입부.
9: 역시.
1: 잠깐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씩.
0: 지금 말을
1: 아나바다 예, 또 말씀드리고 우리 224번님 저도 투며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라이브 갑시다 신디라고 저 우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예, 예. 저는 바로 또 얘기 듣습니다. 저도 예, 스테이시처럼 반대하지 않아요.
0: 네.
1: 그냥 듣습니다. 예, 일단은 킬링 파트 또 한번 또 제대로 다 들어봐야죠. 그리고 요게 또 있습니다. 음악방송 아직 안 하셨잖아요.
0: 네.
1: 정화의 방곡 시그니처가 두 개 있다는 거 아시죠? 선포토 토크, 그 다음에 엔딩 포즈.
0: 네.
1: 엔딩 포즈 부탁드리면서 예, 네. 라이브 속으로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0: 네.
1: 아직 음방은 돌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브가 끝나면 최초로 엔딩 포즈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스테이시 멤버들을 몇 분 만났거든요. 근데 너무 깡말라서 깜짝 놀랐잖아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 맞아요. 저랑 같이 출근했어요.
0: 맞아요.
1: 예, 근데 도착은 스테이시가 더 빨리 했어요. 예, 예. 또 말씀드리고. 자, 준비됐나요?
0: 네.
1: 자, 스테이시의 True Love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자, 스테이지 최초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아, 좋습니다. 예, 스테이시의 이번 앨범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죠. 예, True Love. 아,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어, 진짜 약간 테니스공 통통통통 튀는 것처럼, 예, 약간 펑키한, 예, 펑키한 느낌이 굉장히 또 신나고, 근데 이 펑키한 리듬을 노래로 부르기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튕기면서 불러야 돼서,
1: 네.
0: 어, 깜짝 놀랬다. 예.

0: 9125번님, 안 그래도 아까 출근할 때 듣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지금 커피 마시면서 라이브 들으니까 더 좋네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맞아요. 약간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예, 네. 지하 주차장까지는 정말 내 마음도 약간 지하잖아요. 아, 문을 열까 막 탈까 아, 아프다고 할까 막 별 생각 다 나죠. 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예,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지상을 쫙 올라갈 때 햇빛 쫙 받으면서 나오면은 어우, 기분 좋겠다.
1: 너무 좋네요. 뿌듯하다.
0: 아, 저도 출근길에 듣고 왔는데 저는 거꾸로 듣고 왔어요. 네. 어제는 정석으로 듣고 오늘은 거꾸로부터. 그렇게 듣는 거 되게 좀 색다릅니다. 예, 거꾸로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 1411번님, 라도피디님, 우리 아가들에게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축하드리면서, 트러브, 스밍으로 사이버 축의금.
2: 우와, 좋다, 좋다, 좋다.
0: 다들 걷자.
2: 신박하다. 예.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라투도도.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제이씨가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3: 네, 5572님 제이의 처음에 트러브 하게 되는 곡이네요. 음원으로 들을 때도 좋았는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잘한다. 월짱제이.
0: 그러니까요, 진짜.
3: 고마워요.
0: 또 우리 귀여워. 또 셀럽파이브와, 네. 예, 아직도 이제 회자가 돼요. 저희끼리. 우리끼리만 회제다니는 우리 슈테이 씨의 그 기획력과 그리고 아이들의 선함. 가요 대제전 때 우리는 안무를 준비하지 않았어. 슈테이 씨가 안무랑 이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무대에 있었잖아요. 네. 우리끼리 바로 슈테이 씨가 춤을 출 때 네. 긴급회의 들어가서 그냥 쳤던 게 또 기억이 나고.
4: 아,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1: 한 번 더 해요.
0: 아, 좋다. 지금 우리 안영미 씨가 다음 주에 또 출산하시죠. 아~
1: 축하드립니다.
0: 우리 스테이 씨 또 프로듀서는 결혼했고 우리 멤버는 출산을 합니다. 벌써 둘째예요. 예. 말씀드리고 사실 제이 씨도 처음에 되게 애기애기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맞아요. 노래로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래요.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238번님 아, 툴럽 체인지 구간은 어딘가요? 원조 썸머킨 시스타랑 챌린지 찍고 노래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1: 와, 너무 선배님.
0: 예, 시스타 전체가 챌린지를 해준 적이 없을 텐데. 와, 그렇잖아요, 그렇죠?
4: 네. 네. 너무 영광이에요.
0: 와. 한번 가야 되겠다. 예. 요거는 이제 전적으로, 예. 회사를 믿어봐요.
1: 네.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
4: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0: 아, 근데 저는 요게 있어요. 우리 또, 예. 저의 우상. 네. 예. 저의 그, 랄모델이 있어요.
4: 랄모델.
0: 네, 랄모델.
4: 랄모델.
0: 우리 남정팡님.
4: 오, 예.
0: 예. 출격하시나요?
4: 사실 아직. 제가 물어봤을 때도 네. 아 아빠는 이제 뭐 야. 나중에 필요하면 예. 마지막 최후의 카드로 써와
2: 와, 너무
4: 드세요. 사실 집에서 하긴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안무 영상 보여드리거나 노래 네. 들려드렸을 때 막 이렇게 따라하시고 이렇게 장난으로 하시긴 하세요. 근데 뭐 아빠랑 챌린지를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0: 시그니처예요.
4: 사실 그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2: 보네요.
0: 우리 남정팡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롤모델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광고 다녀올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6: 오케이! 오! 잘했네. 따따따땅.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상큼발랄 청량, 예, 일단 썸머퀸 어도시스타, 예, 챌린지 부탁드리고요. 스테이씨와 함께하고요. 아까 툴러브 라이브를 듣고 이런 질문이 도착을 했어요. 우리 시은씨가 한번 소개를 해줄까요?
7: 네, 8872님께서 아까 보라로 보는데 툴러브 라이브 할 때 보여줬던 새총 안무 넘넘 귀여워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6: 아, 중간에 손이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더라고요.
7: 네, 이렇게
5: V
7: 새총을 잡아당겨서
5: 쏩니다.
6: 아, 근데 진짜 새총이네요.
7: 네, 맞아요.
6: 아, 요게 그럼 포인트 안무?
5: 네, 네, 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럼 챌린지 할 때도 요 새총이 등장합니까?
5: 네, 등장합니다.
8: 아, 두 번.
6: 예, 시스타 외연호네요. 네. 아, 저는 제가 원투 챌린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챌린지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예, 새총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5: 어머!
6: 몰라서 내가 만들기 뭐 이런 건 잘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우리 7243번님. 스테이씨 이번 앨범 수록곡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Where You At. 아, 이 노래에 푹 빠졌습니다. 8월 팬콘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예, 일단은 박수 세 번 시작. 자, 스테이씨의 팬 콘서트 투어가 열립니다. 스테이 콘서트. 지금 현재 공개가 된 게 진짜 더 감정 놀란 게 지금 도시들이
5: 네.
6: 투어 아닙니까?
7: 맞아요.
5: 맞아요.
7: 팬콘 투어예요.
6: 예, 홍보를 해본다면 일단 서울을 시작을 네. 할 텐데 네. 언제예요?
5: 저희 8월 22일, 23일 이렇게
6: 네? 어디에서 합니까?
5: 블루스퀘어에서 합니다.
6: 햇냄동 이태원
5: 예. 이태원 쪽
6: 거기에서 이제 팬들과 함께 네. 콘서트를 하고 이제 투어잖아요. 네. 어디 어디 갑니까?
5: 저희 일단 마닐라, 마카오, 타이베이, 퍼스, 멜버른, 시드니 이렇게 등등 많은 도시들을 방문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6: 기대해 주세요. 퍼스 너무 가고 싶다.
5: 저희도 안 가봤어요.
8: 처음 가봐요.
6: 그 멜버른 가보셨죠?
5: 네. 네.
6: 시드니 가봤죠?
5: 네.
6: 그것과는 다릅니다.
5: 오, 진짜요?
8: 예, 어떻게 기대돼요?
6: 예, 서호주와 동호주의 차이가 굉장히 자연적이에요.
5: 오, 더 자연적일 수가 있군요.
7: 와, 이미 예. 자연적이라 생각했는데.
5: 오, 진짜. 그러니까.
6: 바다에 콱콱 볼 수 있으니까 콱콱 만지면 안 돼요. 너무 따라가고 싶다. 새총 제작 프로듀서로 너무 가고 싶다. 네, 또 말씀드리고 사실 그 해외 가면은 캐리어
5: 네. 네. 네.
6: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또 스타일리스트 네. 또 선생님들이 또 싸는 캐리어가 있고 무대 의상이 있고
5: 네.
6: 이제 개인 캐리어가 있잖아요.
5: 네. 네.
6: 근데 이게 투어면은 사실 꽤 많이 꽤 오래 있을 텐데
5: 네.
6: 어떤 거 좀 챙기세요. 기준점.
5: 예,
6: 뭐 이렇게 베개라든지 나는 잠에 예민해 뭐 이런 게 있고 나는 좀 음식에 예민해. 그러면 한국 이제 그 뭐 후추라든지 뭐 당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 당면이 있어요. 네? 저는 건강에 예민해가지고 그 전기장판이랑 휴대용 가습기랑
6: 예.
7: 뭐 가습 마스크랑 또 그 샤워 필터기랑 감기약, 비상약.
6: 컴온!
7: 저 무조건 챙겨가야 돼요.
6: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저 전기장판 이렇게 많은 거 있어요. 조그만한 거.
5: 맞아요, 맞아요. 네,
6: 그거 있고 실내용 가습기도 다 분리돼요.
7: 맞아요. 예, 예. 맞아요.
6: 한 번에 이제 소독하는 것까지.
7: 맞아요.
6: 들어가고 가습 마스크 여기. 네. 촉촉한 거. 네. 예, 그거 있고 샤워 필터기는 진짜.
5: 아, 맞아요.
2: 필터기는. 필수.
6: 샤워 필터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필터.
5: 여분으로
6: 두 개 두 네. 개씩 챙겨야 됩니다. 예.
7: 뭐 요가 매트랑 그 저기 뭐야 폼롤러랑 뭐 이런 거도 다 있고.
6: 아, 또 이분도 만만치 않네. 네.
7: 진짜 만만치 않아요. 보부상이에요.
6: 진짜 보부상이구나.
7: 진짜 보부상이에요. 진짜.
6: 아, 저도 그래요. 전 소화제까지 다. 와, 혹시 결릴 수 있으니 바르는 또 연고 뭐 싹 다. 예. 어, 비싸네요 사실. 그러면 제일 안 챙기는 멤버 누구예요?
7: 제이 아니야?
5: 제이 같은데.
7: 제이일 것 같아.
6: 아니 성함이 제이인데.
2: 저는 완전 최소한으로 가져가요.
6: 진짜?
2: 진짜 필요한 것만.
6: 그럼 뭐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거.
2: 그냥 진짜 필요한 거.
6: 치약칫솔.
2: 치약칫솔은 뭐, 뭐 그냥 기초 화장품.
6: 어, 예.
2: 옷.
6: 옷.
2: 폼롤러.
6: 폼롤러.
2: 샤워 필터기.
6: 어? 와.
5: 꽤 있네.
2: 그래도 꽤,
5: 있네?
2: 꽤 챙기는데.
6: 꽤 챙기네. 근데 그래도 너무 네. 보부상이니까.
7: 네. 근데 보통 해외 가면은 이렇게 둘이 같이 방을 많이 쓰거든요.
6: 네네.
7: 이제 경험자로서 예, 네. 제이 같은 경우는 네?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빌리는
5: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아,
7: 빌리고
6: 렌탈
7: 사고.
6: 서비스. 좋아.
2: 맞아요. 네,
5: 항상 이제 네. 단톡방에 혹시 돼지코 있나요?
7: 맞아. 맞아, 맞아.
6: 안영미 씨와 정말 흡사하십니다.
2: 아, 아니면 거기서 사과나.
6: 네.
7: 맞아 맞아.
6: 네. 안영미 씨는 늦으면 아 그냥 버리고 갈까? 막 이제
2: 캐리어 저 버리고 가는데. 네.
6: 캐리어 버릴까?
2: 버릴 때도 있어.
6: 안에 뭐 들었는데 별거 없어.
2: 네. 맞아.
6: 그분이 꼭 신봉선 씨와 룸메이거든요.
5: 아.
6: 예, 그러면 봉선 씨가 이제 또 예 보부상이에요.
5: 아, 다행이네요. 예,
6: 신봉선 씨 보부상인데 다 챙기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안 챙겨요.
7: 아, 충전기 이런
6: 예.
7: 거.
6: 예, 아~ 그거를 이미 저는 4개 정도 챙겨요. 그래서 정말 리얼로 렌탈 서비스를 합니다. 예, 만 원에 한전 된 거, 한전 된 걸로만.
5: 와, 좋다.
6: 그 나라 돈으로만 제가 봤습니다.
5: 비즈니스적인.
6: 아, 그럼요.
7: 진짜 좋다.
6: 분명히 100% 이 멤버는 속바지 안 갖고 온다, 아~ 흰티 안에 안 갖고 온다, 이거를 싹 다 챙겨요.
5: 와~
6: 그다음에 지퍼백에 다 해놔요.
5: 와, 대박.
6: 깨끗하게. 그리고 아~ 이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문을 두드려요. 미안한데, 나 돼지코 글쎄, 있나 모르겠네. 언니 돈 바꿨어? 이렇게. 렌탈 서비스. 네, 가능이다 또 말씀드리고. 뭐 사실 팬 콘서트 투어가 사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5: 네.
6: 예, 또 찾아가는 거니까 많은 또 예, 분들이 또 찾아가서 우리 스테이 씨와 함께 예, 즐거운 시간 부탁드리면서 이번엔 이제 또 제가 수록곡 매니아거든요.
5: 그러니까
6: 정석으로 듣고 거꾸로 들었을 때 좋아하는 곡들이 또 있습니다. 예.
5: 궁금해요.
6: 수록곡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5: 네. 네.
6: 이 노래 우리 7243번님이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한다라고 했던 수록곡입니다. 이게 또 Where You At 예, 2번 트랙.
5: 네.
6: 우리 수민 씨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5: 네. 저희 Where You At은요.
6: 네. 네.
5: 약간 우연 같은 순간 운명의 상대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다 확신을 하고
6: 예.
5: 그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직진하는 그런 네.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6: 이 사람이다.
5: 네, 이 사람이다. 운명이다.
6: 운명이다.
5: 네, 너밖에 없다.
6: 아, 근데 스테이 씨 전체적으로 다 모르지 않습니까?
7: 팬분들과
5: 스윗들과
7: 운명이다.
5: 그쵸. 멤버들끼리 운명이다.
6: 맞아요. 예. 아, 윤 씨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 빠르다. 대답이 빨라요.
5: 네.
6: 예. 김이나 씨가 이번에 작사에
5: 맞아요.
6: 야. 근데 지난번에도 살짝 김이나 씨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5: 네.
6: 예.
5: 맞아요.
6: 예. 아, 나레이션 참여를 했죠. 맞아요.
5: 맞아요. 네. 저희 깜짝 놀랐어요.
7: 갑자기.
6: 와. 그러니까 몰라요. 철저하게 회사를 믿으세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요 다음 노래. 다음 노래가 사실은 제 픽곡이에요.
5: 오, 오, 저도요.
6: 예, 쏘리. 예, 쏘리. 야호.
5: 예.
6: 윤 씨,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7: 네, 친구들에게 같은 사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orry, 미안해. 근데 또 나를 기대 sorry 이런 곡입니다.
6: 오, 이 노래가 처음에는 약간 이 발라드일까 하다가 갑자기 탁 번지면서 나오더라고요.
5: 맞아요.
6: 이거는 무대로 좀 보고 싶다.
5: 아~
6: 네. 이거는 이제 팬 콘서트면은 한 첫 번째 곡이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 뭐 이 정도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예 네. 맞아요. 런투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거 자체가 박자가 으따다다 으따다다 이 박자가 있어서 네. 예. 약간 좀 사랑이 달려가는.

0: 지각할 때마다
1: 네, 저 약간 미안하다.
2: 예. 아 수미 언니 지각했는데 미안하다 네. 아니었어요.
0: 아 그러면
2: 수미 언니 아 나 아직 안 들어왔구나 다행이다.
0: 아 내 뒤에 누구 있다. 네. 휴 다행이다.
2: 아, 오늘 딱 보자마자 아 네. 언니 지각했더니 네. 나 아직 베이스 안 들어왔구나 다행이다.
1: 아 매니저님께 죄송하다 했어요.
0: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1: 죄송해요.
0: 어 저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안해가 나와요. 아 미안합니다. 그럼 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큰 거 하나 터뜨리고.
2: 예. 아이고 아이고.
0: 이런 문자 하나 왔어요. 예, 우리 제이가 한번 예, 소개해드릴까요? 네.
3: 7335님께서 아니 이 노래 쏘리 우리 팬들의
0: 우리 팬 예.
3: 아~ 팬들의 입장에서 쓴 거 아닌가요? 스테이씨 좋아하는 마음 못 숨기고 주변에 계속 털어놓고 가사에도 친구들이 그래 답이 없대 이게 제 얘기잖아요.
1: 아 그럴 수 있겠다.
2: 아니 이거 어제 예. 진짜 제 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 진짜?
2: 어제 토크쇼 할 때 팬분들이 네. 되게 여러 명 오셨는데 네네네. 쏘리 나올 때 이거 내 얘기라고
0: 이거 내
2: 얘기라고 근데 너무 다들 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진짜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렇죠. 네. 다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인 것 같아요.
0: 왜냐면 맞아. 사실 수입분들은 진짜 맹목적인 사랑이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네.
0: 그리고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해 하는데 답이 없어. 이제 답을 하러 팬 콘서트로 예, 대답 기깔나게 해드리고 갑니다. 또 네. 말씀드리고 아 9270분님 이제 인정할게 스테이시가 좋아 쏘리라고.
2: 어머. 저희도 좋아요.
0: 살짝 이제 개사를 예. 어제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2: 그러니까요.
0: 어, 저 대단한 것 같아요. 팬분들이
2: 센스가
0: 어떻게 암기를 하면 그 응원법들 있잖아요.
4: 그러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 앨범이 나오고 음방 이제 며칠 뒤잖아요. 사실은 네. 며칠 뒤면은 사람이 어, 잘 못 읽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2: 그러니까
0: 예, 그리고 산옥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새벽이잖아요.
2: 네. 네.
0: 그때도 오시고 끝나고 또 출근하시고
2: 네.
0: 학교 가고 이런 분들이 나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4: 아, 진짜
1: 우리 네. 스윗들 기대할게요.
0: 네.
2: 내일
0: 그리고 팬콘서트 기대하세요.
2: 기대할게요.
0: 말씀드리고 어 저는 이 노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Beat My Love. 네. 예. 이거 우리 아이사가 예. 네.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5: 이 노래는요.
0: 네?
5: 어 저희 수록곡에 항상 많이 함께 해주신 김인왕이 PD님들께서 해주신 곡인데
0: 네네.
5: 개인적으로 뭔가 2세대 느낌이 확 나서
0: 예.
5: 너무 들었을 때부터 더 몽글몽글하고
0: 그래 그래 맞아요.
5: 어 중독성 있고
0: 네.
5: 또 앞쪽 부분 되게 힙한데
0: 맞아요.
5: 멜로디가 되게 예뻐서
0: 네.
5: 그것만의 매력이 있는 노래 같습니다.
0: 약간 좀 세대를 아우르는 곡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2: 네.
0: 와 이 노래 되게 좋다라고 하면 우리 때의 노래를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예. 약간 돌고 도는 노래들의 그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하면 이 노래부터가 먼저 나오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노래도 되게 익숙해요. 저는 2세대부터 예. 아니죠. 예, 1세대부터군요. 1세대부터 예, 쭉 노래를 들으면 아, 이런 풍이 너무 그리웠어.
2: 약간 추억 예. 느껴지는.
0: 추억 돋잖아요. 아, 미니홈피 막 이런 거. 싹 하면 1촌평에 이 노래 뭐냐 이러면서.
4: 아 완전 그런 예. 감성.
0: 도토리 하나 줄이야 이렇게.
2: 느낌
0: 할 수 있었다 또 말씀드리고 약간 2, 3세대 아이돌 느낌이 좀 진짜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멤버들이 사랑했던 아이돌 누구예요? 선배 아이돌.
4: 와.
2: 네. 일단 소녀시대 선배님
0: 아, 소시 아,
2: 대박 너무 좋아했어요.
0: 일단 무조건 들어가죠.
2: 너무 좋아했어요.
0: 네, 소시 진짜. 키즈
2: 네. 네.
4: 에이핑크 선배님
0: 아, 오, 오케이
6: 오 나이스 FX 선배님 노래
0: 아 FX 아 그렇지 예 세연은
7: 저는 시스타 선배님
0: 시스타 아, 잘 들었어요. 아니 많이 변했네요. 스테이 씨가 전원 홍보 그룹이 되어서
2: 네.
0: 들어왔다 또 말씀드리고 유는 어때요?
8: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
0: 아 트와이스 예.
2: 아니,
0: 제가 또 암행 원수로서 정말 암행이었어요.
2: 아~
0: 네, 그래서 원수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록곡을 깎아 부르면서
2: 아~
0: 네, 뭐 원수분들이 응원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 이거 좋아합니다. 네, 네. 아, 노래가 되게 상큼했던
2: 네, 맞아요. 트와이스.
0: 지금은 뭐 또 세계적인
2: 네,
0: 걸그룹이 됐잖아요. 네. 네, 우리 제이는?
9: 아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0: 네?
9: 미스에이 선배님.
2: 우와!
0: 우와! 맞다. 미스에이 진짜 난리 났었는데 진짜.
9: 네.
0: 예. 네. 어, 진짜 다 돼?
2: 네 글자.
0: 아니야, 시스타.
2: 아, 그러네.
0: 아니다. 시스타. 네 글자. 예.

0: 어떻게 든 맞춰야 돼요. 예, 시스터도 안녕하세요. 시스터는 그 노래 무조건 할 때 시스터 무조건 나온다 또 말씀드리고 아, 이 노래처럼 약간 감정에 솔직한 멤버들이 있고 약간 네. 좀 이렇게 삭히는 멤버들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약간 T와 F의 차이랄까. 예, 감정에 완전 충실한 사람이 있고 약간 절제. 여기에서 나까지 울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냥 진짜 한 1일 1회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2: 저 거의 그래요.
1: 맞아요. 유니
2: 저는 진짜 이 그냥 그 짧은 동영상들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0: 네,
2: 이거 보다가
0: 많잖아요.
2: 가끔 네. 그 폭삭 나오면은
0: 폭삭 소가수다.
2: 저는 그거 그냥 보자마자 바로 눈물 금명아 혜순아 이러면서 바로 울거든요. 동명아 하면서 진짜 차에서도 눈물이 나서
0: 아,
2: 휴지로 오늘 아까도 밥 먹으면서 네. 휴대폰 보다가 눈물 네. 나가지고 여기 닦았어요.
0: 야 진짜 꼭 있어. 야 얘네 또 감성적인 사람들.
2: 제가 그래서 이거를 네. 어제 보면서 네. 참으려고 노력해봤거든요.
0: 아 눈물 참기.
2: 네 이걸 보면서 저는 네. 맨날 너무 슬플 때마다 그쵸, 맨날 그쵸. 우니까 네. 아, 안 울어야겠다 했는데 눈물이 안 참아지는 거예요.
0: 안
2: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3: 참으려고 하면 원래 더 나아.
0: 그러니까 야 욱 하잖아요. 욱 아, 네. 하면서 지금 4533번님이 지금 제보가 왔거든요. 눈물 많은 멤버 윤 아닌가요? 라도 PD님 결혼식 때 축하 불렀는데 혼자 울었잖아.
1: 진짜.
2: 아, 예, 네. 제가, 저도 네. 모르게.
0: 되게 신나는 노래인 것 같은데.
2: 네, 울 줄 몰랐는데, 네? 제가 제 말에 제가 스스로 감동받아가지고 울었어요. 제가 한 말에 감동받아서 울어버렸어요.
1: 한 말에 감동받아.
2: 제가 이 멘트 한 번만 말해도
0: 네.
2: 될까요?
0: 제가.
2: 예. 피디님께서도 결혼식 끝나고 전화가 와서 예. 이거 너무 좋았다고 울컥했다 했는데,
0: 예?
2: 피디님께서 항상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0: 어떤 말이요?
2: 너희는 우리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다. 왜냐하면 피디님께서 네. 저희 곡을 계속 쓰셔야 되고
0: 맞아요.
2: 저희를 네. 이제 어쨌든 돌보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이 생각나면서 제가 피디님께 네. 아 피디님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네. 불러주셨던 써주셨던 곡을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피디님께 부를 수 있게 됐다 했는데 네. 막 갑자기 눈물이 나네. 제가 심지어 이거 연습했거든요. 멤버들한테 테이블 앉아서 저 이거 멘트 이거 할 건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들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막 너무 막 떨려가지고
0: 와, 정말
2: 눈물이 났어요.
3: 모든 상황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1: 나도 피디님도 오셨어요.
3: 나도 연기하죠. 피디님도 오시고
0: 저는 라도는 제가 확신해요. 라도 피디는 눈물이 많아요. 그분 자체가 촉촉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리고 공감의 최고봉.
1: 아~
0: 아, 맞아. 그러니까. 예, 근데 가끔씩 이제 라도 씨와 저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니까 통화를 하면 고민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애들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매번 빠지지 않아요, 스테이시가. 그러니까 결혼 얘기할 거야 아니면 스테이지 얘기할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 또 나오거든 이러면서 아 잘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게 걱정이야. 예 네, 항상 그래요. 정말 예예 예. 아, 눈물이 많다. 예 이건 이제 그만 눈물 그만.
2: 네네네.
0: 예 코찡 그만. 예 윤 씨 또 울기 전에 예 노래 한 곡도 들어야죠. 저의 피곡 소리 이게 과연 팬콘에서 여러분들께 예 우리 수입분들께 들려드릴지 기대를 해보며 노래 듣고 올게요.
2: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남도 진도에서 김영자 할머니가 부른 영감 타령입니다.
3: 영감 왜 불러? 앞방 뒷방 골방 안에 맹집에 석자 부안농 부아째 어째농 유지 김도령 손수건 하라고 주었제.
2: 한때 큰 인기를 누리던 대중가요 잘했군 잘했어가 바로 이 노래에서 나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잘했꽁 잘했꽁 잘했꽁 잘했꽁 잘했꽁.
4: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5: 네,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요, 컴백하자마자 예, 최초로 정의를 찾아줬습니다. 예, 우리 스테이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실시간으로 기사가 나고 있는데.
6: 어머나.
5: 와,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님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자, 스테이씨 시은 제이 짐 안 챙기고 빌려 쓴다 하품.
7: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5: 그러니까 멘탈 서비스. 예, 하나 정도. 예, 하나 정도. 예, 이거 빌릴 때 저 한번 영상 찍으세요. 브이로그.
6: 오늘은 한번
5: 예 놓고 왔어요 하면서. 그리고 스테이시 세은 챌린지보다 음악방송 1위. 아우
6: 하고 싶다.
5: 풀러브 1위 하면 진짜 정우 희망곡 잊지 마세요.
6: 아유, 당연하죠.
5: 예, 그리고 진짜 시스타 분들과 예, 진짜 챌린지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예. 아,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시를 사랑해 주시고 예, 늘 전적으로 믿어 주시는 우리 수입 분들께 짧게 다섯 글자로. 예, 다섯 글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사. 예.
6: 사랑합니다.
5: 오, 내가 아, 사랑합니다.
6: 자연 윤.
5: 윤.
6: 고맙습니다. 아,
5: 고맙습니다. 예.
7: 제이.
5: 제이.
7: 보고 싶었어.
5: 오케이.
8: 수민,
5: 어?
8: 내가 잘할게.
5: 내가 잘할게. 자, 야.
7: 조조한
5: 하늘신, 네 시은,
9: 완전 애정해.
5: 완전. 세은,
7: 과연
8: 곧 봅시다요.
5: 아, 곧 봅시다요. 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어. 내가 잘할게. 완전 애정해. 곧 봅시다요. 예. 어, 스테이 씨의 예, 그 파이팅을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5: 예.
7: 감사합니다.
5: 아, 오늘 끝고 그냥 밀 때 계속 밀어야죠. 스테이 씨의 툴럽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스테이 씨와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의 만곡 김시인.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종합격투기는요,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 태권도 등등 맨손으로 하는 모든 타격 기술이 허용되는 스포츠죠. 그렇다면 경기 중에 상대방을 간질간질간질간지럼 태우면 그거는 반칙일까요, 아닐까요? 아쉽게도요, 종합격투기에서 간지럼은 반칙이랍니다. 상대를 손으로 때리고 뭐 무릎으로 찍고 팔을 꺾는 건 괜찮은데 이 간지럼으로 웃기는 건 반칙이라고 하니 세상에 웃음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게 참 희극인으로서 영 아쉬운데요. 자, 지금부터는 예외 없습니다. 웃음으로 다 통하는 2시간 만끽하고 가시죠. 6월 17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데미 로바토의 Cool for the Summer 듣고 왔습니다. 와,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간지럽혔던 적이 없었구나, 그동안. 와, 그 저는 그래, 그래, 이런 거지. 단순하다. 세상은 단순하다. 아, 근데 몰래 몰래 간지럽히는 건 괜찮지 않을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웃기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종합 격투기 선수분들은 잠깐 두 대를 좀 멈춰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두 시간 동안 내내 제가 웃겨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웃기는 게 최고 무기인 저 안영미의 출산휴가 D-Day. 갑자기 웃길라 그랬는데 또 슬퍼지네. D-Day 5일이고요. 안영미 출산휴가 전 마지막 방송 막방 주간입니다. 자, 이번 주말까지 저랑 함께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 가고 나서 뭐 DM으로 아, 저 언니 방송 진짜 재밌게 들었었는데 언제 가신 거예요? 제발 이런 DM 보내지 마세요. 지금 보내줘. 제발 플리즈.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 듣고 계시는지 사연도 주시고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 학창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지식인들의 무덤이죠. 나는 비식자층이다 하는 분들은 자신 있게 퀴즈 신청해 주세요. 아, 나 안영미랑 결이 좀 맞는 것 같다 하는 분들, 네, 여가오시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있습니다. 음악의 신 음신, 식자층과 비식자층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딱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볼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티긋티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탈퇴시켜놨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 두세 데이트 안영입니다. 저희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0: Wait, hold up, stop.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김정훈님, 앗! 영미님 출산 전 막방주간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오늘 지각을 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시 땡 칼 출석이다. 바람직해요. 바람직합니다. 예, 바람직한 자세예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2시 땡 하면 알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생업을 접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897번님, 영면이 출산휴가 가면 각오하세요. 저 지금 유큐, 육아휴직 7개월 차인데 애기랑만 지내면서 정상인의 어휘들을 싹 다 까먹는 바람에 영개국어 구사자가 됐습니다. 전 방송인이 아니라 괜찮지만 두 대 복귀해야 되는 영면이는 어쩔? 아 진짜? 그러네? 이거 어떡하지? 아 그래서 빨리 저는 복귀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어버버거리는데 아기랑만 있다가 진짜로 더 어버버되면 이것도 자격 논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1992번님 남편이 횡성 한우는 맛이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부산에서 횡성까지 가서 한우 먹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한우 먹으러 부산에서 횡성 가는 사람 소식자 영미씨 이해 가능하세요? 글쎄요 저는 한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저희 두대에서 그 뮤지씨랑 같이 했을 때 요거 대결한 적 있었거든요. 횡성이 진짜냐 아니면 마장동이 진짜냐 뭐 요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소고기는

어제 또 옳습니다. 안귀영님, 미치겠어요. 엄마가 홈쇼핑에서 3개 세트로 산 옷 중에 본인이 안 입는 걸 자꾸 저 입으라고 하네요. 취향이 다른데 강압이 너무 심해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44살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사주는 옷 제가 잘 입으니까, 아무튼 군소리 안 하고 입으니까 자꾸 이렇게 쌓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엄마랑 엄마가 그래 딸이랑 이제 같이 입으시려고 저러나 보다 했는데 엄마는 더 예쁜 옷을 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사줘. 알았지? 5422번님, 택배 배송기사예요. 손님이 어제 배송 물건을 못 받았다고 고가 상품이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쉬는 날 1시간 걸려서 다시 가서 물건을 찾고 있는데, 아, 자기 남편이 챙겨놓은 거 몰랐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 정말 짜증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네요. 정말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러실 수 있겠다. 아니, 왜? 아니, 아, 자기가 몰랐으면은, 아, 인정도 했잖아. 지금 남편이 챙긴 거 인정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 죄송해요. 헛걸음하기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 왜 그러지? 이런 걸로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 두댕이들은 안 그러겠죠? 미안하다는 말, 이거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자, 이런 사람 그만 잊고 싶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 예? 멜로망스의 김민석 굿바이 들려드릴게요.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의 영어극복 프로젝트 100% 내우기 푸드킹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리슨 보이스 앤 걸 지금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되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0: Hi.
1: Hello, 영미.
0: Yeah, what's your name?
1: My name is Easy.
0: Easy?
1: Yeah.
0: Hey, you easy man.
1: Yeah?
0: Yeah!
1: I'm very easy.
0: Me too, me too.
1: Nice
0: same,
1: to meet
0: same.
1: You.
0: I'm easy girl.
1: Yeah, I'm too.
0: Yeah. You, 요즘 홀릭, what holy?
1: I'm spending my time for my girlfriend.
0: Girlfriend?
1: Yeah.
0: Wow. How long time?
1: 2 months.
0: 2 months?
1: Yeah.
0: Oh, beautiful couple.
1: Yeah, thank you.
0: 요즘 그럼 나우 지금 핫 할 때네. You.
1: Yeah.
0: I have 부럽. Girlfriend 지금 with now?
1: No, she's working now.
0: 아, working?
1: Yeah.
0: Okay, 그러면 이 방송 통해서 혹시 girlfriend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You say?
1: I have. And can I talk to her now?
0: Yes.
1: Now?
0: Oh, of course.
1: Okay.
0: Yeah.
1: 세희야, 2시 데이트 나왔다. 듣고 있겠지?
0: You,
1: 사랑해.
0: You 혹시 라이어?
1: No.
0: Girlfriend 진짜 리얼 있는 거 맞아요?
1: Yeah, of course.
0: Okay, 알겠어요. 자, today question easy peasy.
1: Yeah, easy peasy.
0: Yeah, question, let's go. 노래 제목입니다. Hey, summer, please.
1: 여름아, 제발.
0: 아,
1: 여름아, 부탁해.
0: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Hot place입니다. Crazy long market. Crazy long market.
1: 천왕산?
0: No.
1: 신 광장 시장.
0: 오, 오케이. 자, 6월 제철 열매입니다. Lucky pink sleeping.
1: 선도복숭아?
0: No. Lucky pink sleeping.
1: Sleeping?
0: Yeah. You don't understand. It's stamina drink인데. 자, 영화 대사입니다.
1: 아, 복분자.
0: 오, 오케이! 영화 대사입니다. Hey, you! West Boss! South 1000 East Live! 아! Hey, come on, easy man!
1: 아, sorry.
0: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안영미 결이었는데. 야,
1: 나 이지피지 영미.
0: 아, 이지피지. 아, 근데 럭키 핑크 슬리핑을 영어로 할 땐 못 알아듣다가 스태미나 드링크라고 하니까 바로 복붙자라고 알았어. 오케이. 그래도 you very well 잘해서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1: Thank you, 영미.
0: Yeah, I'm so sorry, but I can't. Bye.
1: Bye, I love you.
0: Yeah, I love you too. 자, 우리 이지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영화 대사예요. Hey, you! West Boss! South 1000 East Live! 자, 범죄와의 전쟁의 가장 유명한 대사죠. 자,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프리고요. 닭가슴살

세트 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지의 신청곡 키키의 454.

키키의 4-0-4 듣고 왔고요. 아 지금 계속 아 뭐라고 아까 뭐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퀴즈 그 못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자, 범죄와의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화 대사. Hey you, West Boss, South 1000 East Live. 요거 정답 보내주세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세상에 음악 여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쉬. 저의 출산 전 마지막 음악이신 음신입니다. 제가 매주 즐겨라 틀려도 괜찮다 했지만 사실 저한테 이 시간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아마도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스페셜 DJ분이 만약에 음악의 신을 맡는다면 저는 이제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더 죽고 사는 입장으로 덤벼들 수도 있어요. 아주 그냥. 자, 오늘 음신 문제를 낼 때도 맞힐 때도 이 한 몸 불살라 보겠습니다. 자, 두댕이들도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정답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저 안영미가 압도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문제죠.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돼요. 정답자는 총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퀴즈죠. 앞부분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제목까지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아, 통쾌하다. 아, 진짜 정말 산후조리원에서 발 뻗고 잘 잘 수 있겠다. 어? 아, 처음이에요. 그동안에는 늘 가수만 맞췄었거든요, 제가. 그 제목은 맨날 가물가물거려가지고 맨날 그냥 거의 뭐 절반 정도만 맞춘 정도였었는데 오늘은 제목까지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우리 두댕이들도 아마 이미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요 전주 들으면 딱 요 가수죠. 자,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지. 아, 이거예요. 저처럼 TV를 끼고 산 분들이라면 바로 맞추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뭔 소리다 모르겠다. 안영미 혼자 웃지 좀 마라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만 더 길게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또 괜히 또 튀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서른도 뭐 샹하이 트위스트 뭐 이런 거는 이런 농담은 하덜덜덜 마셔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 최근 재결합 소식을 알린 그룹의 노래입니다. 힌트 하나 앵겨드렸고요.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아, 진짜 이거 비밀인데 이거 정말 비밀인데 힌트송까지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요. 바로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요거 듣고 또 검정고무신이라고 말한 분들 계실 거예요.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였습니다. 데뷔 2년 만에 발매한 정규 1집의 타이틀곡으로 샤이보이 그리고 별빛 달빛에 이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죠. 당시 시크릿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티저 영상만 공개해도 단 하루 만에 10만 명이 보고 그랬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멤버들 모두 개인 활동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반갑게도 또 시크릿 재결합 소식이 들려왔죠. 기존 멤버 효성 하나에 새 멤버 예빈이 합류해서 3인조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앨범은 내일이네요. 18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추억의 새로운 매력까지 더할 우리 시크릿 이번 컴백도 응원할게요. 자,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아, 여러분들 요거 진짜 듣고 싶어서 어떡하냐. 이제 앞으로 이거 들려줄 사람이 없을 텐데 제 여련이 돋보이는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은 어떻게 뭐 조승우 씨라도 불러서 고정 게스트로 해서 요 퀴즈만 좀 내달라고 해요. 뮤지컬 퀴즈 좀. 네, 제 여련이 돋보이는 퀴즈죠.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있는 뮤지컬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 일부를 뮤지컬 윤기로 들려드릴 겁니다. 두댕이들은 제 여련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연기 나갑니다. 아주 멀리 가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굴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아니야. 감사합니다. 지금 부조에 계시는 저희 빛나부장님께 박수 드리겠고요. 항상 저를 위해 옆에서 관객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제작진분들, 우리 작가님들께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묵묵한 응원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두댕이들 감사하고요. 자, 너무 유명한 가사라 바로 눈치채셨죠.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아, 정말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노래죠. 새해가 시작될 때부터 새 학기, 뭐 나들이 갈 때, 또 휴가처럼 물론이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도 사연과 함께 이 노래 틀어달라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거든요. 라디오에서 이 인기 지난해에는 공연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단독 콘서트로 무려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본인 역대 최다 관객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동률 오라버니 클래스가 남달라요. 7만 명 이거 어떻게 불러 모아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우리네 같은 경우는 공연한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예능 나가가지고 홍보하고 막 하잖아요. 아니 동률 오라버니 홍보도 안 해. 그냥 포스터 하나 그냥 띡 붙이고 다 해요. 근데 7만 명이 모였어. 이게 바로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지.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을 두댕이 세 분도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제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비타민 세트에 걸려있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고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깔끔하게 맞춰줘야 될 텐데 노래 빨리 감아주시죠. 이것도 뭐 맞죠? 아, 제목은 가만히 있어봐. 어? 제목은 또 틀렸습니다. 예, 오늘 또 반쪽짜리만 맞췄네요. 또 반쪽만 맞췄어요. 아, 그러면은 조금만 어떻게 좀 조금만 느리게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가수 맞췄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참 이거. 가수도 제목도 지금 다 맞추질 못해 가지고 그래 너무 잘 나간다고 했어. 뭔가 이게 좀 너무 쉽게 쉽게 가는데 하면은 아, 솔로구나. 솔로였구나. 밴드라고 생각했는데 밴드가 아니라 솔로. 솔로곡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나너 좋아하냐? 아, 요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의 OST였다는 힌트 쏴드리겠고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밴드인 줄 알았더니 밴드가 아니었대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속 퀴즈 정답은요. 바로 나 이것만 듣고 사실 윤종신 오빠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빨리 가보니까 윤종신 오빠야. 네, 이홍기의 말 이하였습니다. 전 아까 뭐라고 썼냐면 FT 아일랜드라고 썼고요. 제목을 말 이하가 아니라 마리아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최 측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요거는 50점도 아니다. 0점 처리해야 된다. 그래, 아 어설프게 세모 받느니 0점이 낫죠? 예, 미련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해. 자, 명대사가 폭발했던 드라마죠. 상속자들의 OST였죠.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이게 강하늘 씨의 대사였나요? 어? 너 왜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아! 지금. 항마력이 딸려. 항마력이 딸려서 더 이상 못 있겠어. 와, 진짜 연기자들은 연기자들이다. 프로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와, 그 웃음기 하나 없이 그렇게 딱 연기를 할 수가 있는지. 자, 또 지금 보면은 상속자들 정말 호화 캐스팅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셨던 배우분들이 다 잘 됐어요. 주인공이 이민호, 박신혜 씨에 이어서 서브 남녀가 김우빈 씨, 김지원 씨. 거기에 친구들 역할로 강하늘 씨, 크리스탈, 박형 씨. 와, 진짜 완전 화려했습니다.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자 마리아 들었으니까 이번엔 박이야 들어야죠. 대성의 대박이야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0665번님 음신 풀다 보니 문득 예전에 노래 제목이나 가사 바로바로 생각나고 그랬는데 싶네요.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아 야속이란 단어도 너무 노티 나나? 라고 했는데 왜요? 야속하다는 말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다 우리가 막 노래 가사도 달달달달 외우고 노래 제목도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래 제목을 알아야 노래방 가가지고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었고 노래방 책 뒤적뒤적 해가지고 바로 아 여기 이거다 이거다 하면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이 GPT가 알아서 다 내 생각까지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우리가 진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쇼츠에 지금 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뇌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또 음악의 신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요걸로 우리 뇌 롤링 좀 해보자고요. 자, 음악의 신 음신 잠시 후에 계속되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즘 제가 또 요 문제가 섭렵 패 버렸더랬죠. 효소 유산균 세트에 걸려있는 마마고 퀴즈. 자,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겁니다.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 있어요? 네.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5: 나굴라이시오 잡지 마셔스조오.
4: 나글 마셨어요. 딸 잡지 마셨어요. 술 한잔 하셨어요? 나 술 한잔 했으니까 뭐 잡지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잡지 마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조금만 느리게 들어볼까요?
5: 나굴라이시오 잡지 마셨죠.
4: 잡지 마셨어. 나굴 마셨음마. 당최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 알 거라고 부장님이 그러셨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구멍이랑 구멍 다 열었는데도 안 들리는데요. 아, 환장하겠네. 자, 두 번째 가사도 한번 들어볼게요.
5: 내 사랑이 미오리 날리면 주에오기 더잘나고.
4: 진짜 모르겠다. 아니, 저 마지막 음신이라고 오늘 쉽게 냈다면서요. 당최 모르겠는데 지금 나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댕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는데요? 느리게 한번 들어볼까요?
5: 내 사랑이 미오리 날리면 주에오기 더잘나고.
4: 내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추억이

어쩌고. 모르겠는데요? 추억이 되살아나고. 이게, 아, 그니까, 가,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어? 추억이 되살아나고.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도대체 뭐지? 당최 모르겠어요. 아, 저는, 예, 네, 저는 포기가 또 빠릅니다.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포기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전 포기하겠습니다. 아,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연연할 에너지로 저는 자연분만 할래요, 그냥. 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제작진 왈, 아, 비 내리는 날이면 신청곡으로 쏟아지는 곡이라고 합니다. 아! 심지어 틀렸어, 또 틀렸어. 전 그냥 포기할게요. 예. 정답은 샵 8000번으로 보내주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힌트송 바로 쏠게요.

0: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의 신,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네 살랑기 미올리 날리미
0: 추억이 되살라나고. 그러니까 가사는 제가 맞췄는데 여기에 제가 리듬을 못 넣었네요. 멜로디를 못 넣었어. 정답은 김태우의 사랑비였습니다. 자, 2009년 G.O.D의 귀염둥이 막내 김태우 씨가 제대 3년 만에 발매한 앨범이었죠. 2009년이 빅뱅을 필두로 2NE1, 슈퍼주니어, 2PM, 그 샤이니, 소녀시대까지 그야말로 아이돌 전성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모두를 누르고 가요 프로그램에서 아주 그냥 1위를 밥 먹듯이 했더랬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참고로 이 노래 작사를 김태우 씨가 직접 했는데 창밖에 내리는 여우비를 보고 영감이 팍 떠올랐다고 해요. 와, 저 오늘 진짜 여기 출근하면서 갑자기 노래 그 여우비 있잖아요. 그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그 노래 읊조리면서 왔는데 와, 그래서 오늘 음신에 이거 나오려나 생각했는데 뭐 이건 억지로 그냥 껴 맞춘 거고요. 어쨌든 0점 처리됐습니다. 네,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기능성 팬티 세트에 걸려있는 직청직송. 자,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저는 들리는 그대로 한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한음절은 자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닌가요? 어? 대충 감은 그래도 왔죠. 대충 뭐 어떤 거겠다 느낌은 좀 왔죠. 아 모르시겠어요? 마마고보다 나는 쉬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다면 두 번째 구간 갑시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진짜 완벽했다. 완벽했다. 진짜 훨씬 나았다, 진짜. 마마고보다 훨씬 나았다. 여러분들도 뭔지 바로 아시겠죠? 요거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차트를 씹어먹고 있는 노래죠.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갈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자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습니다. 아이오아이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재결 앞에서 발매한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 뭐 말해 뭐합니까? 요즘 음원 차트 상위권에서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노래만 잘 된 게 아니라 콘서트도 대박이 났고요. 심지어 멤버들이 어디 출연만 했다 하면 조회수 대박에다가 화제성 날리고요. 아 정말 이 끼들을 얼마나 이게 더 얼마나 분출하고 싶었었겠어요. 그동안 괜히 국민 프로듀서들이 픽한 멤버들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번 활동 잘 끝냈으니까 언젠가 또 곰방 그러니까 공백 기간 길지 않게 빨리빨리 또 뭉쳐주실 거죠. 그땐 두대도 놀러와 주시고요. 자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이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미션. 오늘의 미션은 널입니다. 널. 제목에 널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동안에 널 들어간 노래, 요 노래가 또 바로 떠오르죠.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자, 미션 퀴즈 제목에 널이 들어간 노래 참 많아요. 드렁크 타이거, 난 널 원해, 세븐틴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원머샷의 널 생각해,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해서 널 사랑하는 거지,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헤이지의 널 너무 모르고, 네, 그리고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M4의 널 위한 멜로디까지 많습니다. 자,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제시제이의 캘리포니아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 사이에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볼게요. 7568번님. 결혼 13년 만에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해봤습니다.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후다닥 나왔어요. 아이들 없이 혼자 보는 게 어색했지만 옆에 제잘거린 애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귀가 편하고 좋든지 이런 게 천국이로구나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결혼 전에는 혼자 영화 보는 거 그닥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옆에서 같이 좀 이게 영화 보고 좀 떠들고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이게 재밌지. 혼자 보면은 그 어떤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그 아이까지 낳고 나니까 이게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2498번님, 영미 누나 지금 직장 상사랑 외근 나가는 길인데 제가 용기 내서 라디오 채널 대기업에서 두 대로 바꿔놨습니다. 저 잘했죠? 일로 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얼마나 또 이렇게 용기를 냈을까. 어우, 다행히도 또 그 상사분이 들어주셨나 봅니다. 다행이에요. 일로 와. 이뻐해줄게. 잘했어. 토닥토닥. 아, 여기 용기 필요한 분이 또 계시네요. 류소연님. 편의점 알바하는 두댕입니다. 편의점에서 라디오 듣고 싶은데 사장님과 친해지고 나서 말해보면 틀어줄까요? 일하면서 영민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 사장님과 아직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 여기 라디오를 여기 선택권이 좀 없나 봅니다. 아, 그래도 잘못은 척하고, 왜냐면 사장님이랑 친해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못은 척하고 한번 쓱 한번 들어봐요. 사장님이 설마 아니, 아우씨, 아니, 목소리 듣기 싫어. 이러진 않겠지, 설마. 그래, 에이.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저도 편의점에서 일해봤어요.

0: 자, 3859번님. 이번 주에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요. 영미 출산휴가 가기 전에 꼭 응원 부탁드릴게요. 영미 씨 응원을 받아야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 두 대가 진짜로 기운이 남다르긴 해요. 근데 왠지 진짜 저도 제가 있어야 이 기운이 또 돌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 드리겠습니다. 자, 3859번님. 아드님 공무원 시험.
1: 일어나십시오! 합격 될 자다!
0: 됐어. 됐어. 이미 됐어. 더 걱정 허지도 말어. 자, 그럼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B1A4의 CPR.

두시의 데이트 안용미입니다. 비원 에이프의 CPR에 이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까지 듣고 왔어요. 자, 우리 두댕이들 사연 좀 더 볼게요. 0779번님. 와, 오늘따라 너무 덥네요. 쉬어가면서 배달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워서 이거 어떻게 배달하죠? 걱정이에요. 우와, 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축축 처지더라고요. 와, 이게 더우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기가 싫으네, 진짜. 추워도 사실 아무것도 하기가 싫긴 한데 더워도 이거 와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식욕마저도 떨어지고 있고 진짜. 아, 저희가 해드릴 건 없고 그냥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엘니뇨 현상이 지금 심각화되면서 이게 더 더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더 지구가 뜨거워지고 물 온도도 바다 온도도 엄청 뜨거워질 거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 걱정입니다. 예, 이걸 누가 만들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다. 아우. 0231번님, 여러분들 여름에 음식 조심해서 드세요. 저 뭉티기랑 육회 먹었다가 지금 3일 내내 화장실 갇혀 있어요. 그래, 여름에 이거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 그리고 냉장고 믿지 마세요. 그냥 긴가민가 하면 그냥 무조건 가감 없이 버리셔야 돼. 아,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이? 자, 박영염님. 지금 포항으로 여행 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찐친 4명이서 떠나요. 각자 집에다가는 회사에서 워크샵 간다고 말했어요. 엄청 설레네요. 아니,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면 다들 다 큰 성인들이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나이들인데 집에다가 워크샵 간다고.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야? 남녀 혼합 아니야? 어? 이거 회사에서 만났는데 이게 동성이라고는 얘기 안 하셨잖아. 아, 아닙니다. 예. 제 상상력이 좀 많아졌어요. 임신하고 나서. 아, 여기 더 심각한 여행 사연이 또 왔어요. 1983번님. 저 영미님이랑 동갑인데 21살 딸내미가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딸내미가 남친이랑 2박 3일 여행을 간다네요. 아,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지만 타는 속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강릉으로 간댔으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세요. 와, 근데 되게 깨어있다. 와, 일단 허락은 해주셨어. 허락을 해주셨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막 19금 개그하고 막 그래도 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저 제 딸이었으면 안 보냈어요. 왜 마돈나도 본인 딸내미는 인터넷도 못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다 해봐서 알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보낼 것 같은데 심지어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이요? 21살이면 한창 때인데. 아, 참. 일단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이니까 딸내미가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나 남자친구랑 갔다 올게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엄마 입장에서 미쳐버리지 이거. 어? 아빠 입장에서도 미쳐버리고 이거 어떡하지? 자, 강릉에 계시는 분들, 예, 주변에 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커플이 다닌다 하면은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히 또 너무 붙어있는다 하시면은 괜히 또 가운데로 좀 질러가 주시고요. 아, 진짜 깨어있으시다. 4197번님. 인사동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집 갈 때마다 듣는데요. 아, 영미님 에너지 보니까 둘째는 에너지 발사하듯 쑥쑥 잘 나으실 것 같아요. 영미님이 이렇게 재미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재발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는 맨날 오바하고 막 19금 개그하고 막 가슴 춤추고 하니까 딱 그 모습만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박히셔서 저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시다가 어? 안영미? 아, 말주변도 좀 있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매력에 또 빠져드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마크 2, 박다혜의 청춘의 일렉트로니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하경사 퀴즈 정답 바로 헤이 유 웨스트 보스 사우스 원 사우전 이스트 리브 네그 서장 남천동 살제 였습니다. 당첨자는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 들으실 시간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앞으로도 저희 두대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좀 들어주시고요. 예, 오늘 끝곡으로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완하와 함께 해야 완벽한 하루가 완성되지요. 야르. 이거 맞나요? 야르. 야르.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닌가요? 아, 우리 젠지 작가가 미묘한 웃음을. 아, 야르 참 어려워요. 나중에 우리 AI한테 한번 야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넘어가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브람산마의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아스트로비츠의 하트 들었습니다. 참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아스트로비츠는 사실 아스트로비츠가 우리나라의 애시드 재즈 음악 이런 음악을 거의 처음 한 뮤지션인데 지금은 이제 BK로 활동을 하고 있죠. 약간 마스터링 엔지니어로도 활동을 하고 아마 유튜브에서도 채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딥한 어떤 음향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 하나 가지고 있어 아주 재밌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아스트로비츠. 안경옥님이 순디 안녕하세요. 저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경옥님 아 이렇게 또 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경옥님이 또 언제 오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마침 때마침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766 있으신 분이 야르 소름 돋았어요 라고 아 저 뭐 야르 뭔지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아직도 어떤 뉘앙스를 발음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사비나님도 야르 링크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또 AI 순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AI 순용한테 한번 물어보죠. AI 순용?
1: 네, 순디.
0: 아, AI 순용은 아마 야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정말 젠지같이 야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좀 알려줄래?
1: 네, 요즘 아주 유행하는 유행어죠. 언어의 완성은 인토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인토네이션.
1: 자, 2회 반복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야르! 야르!
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 맞아? 이게 젠지 작가 이게 맞나요? 아니죠. 아, 이건 아닙니다. AI 순용이 아직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AI 순용?
1: 네,
0: 혹시 야호는 알아? 야호?
1: 아, 야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군요.
0: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1: 요즘 최신 버전의 야호를 알고 계시군요.
0: 한번 해줘.
1: 네, 이해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야호!
0: 아, 망했어. 야호! 망했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AI 순용이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게을러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좀 유료 결제를 또 하라고 계속 나와서 어쨌든 결제를 하고 업데이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듣죠. 말로의 노래입니다. 저 바람은.

말로의 저 바람은 들으셨습니다. 아, 아까 AI 순용의 야를 듣고 많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아, 이수미님은 크크크크크 중년 아재들의 야르. 야르가 참 이렇게 어렵다뇨. 참 야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정확한 야르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6972 쓰시는 분은 아니 산에 가셨냐고요. 야르는 옛날 아싸 그거 하는 억양이잖아요. 그거 아니었나요? 아, 그런 줄 알아. 야르 이건 줄 알아.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야르 이건가요? 아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양서원님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AI 순영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정말 제가 열심히 한번 야르를 누구한테인가 배워서 어디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를 찾아가서 거기 학생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꼭 배워서 오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정식으로 우리 AI 순영을 대신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야르 야호 또 요즘에 또 뭐가 유행인가요? 저한테 다 말씀하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557 쓰시는 분이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요새 주식에 빠져서 못 왔어요. 맨날 들여다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닌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제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요. 8557 쓰시는 분 그래요. 별말 안 했습니다. 저는 뭐 다들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오시든 뭐 자주 오시든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젠지 음악 있는 날인 거 아시죠? 오늘도 토마스 쿡이 정말 좋은 음악들 들고 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TLC의 Digging on You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젠지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토마스 쿡과 함께합니다. 젠지의 음악. 한 주 동안 묵혀둔 도파민이 폭발하는 시간이죠. 토마스 쿡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입니다.
0: 아,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1: 아, 더워졌어요. 아, 확연히 더워졌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한 주 이제 어떻게 보내셨나요?
1: 네, 저는 뭐 지난달부터 이제 뭐 제 수영 투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뭐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지금 6명, 7명 지금 조를 짜서 요즘에 지금 특훈에 들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특훈은 뭘 하는 건가요?
1: 거의 매시간 거의 탈진에 가까운.
0: 네. 격하게 운동을.
1: 격한 하시는. 구간을 항상 두시더라고요. 코치님께서 요즘에 좀 훈련 스타일을 바꾸셨어요.
0: 아, 그래요?
1: 그전에는 굉장히 좀 방목하신 스타일이셨는데 어떤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회원분들께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좀 너무 지쳐하시는 듯한 목소리를 그렇군요. 들리고 있습니다.
0: 최규영님이 저 지난주 금요일 양재동 대형마트에서 토마스쿡님을 아주 정면에서 딱 봤어요. 사진 찍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키도 크고 헌칠하셨어요. 아는 척해도 되는 거였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뭐 장을 많이 보셨나 봐요.
1: 제가 맞았을까요? 가끔씩. 네네.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네네. 조정치를 이제
0: 아 조정치랑은 조금 이미지가 다른데 아,
1: 그러시죠? 네. 아, 덥석 안으시더라고요 순대국집 사장님께서
0: 아이고 정치야 이러면서
1: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양재동 대형마트라면 저일 것 같네요.
0: 지난주 금요일에 마트에 갔나요?
1: 요 이름 기억이 잘 안 나요.
0: 아 그래요? 지난주 한번 장보러 한번 갔었나요?
1: 아, 저는 수시로 갑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 저 맞는 것 같습니다, 규영님. 아.
0: 네. 그러면 기영이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토마스 쿡을 보고 보면 인사하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1: 전혀 없죠.
0: 아 그래요? 네. 근데 인사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걸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네. 뭐 좀 꺼려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0: 경우는 좀 내성적인 면이 있긴 한데 이제 꾸준한 연습을 위해서 저희 이제 아파트 들어갈 때 네네. 경비 아저씨 계시잖아요. 네네. 저희 가족들은 항상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죠.
1: 아 경비 아저씨.
0: 하루에 네. 세 번 뵈도 세 번 다 인사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인사를 그런 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건 좋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0: 기분 좋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가볍게 인사 건네는 게 맞아요. 괜찮으시죠? 오늘 이런 예. 이런 느낌.
1: 서로 이제 그렇게 가볍게 인사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사실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끔 외국 가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눈 마주치면 이렇게 끄덕 인사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네, 네. 그럼 그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누군가 나에게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하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기분인 것 같은데
0: 마음이 좀 더 열리는 기분이 들죠. 네. 외국인들 그런 농담들 잘하잖아요. 이렇게 뭐 바람 많이 불면 아, 머리 날리죠. 이러면서 사실 처음 뵀는데
1: 스몰 토크.
0: 네, 스몰 토크 같은 것들. 네.
1: 자 어떻게 어쨌든 토마스 쿡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수영 열심히 하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1: 장도 열심히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젠제 음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주제로 오늘 음악을 선곡해 오셨나요?
0: 자 오늘은 음악탐구 K-시티팝이라는 제목으로
1: 시티팝.
0: 네,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뭐 한 5, 6년 정도 됐을까요? 굉장히 국내에서 히트를 많이 했고 그런데 정확히 시티팝이라는 사운드가 무엇인가라고 네. 정의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처음에 시티팝이라는 사운드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때 규정지었던 음악의 범주보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퍼지고
1: 더 넓어졌죠.
0: 넓어지더라는데 리스닝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아마 그 뜻은 시티팝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음악적 뉘앙스 그런 이미지가 더 주된 원인으로 시티팝의 정체성에 가장 더 주된 어떤 주제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토마스 쿡이 생각하는 어떤 시티팝이라는 것의 정의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걸까요?
0: 단 한 단어입니다. 저는 낭만입니다.
1: 낭만. 근데 저는 시티팝이라고 해서 좀 도시적인.
0: 네.
1: 좀. 근데 이게 도시적인 음악이라고 했을 때 어려워요.
0: 어렵죠.
1: 그걸 정의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네. 참 애매하죠. 사실 어떤 장르라는 게 네. 사실 딱 정의하기는 좀
0: 어렵죠.
1: 어렵습니다. 네.
0: 음악의 형태를 범주를 이렇게 선을 긋듯이 자로 맞아요. 재듯이 어떻게 구분 짓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1: 그래도 네. 오늘은 시티팝.
0: 네.
1: 한국의 시티팝을 한번 맞습니다. 들어보는 시간을
0: 네.
1: 우리 토마스 쿡이 생각하는 어떤 시티팝의 범주 안에 있는 곡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은 선 선물 후 감상인가요?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첫 곡 듣기 전에 어떤 선물이 감상평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0: 자, 첫 번째 선물은 닭가슴살 선물 세트.
1: 좋습니다. 시티팝하고 닭가슴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첫 곡 먼저 들어보죠.
0: 자, 아침의 노래입니다. 숙녀 예찬.

0: 아침에 숙녀 예찬. 네. 아, 이건 너무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죠. 네.
0: 아침이란 그룹, 그 피아니스트 이연경 씨. 네. 그리고 작곡가 유정현 씨가. 네. 같이 만든 그룹인데 참 이 아침의 숙녀 예찬 완벽한 하루에도 가끔 틀었는데. 네.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1: 너무 좋아하시죠.
0: 이것도 시티팝의 범주 안에 드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1: 네. 기존에 좀 단순했고 좀 평이했던 가요 스타일에서. 네. 뭐 소울, 재즈, 펑크 같은 것들을 좀 결합시킨. 맞아요. 사운드의 풍부함이 좀 만개했다고 할까요? 네. 그 당시 어떤 음악 성 유행과 맞물려서 시티팝의 어떤 개장을 했다고 보면
0: 그때
1: 되죠.
0: 그 유행하던 음악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음악이었죠. 네. 아, 너무 지금 들어도 참 세련됐어요.
1: 이게 또 한글 가사와 사운드가 이렇게 딱 매칭이 됐을 때 네. 새롭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줬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런 비브라폰 솔로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네. 새로운 악기였죠 그때만 해도.
1: 네. 비브라폰 스틸 드럼도 네, 나오고. 맞아요. 되게 이렇게 특히나 이 여름에 이 화사한 계절에 또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행복을 주는 노래입니다. 네.
0: 9193 쓰시는 분이 첫 차 뽑은 날 드라이브 스루로 웅모닝 사서 먹는 느낌. 노래가 도시도시하네요. 아, 네. 그래요.
1: 좀 세련됨이 있는 거죠.
0: 맞아요.
1: 자, 이지환님의 사연입니다. 시티팝이 이런 느낌이라면 낭만 잘 모르는 20대지만 시티팝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셨습니다.
0: 오, 20대 젠지 세대가 또 왔군요.
1: 네, 반갑습니다.
0: 7548 쓰시는 분은 대학생들의 CC 주제 노래 같이 풋풋함이 묻어나온 듯한 느낌이네요. 그때 잔디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1: 아, 네. 아, 축제.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아,
0: 그래요.
1: 빈대떡.
0: 아, 네. 맞아요.
1: 네. 자, 이효신님의 사연입니다. 노래가 상큼 청량함이 있어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잔 시켜주고 싶다. 네.
0: 자, 오늘 첫 곡의 어떤 감상평의 상품은 닭가슴살이었죠.
1: 닭가슴살입니다.
0: 어떤 분들일까요?
1: 이지환님께.
0: 이지환님.
1: 네, 방문해 주신 20대 젠지 이지환님께.
0: 젠지 음악에 딱 어울리는.

0: 거죠. 네. 닭가슴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K-City팝 두 번째 노래 들을 차례인데요. 이 두 번째 노래는 어떤 선물을 걸고 노래를 감상해 볼까요?
1: 이 두 번째 노래는 어울리는 선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1: 이분의 노래 중에도 네. 이 제목과 똑같은 곡이 있죠.
0: 아~
1: 이번 선물은 순대국밀키트입니다.
0: 누군지 눈치채신 분들이 또 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도 정말 많은 음악을 이분의 네. 음악을 많이 틀었고
1: 네.
0: 이분이 또 심지어 오시기도 했어요.
1: 영광이죠.
0: 너무 영광이죠.
1: 네.
0: 자, 어떤 곡인가요?
1: 자, 정원영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가버린 나이들.

0: 네. 아, 우리 정원이 형의 가버린 날들 들으셨습니다. 아, 참 이 곡, 이 정원이 형 씨의 곡들은 참 어떤 낭만도 있지만 네. 뭔가 아련함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곡, 이 가버린 날들이라는 이 곡도 굉장히 네. 예전 이 곡을 듣고 있으면은 예전 생각이
1: 네, 네.
0: 푹 빠지면서 네. 아련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1: 저도 이 곡 들으면서 지금 와 96년 5년 이때로 잠깐 갔었어요.
0: 아 그래요? 아, 네. 참. 자, 그 순댓국 밀키트로 우리가 네. 감상평에 순댓국 밀키트를 걸었는데 이 정원영 씨의 새 앨범 중에 네. 순댓국이란 또 네. 곡이 있죠. 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1: 아, 그거 비 오는 날 쌀쌀할 때 그 노래 들으면
0: 맞아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윤성 님이 지금은 사라진 강남역 시티극장에서 야 첫사랑을 기다리며 캔커피 마시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아 정말
1: 추억의 극장이네요.
0: 그때는 이렇게 극장 앞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 네.
0: 저 좀 늦어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그래도 최신이라고 하면은 삐삐 쳤죠.
1: 네,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1: 극장이 생각나네요. 네. 자, 이주희님의 사연입니다. 가버린 날들, 아, 눈물 나네요. 저녁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0: 아, 정말 옛날 사람이 많이 들어왔네요. 김지우님, 저도 20대라 찻집 다방은 가본 적 없지만 가고 싶어지는 곡입니다. 오, 젠지 또 젠지가 왔어요.
1: 아, 오늘 좀 많이 오시네요.
0: 많이 오셨어요. 네,
1: 반갑습니다.
0: 젠지 음악이니까 젠지 분들 많이 오셔야 됩니다.
1: 잘 오셨죠. 네. 네. 1966님입니다. 퇴근 후 감자 캐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몸은 시골 밭에 있지만 마음은 차가운 도시 아. 밤거리를 거닐고 있네요. 이셨습니다.
0: 그래요. 시티팝이 도시적으로 네. 또 들렸나 봅니다. 자, 순댓국 밀키트 어떤 분 드릴까요?
1: 자, 이번에도 20대 우리 손님에게
0: 아, 그래요.
1: 젠지 음악이니까 김지우님께 순댓국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수요일의 코너 GNG 음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토마스 쿡이 20대 청취자 분을 얘기를 하다가 자꾸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 네.
1: 근데 뭐 손님 맞죠 뭐.
2: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1: 그래도
2: 어서 오세요. 막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1: 그래도
2: 저는.
1: 이제 청취자, 뭐 애청자 이렇게 단어가 많으니까.
2: 네.
1: 근데 손님 손님이죠. 찾아 우리 완벽한 하루에 찾아오시는 분들, 우리 젠제 음악에 찾아오시는 분들 손님 맞습니다. 20대 손님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다른 세대 손님들도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오아시 중고와 미노야 센트럴 스테이션의 심플 러브 들어드리고 저는 토마스 쿡과 함께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0: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젠제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젠제 음악 주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네, 음악 탐구 K 시티팝이란 주제로 국내 가요들 중에 시티팝의 또 효시격인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또 국내 또 좋은 음악들을 선곡해 봤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도 우리도 이 음악을 다 듣고 있었지만 네. 그때는 시티팝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2: 맞습니다.
1: 그냥 네, 맞습니다. 가요였죠. 가요.
2: 가요 내지는 퓨전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었어요.
1: 맞아요. 네. 근데 시티팝이라는 거는 요즘에 네. 생긴 그 몇 년 전인 거죠.
2: 장르를 나눌 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시티팝이라는 단어가 낯설다 싶었는데 네. 그 장르를 통해서 소개된 음악들 듣다 보면은 야 이름 참 잘 그러니까. 이름 참 잘 지었다 싶었어요.
1: 잘 지었어요.
2: 네.
1: 자 이번에 들을 곡을 듣기 전에 네. 먼저 선물을 하나 걸어놔야죠.
2: 네.
1: 우리 감상평 보내주신 분들 드릴 선물을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2: 자 이번 드릴 선물은 김치 세트 선물로 걸어보겠습니다.
1: 그래요. 뭔가 이 곡하고 관련이 있나요?
2: 이 곡하고요?
1: 네.
2: 네. 곡이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1: 들으면서 한번 어떻게든 한번 우리가 끼워 맞춰보죠. 어떤 곡인가요?
2: 빛과 소금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친구.

0: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 네. 아, 너무 좋네요.
1: 경쾌하죠.
0: 경쾌하고 네. 참 그 중간중간에 재밌는 구다리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네. 솔로도 그렇고 섹션도 빰빰 빰빰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런 섹션을 만들어놓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참 경쾌한 그런 신나는 그런 음악이에요.
1: 그리고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도 네. 아, 두 분이 그 당시에 되게 뭐랄까 좀 음악적으로 되게 기분이 되게 괜찮고 막 창작력이 좀 많이 좀 풍부하실 텐가 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0: 그래요.
1: 이 사운드 안에서도 그 당시에도 아 진짜 재밌다. 그리고 편곡을 이렇게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게 솔직히 그런 부분 효과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0: 뭐 다른 노래를 들어봐도 그렇지만 많은 실험을 하고 네. 또 사운드적으로도 많은 실험을 한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0: 여러분들이 김치 세트를 걸고 보내신 감상평 좀 읽어보겠습니다. 박혜화님이 30년을 훌쩍 넘긴 사운드가 어떻게 아직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지 정말 그래요.
1: 와, 30년이 넘었군요.
0: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공을 들였죠.
1: 네. 자 그리고 나규현님의 사연입니다. 노래 한 곡에 얼마나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정말 풍성함을 느낍니다. 지금 들어도 절대 촌스럽지 않은 맞아요. 사운드입니다.
0: 맞습니다. 우리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1: 3558
0: 쓰시는 분은 김치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친구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을 빛과 소금의 이 곡을 네. 선곡하면서

0: 그래서 일부러 우리 토마스 쿡이 김치 세트를 선택을 한 겁니다. 게다가 김치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소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자. 자, 소개해 주시죠.
1: 네, 김명희님의 사연입니다.
0: 야르.

0: 누구 드릴까요?
1: 아, 이 김명희 님의 사연을 읽고 네. 고수다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0: 그래요.
1: 네. 자, 김명희 님께 김치 아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소원 성취하신 분위기예요. 자, 잠시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젠제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봄닛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0: 수요일의 코너죠. 젠제의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KCT 팝이라는 주제로 지금 네. 토마스 쿡과 함께 선곡을 토마스 쿡의 선곡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 듣기 전에 어떤
1: 선물부터.
0: 선물을 먼저 거실 건가요?
1: 자, 이 선물도 새로 들어온 선물이네요.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0: 아, 그래요. 저도 정말 궁금한.
1: 저도 궁금한
0: 선물인데
1: 어떻게 생긴 선물인지.
0: 그래요. 우리가 선물을 걸고 우리가 스스로 감상평을 써서 빨리 보내면 어쩌면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곡입니다. 거리의 악사.

0: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거리의 악사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노래 너무
1: 이 곡도 추억이죠.
0: 너무 오랜만에 듣고 네. 제가 한참 이제 기타리스트를 꿈꾸며 이렇게 연습할 때 네. 학생 때 네. 그때 이 음악을 듣고 와 정말 너무 멋있다.
1: 너무 멋있었죠.
0: 이거를 카피해야겠다.
1: 연습하셨죠.
0: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모든 멜로디가 다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참 열심히 했을 때라 그때 이렇게 소중하게 카피했던 곡들이 아직도 이 멜로디가 기억나니까 그때 참 많은 영향을 받았죠. 봄, 여름, 가을 이런 네. 밴드 음악에 네. 우리나라의 어떤 밴드 음악.
1: 저도 중1 때 이 곡 카피하다가 잘 안 돼서 그 신하위의 제뉴얼이로 넘어갔던 좀 그렇죠. 느린 멜로디 그렇죠. 네.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이게 이제 어쿠스틱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1: 너무 쉽지. 리듬이 네. 깔끔하게 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0: 우리 시대의 어떤 선생님 같은 분이었죠. 네. 우리 김종진 씨도 그렇고 전태관 씨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태관 씨도 그렇고 네. 참 두 분이 저의 추억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어른들. 네. 됐어요.
1: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추억의 벤치에. 네.
0: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김종진 씨를 뵌 적이 있었는데 네. 아직도 여전히 너무너무 좋은 형, 좋은 어른으로 네. 기억이 되는 분입니다. 자, 잘 들었고요. 우리가 어떤 선물,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를 걸었었죠. 네. 감상평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지 님이 와 초딩 때 기타 배울 때 처음 접했는데 지금까지도 추억의 노래로 남아있네요. 정말 좋아요. 오, 저희랑 비슷한 분이세요. 네. 네.
1: 자, 김진영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늦게 끝나는 남편 데리러 갈 때 듣는 곡입니다. 피곤해서 짜증났던 기분이 인트로의 베이스 연주 몇 초에 사르르 녹아내려 너무 좋아요. 하루를 개운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0: 좋습니다. 1406 쓰시는 분은 사계절 형님들은 도대체 못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들을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리의 악사. 제 최애를 선곡해 주시는 토마스 쿵님도 제 최애.
1: 아, 1406님도 저의 최애. 네. 장소연님의 사연입니다. 으이그 이렇게 명곡만 골라오는 것도 재주야 정말. 토마토 콩님아. 토마토 네. 콩 다시 나타났네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어떤 분이 가져갔나요?
1: 김진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또 베이스 연주 또 또 반하신 김진영님 네. 축하드립니다. 야르. 자, 다음 마지막 곡 오늘 시티팝 KCT팝의 마지막 곡 얼른 들어보죠. 네. 아, 들어보기 전에 선물 먼저. 걸어야죠.
1: 선물 먼저. 아 이번 드릴 선물은 바나나 우유 쿠폰으로 한번 더.
0: 그래요?
1: 마무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어떤 곡인가요?
1: 자, 마지막에 들려드릴 곡은 김광진 선배님 더 클래식의 곡입니다. 해피 아워.

0: 오늘 젠즈 음악의 마지막 선곡이죠. 더 클래식의 해피아워.
1: 네.
0: 가제가 꺼벙이에요. 아주 즐거운 네. 아주 그런 곡입니다.
1: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에피소드 같은 걸로 가사가 돼 있죠.
0: 오늘 그 시티팝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룹과 네. 그 뮤지션들을 만나봤어요.
1: 네.
0: 자, 오늘 더 클래식의 곡 저희가 바나나 우유 쿠폰 걸었었죠.
1: 맞습니다.
0: 두 분 뽑았습니다. 바나나 우유 쿠폰 받으실 두 분. 이유리님은 노래가 밝은데 왜 눈물 날 것 같지? 맞아요. 이게 맞아. 이 네. 곡이 정말 그런 곡이에요.
1: 감성이죠. 네. 네. 자, 2163님의 사연입니다. 예전에 이 노래 삐삐 인사말에 녹음해줬다가 고백받았었네요. 해피아워. 난 그냥 노래가 좋았을 뿐인데. 해주셨습니다. 네.
0: 자, 바나나 쿠폰 두 분 다 드리죠. 바나나
1: 좋습니다.
0: 쿠폰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야르. 자, 오늘 K-City팝으로 그 토마스 쿡이 선곡해온 곡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네. 또 좋은 선곡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자, 토마스 쿡 보내드리면서 마이언트 메리의 위드 들어드리고 저도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85년 오늘 6월 17일은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항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제작된 뒤 350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배에 실려 미국으로 옮겨졌는데요. 자유의 여신상 하면 오른손에 높이 든 횃불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성경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의 사진 정말 많이 봤고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도 자유의 여신상을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었어요. 저게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사진을 보여주네. 웬일인가요? 저기 오른손에는 횃불을 높이 들고 있고 왼손에는 뭔가 책 같은 거를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것이 성경책일까요? 아이고, 사진을 또 확 집어넣어버리네요. 저것이 성경, 자유의 신상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뭔가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성경책인지. 근데 자유의 여신상이 왜 성경책을 들고 있을까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책 말고 예를 들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면 어떤 그 뭔가 뭐 무슨 자유에 관련된 독립선언문 같은 거를 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성경책 성경책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자유의 여신상. 성경책이면은 하나님의 여신상 뭐 이런 게 될 텐데. 자, 저는 X로 오늘 찍어 보겠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뭔가 책에 이제 뭐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책은 아닐 것 같다. 왜냐? 자유의 여신상이니까 의미가 있는 걸 들고 있겠죠. 저는 X로 찍어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성경책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자유의 여신상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성경책이다. OX였죠. 저는 아니다. X. 자유의 여신상이기 때문에 성경책 말고 좀 더 자유에 관련된 그런 뭔가를 그런 책.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요. 독립 선언문 같은 것도 있겠지만 뭐 법전. 정답 O라고 성경책인가요? 맞죠. 김경원님도 오 할렐루야라고 짧게 어씨 왜 이렇게 오늘 오가 맞나요? 박미향님은 정답 오 왠지 성경책일 것 같아요.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에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요. 전문가 납셨네요. 자, 1382 쓰시는 분, 순디의 말이 참으로 논리적이네요. 순디 따라 X.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의 순기능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문은미님, 정답.

정답 X. 추리력이 셜록 홈즈 저리 가라네요. 상승 퀴즈 풀다 명탐정 나오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자유신상이 과연 무엇을 들고 있을지 한번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자유여신상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 오. 여러분, 야르.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그럴까 봐요, 1776년 7월 4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여신상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국민들이 모금해 선물한 건축물인데요. 작은 모금과 대형 조각 제작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리면서 실제 완공과 전달은 독립 100주년보다 10년 늦은 1886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야, 오늘 정말 상승 씨, 제가 물론 정확한 건 독립 선언 서였지만 제가 거의, 야, 이거 대단한, 이제는 상승 퀴즈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답은 X 였고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참 기분 좋네요. 노래 듣죠. 권진아의 노래입니다. 핑계.

0: 권진아의 핑계에 이어서 061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구름에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주 기분 좋은 곡 들으셨습니다. 장윤정 님이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야호! 첫 인사드려요. 퇴근과 동시에 집에 출근하는 아줌마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어요. 아, 이제 또 퇴근을 하면 회사 일이 끝나면 또 집에서 또 집안일을 하셔야 되는 정말 쉬는 시간이 없는 우리 장윤정님. 아, 잠깐이라도 퇴근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여유 있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잠깐 쉬세요. 모바일 커피 쿠폰 커피 한잔 드시면서. 백진아님, 제가 몇 차례 들으면서 느낀 건데 순디가 물 흐르듯 야르를 하는 날은 안 올 것 같아요. 야르. 야르. 이거 아닌가요? 야르.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연습 좀 하려고 오늘 좀 야르를 남발했는데 정말 다시 좀 제대로 조사를 좀 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완벽한 야르, 완벽한 야호를 제가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저도 옛날엔 참 잘했거든요, 이런 거.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아저씨가 되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긁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83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잘 들었어요. 젠지 음악하는 날은 더더욱 신경 써서 듣게 되네요. 어제 노림도 잘 들었고요. 아, 어제 또 스페셜 라이브 노림 또 잘 들으셨군요. 매일 출첵 안 해도 매일 잘 듣고 있으니까 좋은 방송 기대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제 그 노림 그 노영심 씨 그리고 하림 씨의 그 라이브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 정말 한 번 더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오늘 제작진들하고 또 그 얘기를 한참 했었어요. 우리 노영심 씨 혹시 노영심 씨가 우리 완벽한 하루를 자주 듣는다고 하는데 듣고 계신다면은 다음 달에 스케줄 하나 한 날짜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님 맨날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보내봐요. 아이 유치원 하원 전까지 하루 30분이지만 상순 DJ 편안한 목소리와 멋진 음악으로 힐링하고 있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김명주님 같이 이렇게 짧아도 이렇게 계속 와주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벽한 하루가 정말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많은 야래에 대한 어떤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상승 퀴즈도 같이 풀어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신청곡 보내주신 거는 당일에 꼭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잘 모아놨다가 딱 정말 적절한 시기에 또 틀어드리니까 언제든 신청곡 생각나는 곡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내일은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입니다. 여러분들 소소데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와서 소소한 얘기 나누면서 서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위로받는 시간 내일도 꼭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늑의 낡은 우리 사랑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주아름, 신범이 그리고 오늘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않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반려라는 단어의 확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로 반려자가 쓰였는데 점점 반려가 사람을 벗어나 동물, 그 동물을 벗어나 식물 등 생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사물의 세계에도 반려라는 말이 붙은 것들이 등장해서 백캠을 반려방송이라고 부르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삶을 함께하는 존재를 반려라고 부르는데 평생을 함께 했는데도 반려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왔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그는 왜 반려가 되지 못할까? 그가 바로 나여서입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 모든 관계의 뒤편엔 뼈아픈 시행착오가 놓여 있습니다. 그건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내가 나를 잃게 만드는 잘못된 관계 맺음이 곧잘 벌어지죠. 자, 오늘 저녁엔 나와 더 잘 지내보려 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Tell a soul. Me, myself, and I 들었습니다. 아, 이 반평생 이상을 같이 한 방송은 반려방송 맞죠? 하고 허재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반평생 이상을 함께 해주신 거예요? 와우. 김태헌 씨는 반려방송이니 아저씨께서 평생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반려동물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반려식물들도 먼저 저 유명을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와, 뭐 감사하긴 한데 자신이 없는데 그건. 아,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예, 델라 소울의 Me, Myself, and I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키움증권, 멕시칸,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본나.

네, 트램스 디스코 인페르노 들었습니다.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사운드트랙에 원래 수록되어 있는데, 야, 이 버전은 거기에 수록된 버전은 진짜 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짧은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The Tramps, Disco Inferno. 758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야, 조금 전에 그 반려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5637번으로 아유 반려 방송이라뇨. 예, 반대하시는 건데 강력하게. 아, 제가 반려동물 식물 다 유명을 달리하는 얘기해서 그렇군요. 아하, 종신방송입니다 하셨네요. 예. 종신방송이, 아, 윤종신 씨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제 이름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저 MBC 라디오에서 저한테 방송을 맡겨줘야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들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3705번으로는 문자 처음 보내셨네. 아저씨, 대학생이에요. 종강하고 부모님과 첫 운전 연습 가는 길입니다. 백캠과 함께 할 수 있어 안정이 되네요. 아, 떨려요. 그 운전 연습할 때는 아마도 저 라디오를 꺼야 할 겁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면서 할 만한 여유는 없을 거예요. 예. 아이, 그럼요. 꼭 끄고 하세요. 정신 없을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대학은 벌써 종강을 했어요? 6월 중순인데? 아니, 등록금도 비싼데 뭘 이렇게 빨리 종강을 해? 그 등록금을 좀 깎아주든가. 아, 이거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6월에 종강은 할 수가 없었는데. 아하. 아니, 뭐 제 소관이 아니니까. 예. 자, 7326번으로 청해 주신 미카. 미카의 첫 히트곡이죠. 그레이스 켈리. I wanna talk to you.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들었습니다. 175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였고요. 철수형님, 그 저희 때도 6월 초 중순에 종강했어요. 97학번입니다. 5611번. 예. 저는 모른다니까요. 예. 저는 72학번이에요. 예. 근데 저는 20세기에 대학을 다녔고요. 여러분은 21세기에 다니는 거예요. 아, 97학번은 20세기구나. 어허. 반가워요. 같은 20세기 사람이라. 2259번으로. 예. 23일에 군 입대하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응원은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조언은 안 되겠는데. 예. 방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는 뭐 70년대 군 생활 해가지고요. 70년대 군대 얘기가 뭐 지금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군대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예. 요건 뭐 한 1, 2년 선배들한테 듣는 게 좋습니다. 응원은 해드립니다. 응원. 아, 응원 해드려야죠. 2259번. 23일에, 며칠 안 남았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군대에선 뭐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게 최고죠. 자, 주희연 씨. 또 5228번으로 청해주셨습니다. My Chemical Romance. Welcome to the Black Parade.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

0: 1-800-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일 오전 11시에 발효되겠습니다. 경북 경산과 예천 그리고 대구의 군인데요. 이 지역은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오래 하신다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니까요. 물도 자주 드시고 한낮에 외출 시간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고요. 다시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올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최고 60mm, 또 내일 오후에도 최고 30mm까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궤변이일지 모르겠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끔 궤변을 부려야 한다. 시골 빵집에서 잡은 눈을 굽다라는 책에서도 그랬다. 빵 굽는 제빵사는 빵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일부러 빵을 만들지 않는 시간을 따로 배정했다. 그래야 좋아하는 일을 더 좋아하면서 오래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그는 빵 만들고 싶어 근질거리는 손을 억지로 제어했다. 철수는 오늘 여백이 있는 삶을 생각한다. 너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그래야 성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없으면 사람은 창의성이 고갈되기 쉽기 때문이다.

선을 넘는 북클럽의 저자 이수영도 그런다. 애서가 지망생들을 모아 온갖 잡동 모임을 이끌고 있는 책방직이라서 일주일 내내 자영업하는 언니들의 독서 모임, 심리학 북클럽, 벽돌 책 읽기 모임, 원데이 북클럽 등 쉬는 날 없이 책 읽는 모임이 이어지는데 뜻밖에도 그녀는 책 안 읽는 이야기를 한다. 독서에도 숨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열심히 읽는 사람이 더 잘 읽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쉬는 것은 전략적인 사유와 재충전을 부르는 행위일 수 있다. 독서 모임에서도 가끔 책을 내려놓는다.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팝업 행사를 구경하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 어떤 날은 훌라춤을 배우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어딜 가든 결국 책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풍경이 바뀌면 이야기의 결도 달라진다. 같은 책을 두고도 책방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공원 돗자리 위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독서 모임인데 책은 안 읽고 다 같이 극장에 가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짧은 날. 슬픈 영화가 아닌데도 몇몇이 펑펑 울었단다. 웃기에도 모자랄 판에 왜 울었을까? 수천 개의 우주 속에서 수많은 삶을 살아볼 수 있었던 주인공이 결국 엉망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삶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모임에서 나누어온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고 때로는 Everything Everywhere를 경험하는지도 모른다. 선을 넘는 북클럽에서 말하는 잘 읽기 위해 읽지 않기는 책이 없는 모든 곳에서도 책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생기기를 바라는 행위. 도무지 쉴 시간과 쉴 공간이 생기지 않을 때는 꾀병이라도 부려야 한다.

네, 상암동 스튜디오 창밖은 햇살이 아주 예 찬란한데. 예. 스티비 원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아, 이 뭐 아주 좋아하는 곡인데 이게 저 스티비 원더의 토킹북 앨범에 수록돼 있거든요. 저는 그 앨범 제목 처음 보고 참 좋았어요. 예, 토킹북.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Stevie Wonder. 근데 이용옥 씨는 어디 계신데 여긴 비가 오나? 오늘 비 오는 날이라 평소 자전거 퇴근인데 회사 퇴근 버스 탑니다. 두 손

손이 자유로우니 이렇게 인사 전하네요. 철수 DJ님의 투박하고 진솔한 어투가 너무 좋아요. 건강하시고요. 제작진분들도 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진솔한 어투라는 것은 진짜 감사한데 아, 제 말이 아직도 투박합니까? 아니 방송 진행을 지금 36년이나 했는데도 투박함이 이거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뭔가 좀 유려하게 막 매끄럽게 나와야 되는데 아, 이 투박이가 안 고쳐지네. 근데 이 약간 투박함은 아,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거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씨, 7시에 50-50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나요? 어디서 보이나요? 밴드 라이브면 따로 밴드가 있나요? 오. 아, 오늘 참 3, 4부 음악 캠프 라이브 예, 50-50와 함께합니다. 아, 이 친구들이 또 기특하게 밴드 셋으로 왔어요. 그냥 뭐 반주 테이프 들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밴드와 함께 왔습니다. 보실 수가 있죠. 오, 이거 미니 어플 그 다음에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시부터 보실 분들은 보시고 네,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시 41분 17초 막 지났습니다. 야, 이 김지연 씨가 사연을 보내셨는데 10대 시절엔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완벽한 정말 중요한 음악 방송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한테 오락 방송이라는데요. 이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음악과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져 있는 방송이죠. 종합 방송. 예. 감사합니다. 자, 1323번으로 예, 원 히트 원더라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혜미니까 이거 나올 것 같다고. 그럼요. 예. 싱글 차트 7위까지 올랐군요. 어허. 슬라이 폭스. Let's go all the way.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와, 이거 누님이 오셨네. 조성현 씨. 처음엔 철수 오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더 먹었더라고요. 52년생. 예. 듣기만 하다가 미니에 글 올려보네요. 야, 진짜. 와. 오랜만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누님 자주 오세요. 예. 최은규 씨. 아저씨, 오늘도 백캠 들으면서 퇴근 중입니다. 아저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저씨는 인별그램 팔로잉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랑 마팔이신데 지금까지 언팔 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하고 마팔이에요? 어디, 아, 뭐 음악계에 근무하시는 분 아니세요? 아니, 뭐 예술계라든가? 글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아무튼, 그래요? 저하고 마팔이시군요. 최은규 씨. 반갑습니다. 네. 자, 1, 2부 끝곡입니다. 아, 3, 4부는 50-50의 예, 밴드셋 라이브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예. 자, 콜드플레이의 The Scientist. 569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50-50가 부른 Wish You Were Here 들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 음원으로 들을 때도 참 저는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은 좀 웃기긴 한데 감개무량. 감개무량?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실제로 지금 노래하는 걸 들으니까 와 기분이 묘한데.
1: 영광입니다.
2: 영광입니다.
0: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지금 뭐 연주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50-50 멤버들도 그렇고 스튜디오 저 밖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음악을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들은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자랑은 아닌데 반가워요. 자 우선 뭐 청취자들에게 인사하죠.
1: 아,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피트리티입니다.
0: 아, 이거는 이제 저 방송용 인사 아니에요?
1: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어디 가서나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1: 네.
0: 선배들 만나도 이렇게 하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PD들 만나도 이렇게 인사하고
2: 네, 네, 맞습니다.
0: 아까 저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인사했어요.
2: 아, 네.
0: 이건 뭐 여기까지 하고
2: 네.
0: 이제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인사하죠.
2: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50의 키나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50-50의 예원입니다. 반가워요.
4: 안녕하세요, 50-50의 문샤넬입니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50-50의 아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한 분 인사할 때마다 옆에 친구들이 막
1: 네.
0: 환호해줘. 그러니까 좋은데요.
1: 아,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2: 와. 팀 응원.
1: 네.
0: 그나저나 이 핑크 플로이드의 With You Are Here를
2: 네.
1: 네.
0: 이게 이제 핑크 플로이드 뭐 헌정 프로젝트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면요?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을까 연락이?
2: 감사하게도 네 저희도 이제 대표님 대표님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0: 본인들은 자세히 모르는군요.
2: 네, 저희는 사실 꿈만 같은 이름이시다
1: 네,
2: 보니까 너무 듣고도 못 믿기긴 했어요.
0: 아, 네. 그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2: 네네.
0: 솔직히 핑크 플로이드를 몰랐죠?
1: 너무 잘 알고 있어요.
4: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하고 엄청 곡들 많이 들었고
0: 아빠가 핑크 플로이드 좋아해요?
4: 네 좋아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0: 곁다리로 거기서
4: 네네네 이제 어렸을 때 아빠 차 타면서 이제 뒤에서 아기 샤넬은 감사하고 네 그랬어요.
0: 네. 아기 때는 이런 음악 들으면 안 되는데.
1: 아 진짜요?
0: 음악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핑크 네네. 플로이드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노래를 녹음을 했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이 음악을 듣고 핑크 플로이드 형님들은 뭐라고 그랬대요?
1: 제가
0: 받은 게 있나요?
1: 제가 들었을 때는 되게 좋아하셨다고 들어가지고
0: 좋아하셨대요?
1: 네, 너무 좋아해 주셨다고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0: 그러니까 말로만
4: 아, 네. 이제 전달로 이제
1: 전달로 들어가죠.
0: 밥이라도 한번 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4: 이제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미국이었나 그 영국
0: 미국에도 있고 네, 영국에도 있고 그래요.
4: 영국 이제 계시다 보니까 그게 통해서 듣긴 했는데 이제 네. 저희가 다 녹음하고 나서 나오기 전에 이제 한번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저희 녹음했던 거.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은데라고 해서 이제 올렸을 때 저희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도 올렸고 또 핑크 플로이드의 공식 채널에서도
0: 공식 채널에도
4: 같이
0: 올렸구나.
4: 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0: 전 세계인들이 다 들었겠네.
1: 예.
0: 댓글도 막 달렸을 거 아니야.
1: 네.
4: 네. 맞습니다.
0: 그런 거 다 읽어봐요. 댓글 이런 거.
4: 저는
1: 네. 다 읽어보진
0: 않고
1: 않는데 다 읽어봐? 최대한
0: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1: 네, 없는 사람도
2: 달라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 그냥 읽어보지 마요 너무. 네. 요즘 뭐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악플들이 너무 많으니까.
1: 맞습니다.
4: 그쵸. 네.
0: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고.
1: 네.
0: 저는 뭐 다 읽어봐요. 저는 뭐 악플 받아도 괜찮거든요.
1: 네, 저도 괜찮아가지고. 네.
0: 그래요?
1: 네, 저는 괜찮아요.
0: 오, 야. 에이. 아니라 그러는 것 같은데.
4: 멋있다.
0: 자, 50-50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Wish You Were Here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 갑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썼다 써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0: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이제 차 안에서도 많이 듣고
1: 아버지
0: 사실
1: 따라서.
0: 네, 오늘 라디오를 나간다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사실 아빠가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 오.
0: 오늘 이제 제 캘린더 일정을 같이 공유를 해서 아, 오늘 혹시 뵙냐? 자기 얘기도 혹시 해줄 수 있냐? 이러면서 저희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1: 그래요?
0: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듣고
1: 그럼
0: 하다 보니
1: 야 아빠가 굉장히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애청자신 것 같으니까
0: 맞습니다.
1: 아빠 소개 좀 해주세요.
0: 저희 아빠는요 정말 음악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희 꿈을 누구보다 응원을 해주신 멋진 아빠시고요.
1: 그래요?
0: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또 음악 캠프 올수 있었던 만큼 아빠도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버님 화이팅.
1: 하긴 뭐 요즘 세대는 음악을 한다고 뭐 연예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다들 뭐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고 열심히 밀어주시고 그러죠?
3: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3: 네.
1: 그 우리 세대에는 뭐 음악 한다고 그러면 막 기타 부시고 막 머리 삭발시키고 막 이런 걸로 갔었는데.
0: 진짜. 맞아요. 저희 아빠도 원래 음악을 이제 춤을 추셨었는데.
1: 아빠가 원래 그쪽으로?
0: 네.
1: 예.
0: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공부 쪽에 너무 이제 원하셔서 아빠가 제가 가수한다고 하셨을 때
1: 네네.
0: 누구보다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고 너 길만 가라. 내가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빠가 대충 하신 게 아니라 이준호 씨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랬어요?
0: 맞습니다.
1: 거의 뭐 프로페셔널로 하신 거네.
0: 네, 아빠가 정말 그 춤을 잘 추셨어요. 저도 이제 막 옛날 영상도 보고 했는데.
3: 우와.
0: 네.
1: 그 아빠 닮아서 춤잘 추시겠네.
0: 아, 제가 춤 DNA 말고 다른 쪽 DNA 좀 온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아, 못 받았어요? 자, 사실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0: 네.
1: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한 팀은 진짜 갑자기 없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 기억이 잘 없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하니. 근데 50-50 음악은 이제 토요일에 왜 빌보드 차트 음악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0: 네.
3: 네.
1: 그때 이제 큐피트 자주 나갔고요.
0: 감사합니다.
1: 또 뭐 최근에 Wish You Were Here도 나가.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나가. 아니 뭐 감사할 건 없어요. 그냥 큐피트는 차트에 올라튼 거고.
0: 네.
1: Wish You Were Here 팝 음악이니까 튼 거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 아무튼. 지금 아는 분으로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엔 50-50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네.
1: 팀 이름은 이게 그런 거죠? 뭐 반반이란 얘기죠?
0: 네, 네. 이제 저희 반은 저희고요. 반은 이제 팬분들을 의미하는데.
1: 그렇게 붙인 거예요?
3: 네.
0: 그게 합쳐졌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1: 예.
3: 맞습니다. 네,
0: 여러 가지
3: 맞습니다.
0: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1: 예, 아 그렇게 들으면 멋진데 우리는 뭐 골프 칠 때 이거 저
0: 네
1: 볼이 오비 났는지 안 났는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반반 정도 될 때 50-50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0: 맞아요,
3: 맞아요.
1: 그건 좋네. 우리 반. 팬들 반.
0: 네, 맞아요.
3: 맞아요.
1: 그러니까 언제나 팬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3: 네.
0: 맞습니다.
1: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 51대 49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50-50 하긴 좀 그런데.
3: 진짜요?
0: 그래요?
3: 아니 저희 팬분들 이름이 20이거든요.
1: 20.
3: 근데 그게 20이라는 숫자잖아요. 근데 저희는 50-50니까 50이라는 숫자라서 거울에 비쳤을 때 20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20이어가지고 저희는 50-50니까 20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1: 이건,
3: 그런 의미예요.
1: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3: 직원분이
1: 해석이
3: 너무 잘 만드셔서
1: 본인들이 생각해낸 것 같지는 않고
0: 네 이제 또
3: 맞습니다.
0: 여기에 또 이제 전문적이신 분들이
3: 맞아요.
0: 저희를 빛내주셨습니다.
1: 네 분 모두 아 원래 다섯 분이잖아요, 저 멤버가.
0: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건강을 이제 좀 더 회복하기 위해서.
1: 아, 누가 못 온 거예요?
0: 네, 멤버 하나가 이제 참여를 못 했는데.
1: 네네.
0: 아마 이제 또 건강을 회복하고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은 하나는 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분만 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 어려서부터 다들 가수가 되려고 했어요?
2: 네.
3: 오.
1: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다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꿈을 안 한 가수야 그러고 그 길로 쫙 가는 거예요?
3: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공부라는 거를 계속 못 놓고 있었는데.
1: 아, 공부를 워낙 잘했는 모양이네요?
3: 잘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장녀여가지고 집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혼자 동생들한테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1: 나는 공부를 좀 해야 돼?
3: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계속 그걸 가지고 있었었던 것 같아요.
4: 저는 그 비슷하게 약간 혼자서 좀 그 많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다 음악으로 다 관련돼 있었다가 뭐 뮤지컬 배우 아니면 그 음악 만드는 사람 아니면 가수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들으면서 아 이사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음악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제 가수 쪽으로 왔어요.
1: 그게 다 음악이지 뭐.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그렇죠. 네.
0: 이게 멤버들이 다 장녀예요.
1: 아, 다들 맞다리예요?
0: 네. 저는 외동이고
3: 여기는 다 네,
0: 다 첫째다 보니까.
1: 아, 그래서 이렇게 어른스러워 보이는구나, 다들.
3: 아, 감사합니다.
1: 연습생 생활들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요.
0: 맞아요. 네.
4: 맞습니다.
1: 연습생 생활을 제일 길게 한 멤버는 누구예요?
0: 키나 언니가 저는 일단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연습생이 돼가지고 이제
1: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0: 맞아요. 이제 졸업식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로 와서 저는 그때는 이제 연습생이었는데 숙소를 살 때가 아니어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혼자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숙소도 이제 오래 하면서 저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연습생을 했던 것 같아요.
1: 와, 그게 7, 8년씩 그 한창 그 소녀 시절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막 그런데 이 연습생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정말 힘들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견뎠어요?
0: 저는 무대만 보고 좀 견뎠던 것 같아요.
1: 어떻게든 내가 끝끝내 가야 된다.
0: 네.
1: 그리고
0: 연말 무대를 보면서 아 저기는 내가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거 안 가면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1: 그래 결국은 된 거네요.
0: 열심히 하다 보니
1: 축하해요.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또 들을까요?
3: 네, 좋습니다.
1: 이게 이번에 나온 미니 4집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0: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앨범 제목이 임퍼펙트 아임퍼펙트?
0: 네.
3: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어렵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네.
3: 네, 맞아요. 네.
1: Like a bubble.
0: 네. Like a bubble.
1: 이거 들을까요?
0: 네,
3: 좋습니다.
1: 네, 그럼 준비해 주시고.
0: 네, 감사합니다.
1: 준비하는 동안 제가 오늘 연주자 네 분 오셨는데 네 분 소개해 드립니다. 기타리스트 최지상, 건반의 김동영, 베이스 기타 김수빈, 드럼의 최연형. 반갑습니다.

0: 우후. 자, 50-50의 Like a Bubble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또.
1: 네.
0: 천천히 오세요. 자, 오늘 음악 캠프 라이브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하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자꾸 미소가 지어지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약간 사실 저하고는 아무런 인척 관계도 아닌데 약간 아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감사합니다. 되는 거 있죠?
3: 아, 감사합니다.
0: 네 분 중에 제일 동생이 누구예요?
4: 저입니다.
0: 아테나.
4: 네. 네.
0: 그럼 큰 언니하고 아테나하고 몇 살 차이에요?
5: 저희는 5살 차이 납니다.
0: 아, 요즘 고 세대는 5살 차이면은 세대 차이 나죠?
4: 아니요.
0: 안 나요?
5: 안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아,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5: 네.
0: 아테나한테 물어봐야죠.
4: 아니요. 그런데도 키나 언니가 저희 팀에서 약간 멋진 뿜뿜을 맡고 있어서 저는 키나 언니가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오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귀여워서 언니한테도 이렇게 서로서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세대 차이는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0: 그 음악 얘기할 때 이외에
5: 네.
0: 네이스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5: 저희는 먹는 거 얘기만
0: 아, 먹는 걸 좋아해요?
5: 네,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0: 아, 그럼 메뉴 정할 때도 막 넷이서 이렇게 토론하고 막 그러나요? 오늘 점심.
5: 아,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원래 커피를 좀 많이 먹는데 아메리카노를 좀 맛있는 집을 이제 보통 샤넬이랑 예언이가 많이 추천을 해줘요.
0: 네네.
5: 근데 오늘따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서 오늘은 제가 골랐는데 제가 단톡에 그 채팅방에
0: 커피
5: 아, 얘들아,
0: 이거 마시자.
5: 네, 그러고 시켰는데 애들아 제가 한 입 먹어보고 그 맛이 안 나서 애들아 미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면서 해명을 하고
2: 맞아요.
5: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0: 미각이 상당히 그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5: 커피는 좀 다들
2: 되게
5: 커피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다른 건 뭐 양보해도 커피는 안 된다?
2: 맞습니다. 커피는 하루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필수품이에요.
0: 아, 그래요?
5: 네.
0: 아, 네 분.

0: 모두 커피를 좋아하는군요.
1: 하나만
2: 저만 안 마십니다.
3: 우유 먹어요.
2: 네, 우유.
3: 아직 애기예요.
4: 애기여가지고.
0: 아니 뭐 그냥 취향이지 뭐. 자, 오늘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미니 4집 앨범에 있는 Imperfect, I'm Perfect 앨범에서 Too Kid, Too Far.
3: 맞습니다.
0: 이 음악은 음원으로 들으면서 예. 3부 마치고 4부에 다시 만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을 주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까지 일단 소나기 많이 오고요. 폭염주의보도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북 경산과 예천 그리고 대구 군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되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까지 전국 내륙 곳곳에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새벽에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일 오전에 그쳤다가 다시 오후에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요란한 비가 예상되니까 당분간 우산 계속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은 걸그룹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나, 예원, 문샤넬, 아테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자, 아까 저 먹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5: 네.
4: 음악에 관련된 얘기나 뭐 팀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도
5: 네네.
4: 얘기하게 될 텐데 사실 서로 다 환경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잖아요.
5: 네, 네. 맞습니다.
4: 그러면 생각도 다를 수가 있는데
5: 네네.
4: 의견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5: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의견이 이제 사실 충돌이 된다는 거는 저는 완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들어주는 편이고 그리고 저희 팀은 뭐 다른 팀분들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팀 방식은 그냥 각자 좀 알아서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좀 각자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팀원들한테.
4: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존중하고.
5: 맞습니다. 네, 존중합니다.
4: 이건 이제 큰 언니 생각이고. 어제 크게 웃었어 예원 씨가.
6: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가지고.
4: 크게 웃었는데 이거 아니, 뭔가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6: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팀원들이 한 명 한 명 개성이 다 되게 뚜렷한 편이라고 저는
4: 개성이
6: 생각을.
4: 개성이 강해요.
6: 네, 하고요. 네. 또 듣는 음악도 다 되게 달라요.
4: 아 듣는 음악이 다 달라요?
6: 네, 맞아요. 완전 달라요.
4: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6: 네, 그런 네. 식으로 되게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조금 어떻게 해야지? 뭔가 안 맞는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언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친구는 이걸 좋아하니까 약간 이런 거 좀 더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잘 어울린다. 한번 먼저 해봐. 이런 식으로 되게 서로서로 피드백도 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그런 걸 인정 안 해주면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5: 맞아요. 존중을 안 하면 좀 다툼이 일어나기 맞아요. 시작하더라고요.
4: 자,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7: 아니요. 저는 언니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8: 저는 비슷한 게 이게 왜 잘 되는 것 같은지 이 방식은 저희는 50-50가 약간 다 다른 음악 듣더라 들어도 아니면 다른 이제 의견 있어도 솔직히 50-50 하는 음악이나 50-50 그 그룹 자체가 그
5: 추구하는
8: 스타일은 있어서 거기에 좀 약간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더 이 추구하는 방식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제 좀 알아서 하는 느낌은 이제 초반에는 좀 서로 약간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아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 약간 좀 파악이 잘 되는 것
6: 맞아요.
8: 같아요.
4: 아 이게 뭔가 다양한 취향과 성격들이 섞여가지고 더 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원동력이 될 수 있죠.
5: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6: 네네.
8: 네.
4: 자 그러면 각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뮤지션들을 한 두세 팀씩만 얘기해 보죠.
7: 네.
4: 아테나부터 해볼까요?
7: 네, 저는 일단 그 안 가리고
4: 안 가리고 들어요?
7: 네, 듣.

0: 그래서 무대 따라 듣는데 제가 옛날에 그 피아노를 오랫동안 했어서 클래시컬도 가끔가다 듣고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약간 베이스가 좀 무거운 노래들을 듣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약간 기분을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아테나는 스웨덴에서 살았다면요?
0: 네 맞습니다.
1: 거의 뭐 태어나서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2년 전까지는 스웨덴 살았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스웨덴은 원래 음악 강국이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저 아바는 알죠, 아바?
0: 아바 정연이.
2: 네. 어.
1: 아바.
0: 네,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어서
2: 레전드.
1: 락셋.
0: 네, 맞아요.
1: 에이스 오브 베이스.
0: 네.
1: 그 최근에 히트곡 진짜 많이 낸 맥스 마틴이라는 친구도 스웨덴
0: 네,
1: 친구예요.
0: 네, 맞아요. 어. 진짜 너무 존경하는 그 작곡가 분이신데 이제 원래 제 선생님이 이제 그분이랑 아는 지인분이셔가지고 이제 그때 너무 약간 팬이라고 전달해 달라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샤넬.
2: 아 저는 저도 비슷하게 진짜 다 듣거든요.
1: 아 그래요?
2: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지고
1: 어렸을 때 뭘 그렇게 다양하게 들었어요? 네,
2: 저희 아빠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밴드 락 음악 많이 들었고
1: 아, 락 밴드 음악을 네. 많이 들었어요?
2: 락 밴드 음악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이제 핑크 플로이드 선배님
1: 핑크 플로이드
2: 엄청 듣고. 이제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약간 인디 음악도 많이 들었고. 팝 뮤직 이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니까 그냥 네. 라디오 들으면 많이 들어서 예. 저는 그냥 다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되게 바꿔요 저는. 약간
1: 아 계속 바뀌어요?
2: 네, 계속 바꿔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니면 스타일은.
1: 근데 최근에 요즘은 뭐예요?
2: 요즘에는 Paramore이라는
1: Paramore.
2: 네, 약간 인디 락 밴드.
1: 네, 알아요, 잘 알아요.
2: Paramore. 네. 아세요?
1: 아 그럼 팝송 프로그램
3: 당연히,
1: 주제.
3: 당연히.
2: 아 얘는 네. 잘 모르는 분들.
1: 무시하는데 나를.
2: 전혀 아니라
1: 잘 모르는 프로그램 DJ를 지금 36년
2: 아니요 한국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이제 페라몰이라는 밴드를 얘기를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1: 저는 알죠. 그래서
2: 너무 와 그래서 페라몰 요즘에 되게 좋아하고 또 이 그 약간 R&B도 좋아해서 제가 시저나 Summer Walker 이라는 분도 되게 좋아합니다.
3: 와우.
1: 다양하게 듣네. 음악 많이 듣네. 문샤넬. 네. 음악 많이 들어.
2: 네 맞아요.
1: 다음 예원 씨.
4: 저는 사실 제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힙합을 좋아하는데요.
1: 얼굴이 뭐 어때서?
4: 제 얼굴이 약간
1: 힙합인데
4: 힙합이
1: 얼굴?
4: 없다고 다들 그래가지고
2: 아, 그래?
4: 제가 요즘 약간 힙합을 좀 추구미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힙합 노래도 많이 듣는 편이고
1: 네.
4: 좀 마이클 잭슨님을 되게 존경해가지고
1: 마이클 잭슨
4: 네, 그분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분 노래로 플레이리스트가 다 점령되어 있습니다.
1: 아니 마이클 잭슨 뒤에 님자 붙인 건 나는 처음 들어봐요 지금. 마이클 잭슨 님. 아 존경하니까 님 붙이는 거죠.
4: 맞아요. 네. 선배님이라고 하기도 약간 조금 그래가지고 님을 붙였습니다.
1: 마이클 잭슨 님. 네. 아 뭐 킹 오브 팝이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키나.
5: 저는 이제 포지션이 래퍼인데요. 이제 랩. 랩 힙합을 정말 이제 일할 때는 좀 많이 들으려고.
1: 아 본인은 얼굴이나 태도에 힙합이 있다고 생각해요?
5: 네.
4: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매일 래퍼다 보니까
5: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발라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1: 아 그래요? 여기 반전인데 이거.
5: 그래서 이제 권진아 선배님.
1: 아 권진아 씨.
5: 네 그리고 김필선 선배님. 그리고 저는 요즘 폴킴 선배님 음악도 폴킴. 이제 계속 이제 한 저는 음악을 들을 때 이제 가수 선배님들 이제 앨범을 들어가서 전체를 다 듣고 끝내야 좀
1: 아 앨범을 전체를 네. 듣는 거냐 한 곡만 달랑 듣는 게 아니고
5: 네네 네.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좋은 곡은 저 제가 좀 아 이런 곡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곡은 또 따로
1: 플레이리스트에
5: 파일에 저장해놓고 전체적으로 좀 그 느낌 분위기를 좀 다 들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좋은 네. 일이죠.
5: 감사합니다.
1: 다양한 음악을 들어야 또 내 음악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요

0: 노래 한 곡 또 들을까요?
1: 어, 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0: 지니 매직 들을까요? 지니 매직.
1: 네, 아, 좋습니다.
0: 지, 이 지니는 그거죠? 알라딘에 나오는.
2: 어,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마술램프.
3: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지니.
1: 네. 어.
0: 지니 매직 이 노래 듣죠.
1: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0: 네, 지니 매직 들었습니다.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음악 캠프 라이브 50-50와 함께하고 있고요. 뭐 사실 바빠가지고 개인적인 시간 내기도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음악 안 하고 있을 때 뭘 해요? 키나는 취미가 뭐예요?
1: 제 취미는요. 저는 요리를
0: 좋아해요. 요리를 해요?
1: 네, 좋아해서요.
0: 아까부터 먹는 거에
1: 그래서 담궜어요.
0: 담궜어요.
1: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니저님들도 드리고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스텝 헤메 선생님들도 드리고 친구들도 주고 이제
0: 하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았는데
1: 네네.
0: 뭐 먹고 맛있다 그래야지 아니면 어떻게?
1: 사실 반응은 되게 좋긴 했는데
0: 반응은 좋았는데 네.
1: 이제 제가 종류를 공부를 많이 못했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못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거 쉴 때 좀 다른 거 연습도 해보고 해보려고 해요.
0: 다른 김치들도 많이
1: 네.
0: 요리를 좋아하는군요.
1: 요리를 좋아합니다.
0: 좋은 거죠 뭐. 자, 다음 예원 씨.
2: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멤버 테나가 게임에 되게 잘 재능이 있거든요.
0: 게임을 잘해요.

0: 저도 같이 따라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뭐 합니까 게임?
0: 그 땡로란트라고 그 약간 좀 차분한 총 게임인데 되게 차분해져가지고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요.
1: 총 게임인데 차분해요?
0: 네. 되게 차분해요. 재밌습니다.
1: 시간 날 때 게임을 하는군요.
0: 네.
1: 샤넬.
2: 아우 저는 영화 보는 거나
1: 영화 보기.
2: 그 책 읽는 거나 LP 듣는 게 네, 취미입니다.
1: LP를 모아요?
2: 저는 네, 모이는 게 취미예요.
1: 몇 장이나 모았어요?
2: 몇 장 있지? 너무 많아요.
1: 너무 많아서.
2: 네,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최근에 그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클 잭슨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마이클 이제 봤는데 제가 어느 날에 LP 듣고 싶어서 좀 이렇게 뒤에서 좀 옛날에 이제 뭐 안 들었던 LP는 좀 듣고 싶다.
1: 네네네.
2: 근데 그런 거 다 밑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제가 밑에 있는 거 이제 좀 보면서 갑자기 마이클 잭슨 LP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게 몰랐어요. 그 정도가
1: 마이클 잭슨 LP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뒤지다 보니까 나왔어요.
2: 네네네. 그 스릴러 뭐, 앨범.
1: 스릴러 앨범.
2: 네.
1: 오.
2: 25 애니버서리.
1: 25주년
2: 버전,
1: 나왔죠. 그때.
2: 나왔던 버전이어서 제가 와. 뭐 LP 얼마나 있길래 마이클 잭슨 LP도 있는 거 모르는 제가 그냥 약간 LP 보고 이거 꼭 갖고 싶다 이제 사거든요.
1: 사고 안 들어봤구나 그동안. 네.
2: 아니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듣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한 고등학교 고2일 때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8년 조금 넘었어요. 모이기 시작한 지.
1: 아니 뭐 음악에 관련된 거니까 괜찮네 취미가.
2: 네, 저는 되게 좋아해요.
1: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모으면 처치 곤란이에요.
3: 어디에 놓을지.
1: 나중에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2: 그래서 제 목표는 나중에 이제 저만의 집에 있으면 딱 LP 룸. 제가 들어가 방을 들어가서 LP 다 있고.
1: 거기 처음실을 만들면 되겠네.
2: 진짜 좋은 이제 스피커랑 진짜 좋은 LP 완전 디테일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네, 제 꿈입니다.
1: 그래요. 꼭 이루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테나는 게임 역시 게임?
4: 네,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게임도 쉬는 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또
1: 잠깐.
4: 네.
1: 이거 저 리그 오브 레전드 롤 T1 팀 엠버서더예요?
4: T1 발로란트의 엠버서더가 됐습니다.
1: 아,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좋은 일입니다.
4: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컨텐츠를 찍고 나서 제가 계속 응원 메시지를 보내서 거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T1 엠버서더가 됐습니다.
1: 그래요. 예, 음악 너무 음악에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빠져 있다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들도 많이 하고.
3: 네, 알겠습니다.
1: 그래, 영화도 많이 보고.
2: 네, 감사합니다.
1: LP도 많이 듣고.
2: 네.
1: 책도 많이 읽고.
2: 네.
1: 요리도 많이 하시고.
2: 좋습니다.
1: 놀기도 하시고.
2: 네.
1: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면 또 싫어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연애도 많이 하시고.
5: 아이돌입니다.
2: 곤란하다.
1: 50-50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12: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4: 깜짝아. 나도 보고 싶다.
5: 뭐 아 계속해요 얘기.
6: 아 예.
7: 밴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5: 배철수 얘기 막 캠프입니다. 오늘 50-50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 50-50 나온다 그래가지고 야 참 이 친구들하고 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저 뭐라 그러나 얘기가 잘 통하네 이상하게.
6: 오, 예. 예.
5: 잘했어요. 고마워요.
6: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4: 감사합니다.
5: 자 이제 시간 다 됐거든요.
6: 아유.
5: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 아무 얘기나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예.
7: 좋습니다.
5: 티나부터?
4: 네.
5: 아니 잠깐. 막내부터. 테나부터.
8: 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선생님의 라디오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될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5: 고마워요. 예. 다음. 예. 샤넬.
9: 네. 오늘 이렇게 그 나와서 음악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저희 이제 취미까지 또 이제 얘기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좋은 추억을 이제 생긴 것 같아서 평생 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5: 감사해요. 예. 예원 씨.
7: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TV에서만 뵙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오늘 저희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5: 아, 예, 고맙습니다. 자, 키나. 네,
10: 저도 선생님이랑 지금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꿈만 같은데 이 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요.
5: 네네.
10: 저도 선생님처럼 저희 팀도 항상 음악을 정말 사랑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아빠 나 성공했어.
5: 사실 저는 저 후배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6: 아,
5: 오늘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끝날 때 되니까 얘기하는데 다음에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6: 네.
5: 뭐 아저씨라고 그러든가.
7: 아빠라고 하겠습니다.
5: 아빠, 집에 아빠 계시니까 큰 아빠 괜찮은데 큰 아빠.
7: 좋습니다. 와.
5: 고마워요. 건강하고 열심히 해서 또 다음 앨범도 잘 되고 이번 앨범도 잘 되고
6: 네.
5: 꼭 성공하길 바라요.
6: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자, 오늘 연주자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고.
5: 자, 50-50의 Carry On 이거 음원으로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태상,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플S 주빈입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연습생 생활이 짧았던 저는 초반에만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혼자 끙끙 앓진 않습니다. 먼저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묻고 조언을 구했죠. 내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지름길이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보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I와의 바둑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이세돌 기사가 말하길 인간이 두는 바둑은 오직 승패에만 무게를 싣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바둑이라는 건 이기고 지는 것 외에도 복기를 해야 끝이 나기 때문인데요. 복기는 내가 어떤 수를 왜 두었는지, 거기에 상대는 또 어떤 수를 두었는지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는 겁니다. 진정한 프로 바둑기사라면 패배했더라도 그 순간에 최선의 수를 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이기고 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내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거기서 떳떳하다면 패배가 주는 무게는 감당할 만한 게 되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17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방탄소년단의 Yet to Come이었습니다. 별밤 열면서 이세돌 기사가 했던 말. 프로 기사라면 승패를 떠나 자신이 최선의 수를 두었는지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프로 바둑 기사의 세계. 뭐 경험을 해볼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막 바둑을 배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참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박정현님께서는요. 오늘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니 이제야 바람도 선선하게 솔솔 불고 딱 좋네요. 기말고사 준비 중인 저희 집 고딩 아들도 고딩이들 여러분 계신가 보네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주기를. 야식으로 수박 준비해놓고 학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요. 정현님도 얼마나 마음 많이 쓰시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바람이 저녁이 되면 선선하게 느껴지지만 곧 올 여름은 여름에도 이제 덥죠. 바람이 불면 그 더운 물방울 덩어리가 막 불어오는 것 같고 그럴 텐데 아직은 그래도 즐길 만한 날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3, 4부에서는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함께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스케줄로 자리를 비우셨고 그 자리를 아주 유명 외계인 우리 예준 씨가 함께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우리 소장부원과 선곡대결 열립니다. 이따 9시부터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을 오늘은 어땠는지 뭐 수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별밤에 알려주세요. 지금 듣고 싶은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듣고 왔고요. 수요일 저녁 부엉이들은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6500님은요. 퇴근 후 24번째 헌혈하고 친정 들렀다 집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 훌륭한 부엉이를 보십시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타적 행위 아닐까요? 우리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위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들에 얼마나 6500님의 이 행위가 진짜 기적 같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김경미님은 대장부엉 오늘 하루 마무리도 저는 별밤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남편은 TV, 아이는 휴대폰 보는데 너무 무료하고 외롭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노란 이어폰을 챙겨 산책 나갑니다. 이나님 만나러요. 그래서 별밤은 제 친구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경미님은 제 친구지요. 제가 이 친구들이 없다면 이 시간에 매일매일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히려 좋네요, 저로서는. 그런 김에 경미님이 나와서 저랑 놀아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0901님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대장부엉 저 오늘 승진했어요. 남들보다 늦은 승진에 애가 타는 날도 많았는데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버티다 보니 이런 좋은 날도 오네요. 오늘만큼은 가족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0901님. 가족분들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들은 그 의미를 아직 크게 모를 수도 있어. 그쵸? 그리고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직원들의 마음도 더잘 헤아려 주실 수가 있고, 뭐, 그 시각에서만 볼수 있는 회사의 모습들,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면서 별밤에서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권진아의 Fly Away에 이어서요. 넬의 정규 10집이 나왔고요. 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Sweet Delusion.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라이브로 보면은 장난 아니겠네요. 요 한 8시 14분쯤에 김혜리 님이 오늘 넬 신곡 나왔어요. 그거 들으러 가야 하는데 별밤 끝나면 갈게요. 라고 역시 별밤을 택한 그 선택에 대한 포상처럼 노래가 나갔죠. 김혜리님께서 노래 나오니까 끼야 역시 별밤이라고 역시 혜리님입니다. 말은 저렇게 해놓고 노래를 들으러 가셨을 수도 있지만 약속을 지켰고 다 함께 우리는 내일 신곡을 감상했지요. 김은서님 좋아요 내일. 우서연님도 와 내일이다 라면서 비명을 지르고 계십니다. 하, 진짜 많이 기다렸던 분들 계실 텐데 너무나 반갑고 또 저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진짜 마음을 쏙 드는 그런 신곡입니다. 4533님께서요. 딸이 과일 먹고 싶다 해서 퇴근하고 애플망고 사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됐어요. 거의 30년 만에 다시 별밤 듣네요. 학창시절이 생각나요. 매일 출석할게요.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덥석 매일 출석 약속을 해주시다니 꼭이에요. 저도 애플망고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이따 퇴근하고 가서 애플망고를 먹겠습니다. 아, 또 애청자 옛날 애청자분 오셨어요. 강은성님 별밤 50년 전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산책길에 저장해둔 곡들이 식상해서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별밤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반가웠어요. 저도 이제 부엉이가 돼보렵니다. 하, 이렇게 두 분의 진짜 예전의 별밤을 사랑하셨던 부엉이께서 와주셨어요. 30년 만에 그리고 50년 만에 온 두 분께

반가움의 선물 드릴 테니까 꼭이요. 약속 지켜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9228님께서요. 6시 칼퇴해서 즐겁게 최저가 주유소 찾아 주유도 했는데 우회전하다가 보도에 타이어를 박았어요. 카센터 갔다가 늦은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가면서 별밤 들어요. 세상에. 아유, 그 너무 기분 나쁘죠. 그거 진짜 심하게 박으면 저는 한번 그 얼라인먼트까지 틀어질 정도로. 와, 근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뭐 약간 뭐 긁힌 거 이거 휠을 긁힌 거야 뭐. 에이 상관없어 이러려고 그랬는데 약간 이 핸들 문제가 이상 느낌이 이상해서 가보니까 얼라인먼트까지 상했더라고요. 어마어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현우님, 대장부영, 저는 대장부영 보러 도서전 가려고 했는데 티켓팅 실패해서 좌절하며 퇴근 중이에요. 대장부영 신간 축하해드리고 싶은데 부산 일정은 없나요? 연우님 감사해요. 부산에서부터 와주시려고 한 겁니까? 아, 이게 도서전이 인기예요, 그죠? 제가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신작을 발표하나요? 사인회는 그때인 거 아는데 2시에 발표가 되는 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도서전에서 신작이 발표가 된다. 아 그런 건가?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먼저 발표되는 거 아닌가? 사인회가 아무튼 2시이고요. 아마 내일쯤 제가 뭐 신간 정보 같은 거 올리라고 아까 이미지 왕창 받았습니다. 부산 제가 요번에는 좀 기회가 닿으면 지방을 책을 빌미로 한번 여행 삼아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 생기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입으로 올게요. 아이작 엘리엇의 Waving at Cars.

0: 나무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매장에 진열된 시계들을 살펴보다가 손바닥보다 작은 디지털 시계 하나를 골라 계산대로 갔다. 그러고 보니 시계라는 걸 직접 돈 주고 산 적이 있었던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만 그 덕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요즘 좀 놀랍고 새롭다. 얼마 전 1일 평균 스크린 타임이 7시간 넘게 나와서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있고 수면 시간도 있는데 그걸 빼고도 하루 24시간 중 7시간 넘게 요 조그만 화면에 빠져있다니 이건 좀 심각했다. 가만 보면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고작 30초도 못 참고 다시 꺼내서 쓸데없이 이 앱, 저 앱 열어보는 게 습관이 됐다. 잘 때는 다음날 아침 알람을 맞춰둔다는 핑계로 침대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니 취침 시간이 늦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큰맘 먹고 일단 요금제부터 데이터 양이 적은 걸로 바꿨다. 휴대폰 대신 탁상시계로 알람을 맞춰두기로 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읽을 책도 가지고 다닌다. 아직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몇 장 읽다 말고 멍해지고 자꾸 스마트폰을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지만 일단 하는 데까진 해보는 거다. 스마트폰 없이도 충분히 잘 지냈던 과거의 나를 기억하면서 말이다.

홈존의 책을 넘기는 듯한 마음으로 듣고 왔어요. 안녕들 한가요? 오늘 얘기 68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써야지.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습관처럼 열어보고 안 봐도 크게 지장 없는 영상 보느라 허비했던 시간인데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하, 훌륭합니다. 이런 결단들 가끔 도착을 하는데요. 저는 그나마 하는 건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알고리즘에 점점 갇혀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너튜브를 좀 많이 좀 줄이는 편이고, 확실한 건 저는 SNS나 또는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안 보는, 덜 보죠. 거기도 계속 내가 이제 바버를 타는 거 위주로만 보여주니까 그게 내 세상을 점점 좁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것과 다르거나 틀린 그런 얘기를 보면은 거부감이 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대알고리즘의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런 대신에 저는 게임을 하죠. 예,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까지는 좀, 예, 제 오래된 취미 생활이다 보니까. 하지만 아무튼 계속 뭔가를 보는 거는, 제 의미 없는 영상. 이거. 최소한 차라리 진짜 긴 호흡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오늘은 해냈다 정도. 그랬던 때가 있어요. 요새는 아무튼 짧은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다행히 좀 계속 그런 걸 보면 멀미가 나는 체질이라. 진짜 불행 중 다행입니다. 1419님이요. 사연에 너무 뜨끔해서 들키면 안 되는 성적표를 받은 기분이에요. 그죠? 그래도 뜨끔한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닐까요? 언젠가는 이 뜨끔들이 쌓이다가 실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하루님. 스크린타임 방금 확인했는데 심각해요. 아무리 안 쓰는 상태로 켜져 있는 시간이 있다 해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연 덕에 체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 볼래요. 그거 뭐 잘못 누르다가 가끔 실수로 이렇게 뜨잖아요. 되게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아, 나 안 볼래요. 모르고 싶어. 하지만 그래. 6844님 말이 너무 맞아.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써야지. 우리 진짜 이거 점점 우리 뇌 기능을 퇴화시키는 1등 주범이긴 합니다. 아이고, 실천하고 있는 6844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편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대답 듣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그리고 별방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게요. 계속해서 실시간 사연 신청곡 기다리며 이하이 노래 듣겠습니다. 홀로.

0: and love.
1: 이하의 홀로 이어서 자이언트의 언러브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처음 온 부엉이부터 다시 왔다는 부엉이 그리고 적응 중인 부엉이들 다양하게 계신데요. 정현우님은 장거리 남자친구랑 처음 연애 시작할 때 가사에 이입하며 듣던 노래가 처음 듣는 별밤에 나왔어요. 채널 고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 노래는, 아, 요 사연이 아까 1부 끝곡으로 나갔었던 아이자 갈리언 노래 나갈 때였대요. 연우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고 딴 날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문현정님, 대장부엉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야근할 때만 듣다가 한동안 못 왔는데 짧은 새에 이직해

그래서 이제 1시간 반이 아니라 20분 거리 회사에 다녀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장범 목소리 들으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니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근거리에 일터가 있다라는 것만큼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게 없지요. 예, 그냥 적응해서 장거리도 잘 다니다가 가까운 데로 이사하면 와, 나 그전에 어떻게 그걸 다 해냈냐 싶지요. 그리고 0616님, 어제 손태진님 따라왔다가 자리 잡았어요. 이선홍님, 어제 들어오고 오늘 2일차입니다. 삐약이 부엉이도 아직 멀었죠. 자주자주 놀러와서 대장부엉 품으로 들어갈게요. 어, 뭐예요, 이렇게 귀엽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손샤인 부엉이들도 자리 잡아주시는 분들 좀 더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엄나영님, 비 오는 편안한 수요일 밤이에요. 스쿼트 100번 하고 저는 비가 오니 우산 갖고 첫째 마중 나가요. 기말고사 앞두고 바빠진 첫째 재원이 엄마가 응원할게, 태희의 모노로그 신청합니다. 허, 스쿼트 100번 스스로 하셨다니 대단합니다. 아, 저는 오늘 진짜 요새 최근 운동하면서 근력이 쭉쭉 올라오는 기분만 느끼다가 여름 되니까 체력이 좀 빠지는지 자꾸만 후덜덜 거리는 저를 만나고 너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신청하신 노래 들을게요. 태희의 모노로그.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304님께서요. 아침 운동하다가 저녁 운동으로 바꿨는데 해도 없고 바람도 솔솔. 운동하고 폰 닫고 푹 자면 내일은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도 내일도 쭉 운동메이트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맞아요. 별밤에 운동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운동에 진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엉이들 사연 들으면은 진짜 이 뭐랄까 원동력을 얻게 되고 같이 그냥 왜 크루로 운동 크루가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좋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예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우리 소장부엉님 오늘도 네. 그루밍이 깔끔하게 되어 계십니다.
2: 그루밍이라니요?
1: 왜요?
2: 그루밍이요?
1: 예, 예.
2: 아, 그걸 그루밍이라고 하나요?
1: 단장이 되어 계십니다.
2: 기분이 굉장히 막 좀 이상한 게 제 기분 탓이겠죠?
1: 아, 기분 탓인 게 옛날에는 그걸 강아지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만 썼지만
2: 네.
1: 요새는 이렇게 그루밍족 이렇게 인간들한테도 쓰이는 표현이니까 전혀 일단 제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모든 말이 다 소장범을 조롱하는 말은 아닙니다.
2: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해했네요.
1: 예, 편견을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2: 네.
1: 아무튼 지난주에는 한 주 자리를 비우셨고
2: 네.
1: 대신에 아주 인기 외계인 분과 선곡 대결했었어요.
2: 그래요?
1: 예. 플레이브 예준 씨라고.
2: 오.
1: 아, 굉장한 분인데요.
2: 어려운 걸음을 하셨군요.
1: 아, 정말 근데 아주 그냥 제가 또 플리분들 와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협상을 시도를 했거든요.
2: 협상이요?
1: 네.
2: 어떤 협상이요?
1: 예준 씨 친필 보고 싶지 않냐. 그러려면 날 뽑아라. 지금 나를 뽑으면은 내가 예준 씨 뭘 보여주고 뭘 하겠다 아무리 해도
2: 네.
1: 어쩔 수가 없더군요.
2: 완패하셨습니까?
1: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뭐 티끌 대 그냥 은하계 느낌으로 예, 아주 그냥 그랬고요.
2: 아무래도 외계인이서도
1: 아무래도 예, 외계 세력과 거대한 예.
2: 네, 기본적으로 인구가 더 많겠죠. 외계인
1: 비교가 안 되는

0: 것 같았습니다. 네.
1: 어, 최은미 님이요?
2: 네.
1: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
2: 어, 왜요?
1: 읽어 주세요.
2: 아. 이제 소장 부엉님이 되신 건가요? 너무 오랜만에 출석했는데 모두들 잘 지내셨기를요.
1: 작년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출석해 주시는 네. 것 같거든요.
2: 어, 작년 제가 그죠? 소장 부엉이라는 이 직함을 얻게 된 게 아, 작년 9월이었대요.
1: 그치, 스페셜 별밤지기.
2: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소장부엉이라는 칭호를.
1: 맞아. 너무 웃겼던 게 우리 얼마 전에 어디 뭐 그 뭐지 고깃집에 갔었잖아요. 여러 명이서.
2: 고깃집.
1: 그, 고깃집에 갔었는데 네. 저한테 제가 막 저 부엉이에요 라면서 사인을 부탁하신 사장님이 계셨단 말이죠. 거기 지금 그 소장부엉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2: 아.
1: 그래서 제가 막 사인, 어머 부엉이세요 하면서 막 사인해드리고 있는데.
2: 네네.
1: 조심스럽게 저에게.
2: 네.
1: 혹시 저기 일행 중에 소장 부엉님 아니시냐고.
2: 아.
1: 그래서 너무 웃겨서 와 이분 찐 부엉이시구나. 아, 지금도 혹시 듣고 계시려나? 아, 거기 너무 맛있는 고깃집이었었는데. 예, 예. 아,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 부엉님도 사인을 하고 나오셨죠. 밖에서 소장 부엉 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지 않았어요?
2: 그렇긴 했고요.
1: 네.
2: 약간 저 사람이? 약간 그런 눈빛이었어요.
1: 에이, 아닙니다.
2: 제가 평상시에는 전혀 이 아우라가 없거든요.
1: 네. 아.
2: 저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1: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튼. 네.
2: 자극지심일까요?
1: 뭐,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와서 자꾸 그런.
2: 알겠습니다. 네.
1: 왜냐면 게다가 지금 대 데이브레이크에 축제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2: 아.
1: 썸머 매드니스죠. 데이브레이크 네. 최대 명절.
2: 네.
1: 데이브레이크 여름 단독 공연이요. 서머 매드니스 예매 날짜
2: 네.
1: 정해졌습니다.
2: 오늘 발표가 됐죠.
1: 선 예매가 6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고요.
2: 네.
1: 일반 예매는 6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인데요.
2: 네.
1: 혹시라도 아직도 고민하거나 가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 썸매를 와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예매와 일반예매의 차이에 대해서
1: 네.
2: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제가.
1: 그건 맞죠.
2: 선예매는 데이브레이크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팬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1: 맞아요.
2: 거기 가입을 하면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뭐 그렇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걸치면은 선예매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받고
1: 음흠.
2: 23일 먼저 예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게 한 이틀 정도 24일 밤 11시 59분까지 선예매가 끝나잖아요.
1: 네.
2: 그럼 남은 좌석으로 25일부터 일반 예매가 되는 겁니다.
1: 아.
2: 그러니까 일반 예매라면 우리가 흔히 이제 네. 티켓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1: 그쵸,
2: 티켓을
1: 그쵸.
2: 구하는 거죠.
1: 그렇죠. 항상 모두들 이렇게 이 코어 팬덤 네. 팬클럽 분들을 위해서 원래 이제 선예매가 보통 진행이 되곤 하니까요. 네.
2: 그들에서 만약에 선예배에서 매진이 된다. 그 일반 예매를 여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아이고 참 이거 난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2: 선예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1: 해야만 하겠죠.
2: 잘 받아주네.
1: 데이브레이크 인별그램
2: 네.
1: 꼭 팔로잉 해주시면 관련 내용 계속 올라갈 네. 거고요. 이은희님께서 공연 날도 알려주세요.
2: 7월 25, 26일 이틀이고요. 서머 매드니스 참고로 저희 여름 저 브랜드 공연이에요. 올해로 13년째 하고. 그러니까 데이브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머 매드니스 무조건 보셔야 돼요.
1: 그건 당연하고 좀 나는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 하는 분들이야말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게 할지 모르겠지만 보면
2: 관심.
1: 보면 네. 끝이거든.
2: 속눈썹 치고 한번
1: 맞아
2: 막내 내가 하시면
1: 아 어떻게 좀 진짜 진짜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자양강장제 같은 네. 공연.
2: 특히 여러분들. 이번 서머 매드니스는 역대 서머 매드니스 중에 가장 작은 공연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1: 아, 그럼 오히려 좋은 것들이 많은데.
2: 클럽 투어를 제외하고 전국 클럽 투어 했던 회차가 있었는데 그걸
1: 막
2: 제외하고.
1: 가까이서 아이컨택 되고 막 그러는
2: 그러니까
1: 거예요?
2: 가장 거기 공연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균일하게 에너지를 다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큰 공연 가면
1: 맞아.
2: 앞에는 뭐
1: 좌석에 따라서
2: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 에너지의 그렇죠. 전달이 네. 여기는 다
1: 모두가
2: 거의 균일하다.
1: 모두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네.
2: 스탠딩 존과 좌석

0: 준이 정말 정확하게 다 균일하게 쭉.
1: 좋습니다. 자, 여러분 7월 25일 26일 매주 들으셨던 분들은 이날 미리미리 빼두라고 말씀드렸지만 부엉이들은 최대한 진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0: 매진

0: 승자는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표를 적게 받은 패자는 그 즉시 마이크가 내려가면서 마지막 추천곡을 별밤 SNS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엉이들은 원석 인하 중에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네. 왜 이렇게 주저하시죠?
0: 좀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에서 만족하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네.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 투표만 받습니다.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0: 극적인 사건을 비유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예술 작품이죠. 바로 드라마
2: 우라키.
1: 다양한 우라키가 준비되어 있죠.
0: 결이 좀 맞았대요 이번에. 그렇죠?
1: 네. 맞아요. 드라마 또 우리 이원석 씨가 또 참 잘 챙겨보시고.
0: 아 요즘 또 챙겨보는 드라마가
1: 뭡니까?
0: 얘기해도 돼요?
1: 그럼요.
0: 요즘에는 그 신입사원 강회장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1: 신입사원 강회장이요?
0: 예.
1: 굉장히 좀 모순적인데 회장님도 몰래 혹시 신입으로?
0: 아 그걸 얘기하기가 좀
1: 그런데. 그거네. 암행어사 같은 거네.
0: 아 그런 건 아닌데 뭐 비슷한 유기가 아무튼 재밌어요.
1: 자맹.
0: 그리고 취사병.
1: 그건 얘기하셨었죠.
0: 재밌고. 아.
1: 오, 참 그래도 잘 챙겨보셔가지고.
0: 아유 재밌더만.
1: 맞아 요새 재밌는 거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1: 아 누구 먼저 해볼까요?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 먼저 해볼까요?
0: 그러시죠.
1: 저는요. 저희가 아직도 저 드라마 OST로 하나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드라마 OST. 하면 아직 저에게 1순위로 떠오르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뭔데요?
1: 바로 홍지호가 부른 프로포즈라는 곡이에요.
0: 아 이게 1순위예요?
1: 저한테...
0: 딱 떠오르는 게?
1: 어. 나는 이 OST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무엇보다 제가 이때 김희선 씨를
0: 네.
1: 이때 김희선 씨가 물론 그 전후로도 진짜 긴 전성 거의 뭐 한 시대를
0: 네.
1: 어 뭐 그 이상을 지금까지도 호령하시지만
0: 네.
1: 그때는 거의 뭔 사람이 뭐 저렇게 생겼어? 그 옛날부터 좀 유명한 올파였어요.
0: 네. 아 대장부엉이요?
1: 저는 진짜 옛날부터
0: 네,
1: 굉장했습니다. 뭐 이지연 씨로 시작이 됐었죠. 그 옛날 옛적 가수.
0: 바람은 멈추었다고?
1: 예예. 예. 사실 이렇게 촥 그냥 제가 이제 훑어오던 네. 여성 얼굴들이 이제 계시는데. 김희선 씨는 진짜 좀 말도 안 돼. 그분이야말로 약간 외계인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김희선 씨가 나오는 것들 다 챙겨봤는데
0: 네.
1: 이때 이 드라마에 막 그때 한참 로맨스 드라마 하면은 주인공으로 정말 많이 나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0: 누구요?
1: 류시원 씨입니다.
0: 아, 네.
1: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두 분이 호흡을 맞췄었던 드라마고. 근데 이 노래가 저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를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요.
0: 네.
1: 제가 데이브레이크에게 입덕하게 된 노래 뭐죠?
0: 넌 언제나.
1: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0: 넌 언제나.
1: 맞죠. 그것만 들으면 저 두근두근 하는데
0: 네.
1: 이 노래는요. 넌 언제나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0: 아 예.
1: 그래서 뭐 이건 가사적 우연일 수 있죠.
0: 네.
1: 작곡가가 같더군요. 박정원.
0: 아, 넌 언제나를 좋아하시네요.
1: 넌 언제나 조금 남용하시는 것 같은 좀 의심이 듭니다만은 둘 모두 아주 성공적인 넌 언제나였다. 정말 박정원 작곡가님 넌 언제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지금까지도.
0: 그렇군요.
1: 저의 첫 번째 영어곡입니다. 드라마 프로포즈 OST 홍지호의 프로포즈.

0: 저의 첫 번째 영업곡 드라마 프로포즈 OST 홍지호의 프로포즈 들었습니다. 이 노래 기억은 나십니까?
1: 노래는 너무 기억이 나고요. 이 드라마는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0: 그때는 오히려 소장보의 드라마 잘 안 볼 때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때는 드라마를 본방 혹은 주말에 그래. 재방하는 드라마 아니면 볼 수가 없잖아요.
0: 근데 웬만큼 내가 봐야지 작정하지 않고는 네. 챙겨보는 게 불가능했는데 저는 저거를 제 기억에 비디오 테이프로 나 조금 봤어요. 시간 좀 지나고. 이게 해외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들이 비디오를 네, 맞아요, 쫙 맞아요. 한꺼번에 볼 수는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유경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때 류시원이 김희선님 얼굴도 막 떠올라요. 이게 드라마지. 얼굴 너무 생각나.
1: 8738님은요. 이나님 넌 언제나 나에게
0: 무슨 사 아이 멜로디 잘 해주세요. 넌 언제나 이거예요.
1: 넌 언제나 나에게
0: 아 왜 그래요.
1: 첫 소절만 들으면 스무 살 첫사랑에게 김희선 씨 머리핀을 선물하며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라고
0: 멜로디를
1: 김희선 씨 머리핀 유행하던 게 있었나요?
0: 어머나 잠깐만 8738님
1: 네
0: 돈 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1: 아, 비싼 건가 보죠?
0: 김희선 머리핀 제가 알기로 그 큐빅 많이 박힌 그거 진짜 비쌌어.
1: 그래요?
0: 올 땡땡땡.
1: 20살 첫사랑이면 정말 진짜 차곡차곡 용돈 모아가지고
0: 김희선 머리핀. 아 로망이었지요.
1: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0: 있어요. 네. 그리고 김명희님 프로포즈? 그 옆집 남자가 원빈 나오는 그 드라마인가요? 맞아요.
1: 원빈 씨도 나와요?
0: 원빈 씨가
1: 네.
0: 대사 없이 그냥 존재가 그냥 멋짐으로 등장하셨었어요.
1: 아 멋진 남자?
0: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저 때는
1: 네.
0: 원빈 씨에게 호감을 가지기가 어려웠던 게
1: 네.
0: 되게 대사는 거의 없으셨어요. 하얀 개를 끌고.

0: 뭐. 아, 이제 나오면
1: 네.
0: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난 빨리 지금 주인공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그 갑자기 광고가 나오는 느낌이랄까? 화보처럼. 어. 근데 훗날 그렇게 네, 대배우가 되실 줄은 제가 못 알아봤죠.
1: 근데 굉장히 뭔가 이 스토리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배역은 아니었나 봐요. 원빈 씨가.
0: 제 기억 속에는 그냥 아 빨리 맞아, 예, 잘생기셨다. 아,
1: 빨리 내러티브로, 빨리 스토리로 가자.
0: 예, 예, 예. 그래서 김희선 씨 약간 조금 뭐가 있긴 했었어요.
1: 그랬군요.
0: 자, 계속해서 이원석 씨 영업곡 뭡니까?
1: 저는 또 우리 또 90년대에 정말 청춘 드라마가 한창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죠?
0: 저 기억합니다.
1: 네, 이게 이 노래 아마 92년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노래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0: 이 노래 너무 네 잘 생겼어.
1: 이 노래 멋있죠.
0: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 노래 약간 그거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 빰빰빰 이 노래잖아요.
1: 군갑니까?
0: 이게 맞죠?
1: 무슨 그 아침 기상 나팔 소리
0: 아니 아까 제 군감을... 프로포즈를 아니면 그건가?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
1: 아니 제가 영업을 하고 나서 뭐가 덧붙이면 덧붙이세요.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0: 제가 물꼬를 터드리는 거죠.
1: 약간 그런 인성에 약간 논란이 생깁니다.
0: 제 인성이 그 얼마나 별로인지 부엉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계속 해주시죠.
1: 자, 아무튼 이 이주원 씨 아껴둔 사랑을 위해는 제가 지난주에 왜 손성훈 씨의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노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0: 아, 그 거칠디 거친 예. 모래만 나는
1: 근데 결은 굉장히 비슷해요. 가사의 결은
0: 아 근데 차림새가 다르죠.
1: 근데 뭔가 좀 정갈해.
0: 약간 양복 입었어. 셔츠 그쵸? 입어.
1: 그 손성훈 씨는 약간 그 막 부츠에 막 오토바이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분은 약간 좀 수트를 좀 입었는데
0: 입지.
1: 약간 풀어헤친 느낌.
0: 이 풀어헤친 시간이지.
1: 네 그런 느낌.
0: 느낌적 느낌.
1: 그런 느낌이고 우리들의 천국 이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1기, 2기, 3기 막 이렇게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나오는 주인공분들이. 근데 이 노래가 2기 때.
0: 그럼 누구였어요 그때는?
1: 2기 때가 김찬우 씨 기억나시죠?
0: 제가 그 기억하는 우리들의 천국은 김찬우만 기억나는데?
1: 그게 2기래요. 그... 1기는 홍학표 씨. 그게 1기입니다.
0: 아, 그분도 우리들의 천국이구나.
1: 네. 거의 뭐 우리 시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를 지금
0: 저 너무
1: 오래 하고 있는데.
0: 홍학표 씨 아세요 여러분?
1: PD님 지금.
0: 홍학이나 알지 뭐. 아시겠어?
1: 네, 아무튼 뭐 그때. 그래서 전도연 씨도. 2기 3기 때 나오고
0: 최진실 씨도 1기 와 대박 이 드라마
1: 맞아요.
0: 완전 스타 등용문이네.
1: 맞아요.
0: 한석규
1: 씨.
0: 와 네.
1: 그때 1기가 한석규 씨 나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이 시대까지도 사랑을 받는 분들이 이때 청춘 스타로 딱 이 드라마를 통해서
0: 엄청나다
1: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노래인데 그 드라마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손미연 씨가
0: 맞아
1: 이 우리들의 천국 드라마 OST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이 이주원 씨라는 이 가수를 딱 픽업해가지고 이 드라마에 딱 삽입하면서 히트가 납니다.
0: 손무현 냄새가 확 나죠.
1: 나죠, 나죠.
0: 손무현 씨가 제가 옛날에 윤상 씨 좋아할 때 더불어서 네. 함께 그래도 조금
1: 비슷한 결이 좀 있어요.
0: 네, 약간 그 쓸쓸한 그 결이 있죠.
1: 네, 근데 윤상은 신디사이즈 계열이라면 네. 손무현은 약간 기타의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0: 조금 더 러프한 네. 느낌이 있죠.
1: 이 노래 들으면 또 묘하게 비장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0: 아껴둔 내 사랑을 위해
1: 노래를 듣고 나서 하시라고요. 저는 다 듣고 했단 말이에요.
0: 지금 빨리 틀어야 노래 안 잘린대요.
1: 가시죠.
0: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랑 드라마로 선곡대결 펼치고 있어요.
2: 네.
1: 3부 끝곡으로 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으로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들었어요.
2: 아,
1: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마성의 노래입니다. 냉면 같은 노래랄까요?
2: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이 노래를.
1: 이거 좀 오랜만에 좀 메소드로 좀 읽어주세요.
2: 1439님께서 이원석님이라고 정자로 제 이름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한창 때 좋아하던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덕분에 추억은

0: 방울방울
1: 콸콸콸로 또 마무리됐네요. 여혜은님은요, 처음으로 산 카세트테이프가 우리들의 천국 OST였어요 라고 들뜬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2: 박은진님은요, 정직한 박자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1: 라고
2: 보내주셨습니다.
1: 이은희님, 저 두 분 얘기 다 하는데 어떡해요? 어, 투표 어렵다.
0: 이거 너무 자주 쓰는.
1: 아니 방금 전에 정직한 박자 이거는 자주 안 나왔는데 이분 생쥐 미스터 생쥐
0: 완전 똑같. 저는 완전 다
1: 완전
0: 다르는데요?
1: 그 생쥐 톤 매번 나왔던 쥐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석이나 좀 한 사람 이름 써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1: 아 계속해서 드라마로 갔어야 되나?
0: 왜요?
1: 갑자기 너무 약해진 느낌이 들어.
0: 뭔데요? 뭔데요?
1: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 아니고 이번에는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가지고 왔거든요.
0: 제목이 주제가 드라마인데 왜 영화를?
1: 그죠. 다른 걸로 바꿀까요?
0: 네, 바꾸세요.
1: 아 좋습니다.
0: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1: 저는요. 그렇다면은 그걸로 네. 하겠습니다.
0: 뭐요?
1: 아... 드라마
0: 네.
1: 아, 너무 옛날로만 가면은
0: 네.
1: 우리 때 아기 부엉이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비교적 근대로
0: 네.
1: 완전 최신은 아닙니다.
0: 네.
1: 넘어오겠습니다.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의 네. 나타나 빰빰빰 무대 눈앞에 예.
0: 아니 본인 작품 아니에요?
1: 아니 뭐
0: 맞죠?
1: 제가 뭐 워낙 많이 했었어야죠.
0: 진짜 와 나 진짜
1: 욕하세요 욕하세요.
0: 아니에요 방송에 네. 욕을 할 수는 없죠. 와
1: 끝나고
0: 정말.
1: 멱살 잡기 없어요.
0: 아 끝나고는 지금 그런 건 없나
1: 예, 예.
0: 네.
1: 아 왜냐면
0: 김범수
1: 또.
0: 나타나 이거 예. 명곡이죠.
1: 명곡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제가 이제 제대로 그 전에 OST를 뭐 좀 몇 개 썼습니다만은. 조금 덜 저도 프로페셔널 할 때였단 말이에요. 푸푸다 할 때.
0: 근데
1: 이때는 이제 대본을 보고 한 4회까지 대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면에 들어갈 건지까지 저한테 이 사인이 왔었어요.
0: 네.
1: 그때만 해도 시스템이 좀 갖춰지기 시작할 때라. 그래서 처음 그 우리 현빈 씨의 정체가 밝혀질 때. 이게 들어갈 확률이 높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했었고.
0: 네.
1: 그럼 얼마나 이제 멋있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현빈 씨가 이제 하지원 씨한테 조금씩 하지원 씨 자꾸 생각나면서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혼자서 걸어 다니는데 하지원 씨가 자꾸 이게 공중에 이렇게 말풍선처럼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씬이 있다고 대본에서 봤었단 말이에요.
0: 네.
1: 그 장면에서 차관에서 왜 자꾸 나타나느냐 내 눈앞에.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뭔가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제 가사 캐릭터를 잡았는데 그건 대본상에서 보이는 현빈 씨 당시 캐릭터 혹시 아세요?
0: 솔직히 저 이 드라마를 안 봤습니다.
1: 근데 안 봐도 그 캐릭터는 혹시 알지 않으세요?
0: 몰라요. 그냥 그 추리닝을 입고 다니셨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1: 맞아요. 그게 이태리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명품 추리닝이었었고
0: 아, 그 한땀 한땀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1: 예,
0: 거군요.
1: 예, 그리고 아무튼 되게 재벌
0: 아 돈이 많으신 분
1: 어마어마하게 근데 네. 그냥 동네 총각으로 알았다가
0: 네.
1: 백화점에서 이제 내가 위기에 빠진 뭐 제가 하지원이라고 친다면 위기에 빠진 나를 구원하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내려옵니다. 흔한 그 신데렐라 무리죠. 그래서 양쪽에 가르면서 양복 입고 대표님 하면서 일동 격리를 하는 그때 깔렸죠.
0: 근데 그런 씬은 왜 시대를 관 변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런 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1: 구원자는 우리 네. 모두가 바라고 있으니까 내 삶의 구원자.
0: 구원자까지 가요?
1: 아, 그렇죠. 모든 면에서 드라마 가장 강력한 드라마는 어떤 위기 속에 거짓말처럼 나를 구원해주는.
0: 네.
1: 최근에 그것도 구원자잖아요. 김무열 씨.
0: 네.
1: 네.
0: 빨리 뭐, 노래를 가야 된대요.
1: 김무열 씨 드라마 제목. 참교육.
0: 네.
1: 자, 저희 두 번째 영어곡 갑자기 바꿨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의 나타나.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김범수의 나타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4956님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이나 센스 보소. 갑자기 바꿔도 어쩜 이렇게 심쿵한 드라마 OST를 생각하는지.
0: 하, 괜히 부탁해서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읽어버리는 거 봐. 사악한 저 웃음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원석 씨.
1: 네.
0: 그래서 두 번째 영업곡이 뭡니까?
1: 제 두 번째 영업곡 또 드라마 OST인데요. 혹시 태풍상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을까요?
0: 저는 뭐 웬만한 드라마를 보지 않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1: 유명하군요.
0: 하지만 알곤 들어봤죠.
1: 아, 이 드라마 OST를 부른 또 가수가
0: 예예예. 예, 예.
1: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가수였어요. 네, 곡 제목은 한 번 더 이렇게 너와라는 노래고요.
0: 한 번 더 이렇게 너와 이거 그 노래인가요?
1: 시간 자꾸 할애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가수의 이름은 이원석입니다.
0: 저보고 이렇게 뭐 본인이 작업한 거 뭐 하다니 원석 소장부만 대놓고 본인이 부른 걸 가져오시네요.
1: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 제가 부르기만 했는데요.
0: 아니 예.
1: 아, 근데 제가 참 드라마 OST를 그래도 간간히 부르곤 하는데
0: 자주 하시죠.
1: 이 노래.

0: 노래가 참 녹음을 하면서도 참 맛깔나더라고요. 부르면 부를 때 왜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착붙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되게 기분 좋게 녹음했던 기억이 나고 또 태풍상사라는 드라마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받았을 거예요.
1: 완전 대박이었네요. 네,
0: 시청률이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너튜브에 이 노래 라이브 영상 올렸는데도 꽤 많은 조회수를 올렸던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이게 약간 느낌이 시티팝 장르거든요.
1: 아, 또 이원석 전문 아닙니까?
0: 근데 느낌이 묘하게 듀스의 여름 안에서의 그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들으면 되게 좀 여름인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1: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이 돼요. 네. 원석 이나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죠. 이원석의 한 번 더 이렇게 너와

0: 이번석 씨 청순한 목소리 두 번째 영업곡이기도 했지요. 드라마 태풍상사 OST 한번더 이렇게 넣어 들었어요.
1: 네.
0: 9990님 문자.
1: 와, 이거 엄청 좋은데요? 90년대 초 느낌 R&B가 느껴지고.
0: 되게 마음 담아서 소개해 주시네요. 약간 되게 기계적으로.

0: 문자나. 아니,
1: 그렇게 저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0: 와 이거 엄청 좋은데 90년초 느낌 아련맨 느낌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은 드라마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어요. 결과 네.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가요.
1: 네.
0: 패자가 가져온 노래는 별밤 인별그램에 자필로 공개가 될 것이지요.
1: 은근히 자필로 쓰는 거 은근히 좀 피곤하지 않아요?
0: 피곤하고
1: 네.
0: 전 지금 너무 오랫동안 써왔고 아이디어도 없고
1: 그냥 쓰면 되는데 자꾸 뭘 대장범이 뭘 하니까
0: 예, 약 올리고 뭔가, 싶어요 나도
1: 뭔가 좀 이렇게 번뜩이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그냥
0: 압박감 가져주세요.
1: 그냥 서류 결제 서류 쓰듯이 쓰면 안 돼요?
0: 하나하나가 콘텐츠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이기면 되니까요. 이기면 됩니다.
0: 아, 오늘의 승자는 누구죠?
1: 자, 주세요. 오늘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원석승.
0: 진짜 또 써야 돼.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9116님께서요. 원석 마지막 선곡까지 다 듣고 투표하는 보람이 있네요. 소장부왕은 본업할 때 여름빛처럼 반짝반짝하다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추천곡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드라마 도깨비의 OST였죠.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자,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크러쉬의 뷰티풀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썸머 매드니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썸매에서 만나요.

0: 지착.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상큼한 노래입니다. 자, 김이나의 별밤 6월 17일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1: 예.
0: 무엇입니까?
1: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0: 예.
1: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OST라고. 네. 하네요. 목소리 진짜 좋다 근데.
0: 예술이죠, 도입.
1: 예. 와.
0: 이 팀이 도입부나 되게 그런 연기력 필요한 파트 이런 데에서 톤이. 예. 진짜 좋아요, 보컬들이.
1: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상큼하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한번 노래들 들어보세요. 되게 서사가 있고 가사들도 되게 드라마틱하고.
1: 네.
0: 아무튼 그렇습니다. 9174님께서 승패를 떠나서 추억의 OST 많이 들으니 저는 마냥 좋아나요 라고.
1: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0: 누구요? 누구?
1: 목소리가 아까 초면이, 그분 같은데.
0: 누구 초면인데요? 그러면 이원석 씨 그 G분 좀 소환해 주세요.
1: 어떤 분이요?
0: 생쥐분이요.
1: 9174님 다시. 예, 읽으라고요?
0: 예.
1: 승패를 떠나서 추억의 OST 많이 들으니 저는 마냥 좋았네요.
0: 뭐야? 왜 다른 쥐 데려와요?
1: 저는 계속 달라요.
0: 이건 다람쥐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저는 초반에만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혼자 끙끙 앓진 않습니다. 먼저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묻고 조언을 구했죠. 내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지름길이잖아요. 혼자 감당하기 벅차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뻗어보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첫째, 둘째, 막내 중에 누가 더 서러울까요?
1: 당연히 막내죠. 태어나면서부터 심부름 셔틀로 살아봤어요? 누나한테 리모컨으로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으면 말을 마세요.
0: 에이, 사실 제일 서러운 건 둘째죠. 이 위로는 말 잘 들어야 되고 아래한테는 양보해야 되고 이 샌드위치의 서러움 이거 쉽지 않습니다.
1: 아, 뭐 물론 K장녀, K장남의 어깨도 무겁겠죠. 내 거 다 양보해야 되고 동생이 잘못했는데 같이 혼내야 되고.
0: 그러니까 들어보면 결국엔 각자 자기 포지션이 제일 억울하고 서럽다는 결론이 나는데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집에서는 그렇게 싸우면서 밖에 나 가서는 누가 내 혈육 욕한다? 그건 절대 못 참는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혈연의 세계. 여러분은 어느 포지션에 서 있나요?
0: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그래비티 원진.
1: 저는 형준입니다.

0: 친구 방송반 6월 17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악뮤의 러블리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친친방의 6월을 책임지고 있는 송디 크래비티 형준이고요.
0: 네, 같이 책임지고 있는 탐디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1: 네, 오늘의 질문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두가 한마디씩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거였죠. 첫째, 둘째, 막내 중에 누가 더 서러울까?
0: 네, 물론 셋 다 아니다. 나는 외동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외동도 외동만의 힘든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함지는 누나랑 남동생 사이에 낀 둘째잖아요.
0: 맞습니다.
1: 둘째 입장에서 누가 제일 서러울 것 같나요?
0: 저는 실제로 이제 이 둘째가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아빠한테 나 진짜 둘째 못하겠다 라는 한번 그 날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누나 말은 또 잘 들어야 되고 동생한테 맨날 양보하라 그러고 그런다고 누나는 나한테 양보하지도 않고 동생은 내 말 듣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둘째 너무 힘들다고.
1: 에. 저는 사실 막내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저는 누나가 네. 두 명이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0: 아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모두 이제 송디 편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왜 누나 말 안 듣냐고 오히려 혼내시고 저는 네. 엄마가 아직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0: 어떤 거예요?
1: 닭볶음탕을 하는데 네. 닭을 한 마리를 한 거예요. 네. 다리를 누나한테만 줍니다. 나 두 개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울었대요. 아. 나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왜 누나들만 닭다리 줘? 그 이후로 엄마가 닭도리탕을 할 때는 네. 항상

0: 지금까지도 두 마리를 하고 계십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0: 그랬던 일이 있네요.
1: 네, 5209님께서는요 함성대 오프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정 실려 있어요? 당사자성 대박이라고.
0: 아 이거 좀 연기하기 쉬웠어요.
1: 네, 몰입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0: 네, 5482님께서는 전 현실 K 장녀니까 첫째 편을 들게요. 첫째가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에겐 의젓한 자식으로 동생에겐 나눠줘야 하는 누나로 살아왔어요. 심지어 남동생이랑 엄청 싸웠고요. 그때마다 얼마나 짜증났는지.
1: 아 그치만 이게 거느릴 수가 있잖아요.
0: 근데 이거 저는 네. 이거 말할 거 있어요. 다 네. 나눠야 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저는 막내 편이니까 네. 나눠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 아 나눠 뭐 어떻게 예를 들면
0: 저는 네. 뭐 음식 같은 것도 사실 그 나눠줘야 한다는 핑계로 저한테 싫어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줬어요.
1: 아 그쵸 그쵸.
0: 네 그런 것도 있고 누나 저는 좀 살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네. 누나들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1: 맞네.
0: 네.
1: 아 이게 또 첫째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0: 전 왜냐면 첫째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아니 이게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첫 자식이다 보니까 더 애지중지 네. 하시는 게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샘리양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전 둘째인데요 어렸을 때 막내한테 맞았어요. 우리 막내가 화가 많아서 건들면 맞아요. 오히려 언니인 제가 맞아요. 둘째 서럽다라고. 그래요. 이게 둘째가 동생한테 맞을 일도 생기고 누나한테 맞을 일도 생기고 네? 아... 그렇다고 나는 때리면 혼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0: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뭔가 이 메시지 창이 네. 터질 것 같아요.
1: 정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창에.
0: 또 3726님이 아 무조건 막내죠. 오빠는 첫째라고 다 이해해주고 오빠가 잘못한 건 장남이니까 그래도 돼 하고 넘기고 막내인 저한테는 뭐라 하고 서러워서 한번 크게 화냈더니 미안하다고 해주시긴 하지만 아직까지 서운하긴 하네요.
1: 아 신기하네. 약간 부모님들이 보통 막내 편 아니신가? 아, 우리는 막내 편 진짜 엄청 들어주셨는데
0: 좀 집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1: 그런 거? 아니 네. 근데 진짜 제가 특이 케이스인 게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전 둘째에다가 장남이잖아요.
0: 네.
1: 이게 그 두 개가 겹쳐버리니까 아. 이 서러워서 말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장남이잖아. 아. 너가 장남이잖아. 에 그 단어 그의 그 가불기의 한마디 네. 그 말이 또 굉장히 또 스트레스였던 네, 그렇습니다.
0: 네, 너무나 공감 또 가는 부분인데요.
1: 근데 형제도 장남이네요.
0: 저도 장남인데 막내예요.
1: 아, 막내니까.
0: 근데 막내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1: 그렇죠. 살던
0: 늦둥이 막내. 네. 내 장남.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1: 이쁜 받았겠는데
0: 막 그랬지만 네. 할머니 집 가면 아~ 제가 아주 왕자였습니다.
1: 네.
0: 우리 애기 이러면서 우리 애기 왔어. 네. 생선도 맛있는 부위 져주시고
1: 네.
0: 그 생선 보면 네. 그 볼 쪽에 있는 살이 네. 얼마 안 나와요.
1: 다 볼살
0: 다 저한테 좋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1: 있죠. 네. 네. 1833님께서는요 저는 외동이라서 모르겠는데 함송디 오빠들 같은 오빠 있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0: 아 저도 근데 여동생 있으면
1: 나도,
0: 모르겠어요.
1: 나 진짜 여동생한테 엄청 잘해줬을 거야.
0: 아, 전 못해줄 것 같아.
1: 예?
0: 저는 사실 네.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아요.
1: 아 동생한테?
0: 네.
1: 약간 짓궂은 장난도?
0: 네.
1: 아, 좋습니다. 감당 가능하시면 우리 송디 같은 오빠.
0: 네.
1: 네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의견 나누고 싶은 질문이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1: 자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네, 치즈방과 함께하는 광고죠.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3일 제약
1: 해리즈 하보회
0: 미분당
1: 환인 제약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매일의 평범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하루 언박싱.
0: 네, 6499님께서요 내일이면 종강이라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패드 펜슬을 잃어버려서 친친방 들으면서 눈으로 공부 중입니다. 근데 눈이 자꾸 함송띠한테 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아,
0: 네,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해서 네. 또 1시간 50분 정도 또 남겨두고 있는데 한 이 2시간 정도는 잠깐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저희 좀 보시고 그 후에 네, 또 열심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
1: 맞아요. 안구 정화 좀 하세요.
0: 맞아요 맞아요. 계속 글만 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1: 네, 최민규님께서는요 야근하면서 배고파서 편의점 들렀는데 마지막 남은 삼각김밥을 제 앞에 고딩 친구가 가져가 버렸네요.
0: 아...
1: 회사 밑에 층이 독서실이거든요. 편의점 삼각김밥이 치열한데 지금 제가 제일 서러워요.
0: 아니 근데 진짜 이 상황이 가장 서러운 것 같아. 이 삼각김밥 먹고 싶어서 편의점 갔는데 그 삼각김밥 칸이 텅텅 비었을 때.
1: 아.
0: 네, 그 상황이 진짜 약간 아니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왜 없지? 약간 이 느낌이라서.
1: 저 또 밑에 독서실이어가지고
0: 맞아요.
1: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지금 화이팅입니다.
1: 네.
0: 4014님께서는요 오늘따라 일하면서 유난히 실수도 잦고 수습해야 할 이슈들이 좀 생겼는데 손까지 다쳐서 고된 하루였어요. 다사다난한 하루였지만 수고한 나에게 주는 신청곡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아하, 실수가 잦았군요.
0: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우리 4014님의 잘못 아니니까.
1: 네, 그리고 실수해도 네. 다음엔 안 하면 되죠.
0: 남 탓하죠 그냥. 남 탓이 네. 제일 즐거워요.
1: 네, 그리고 손까지 다쳤다고 했는데 네. 잘 치료하시길 바라면서
0: 네.
1: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어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0: 네, 4014님께서 신청한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4014님의 신청곡이었죠.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왔습니다.
1: 네, 6966님께서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다 네 잘못일 거야.
0: 맞습니다. 남탓이 제일 쉽거든요.
1: 맞죠.
0: 네, 좋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뮤914님께서 DJ들 잘생겼다.
0: 아, 또 너무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 Love you.
0: 네, 8999님께서는요, 쌍둥이 중 동생은 평생 얼마나 서럽게요. 어딜 가도 쌍둥이구나.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언니니? 네, 평생 쌍둥이 동생이라 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쌍둥이구나. 누가 동생이니? 라고 말해주는 사람 만나보고 싶음 이라고.
1: 쌍둥이구나. 누가 동생이에요?
0: 손 드셨어요? 네. 아, 근데 오히려 또 언니의 고충도 또 있지 않을까요? 누가 항상 물어보면은 귀찮게 계속 손 들으셔야 되니까. 아. 근데 또 손 들어보고 싶다라는 이 의견도 좀 신박하네요. 그쵸?
1: 네. 네. 또 1607님께서 저는 장녀지만 남동생이 저보다 수입이 늘어난 시점부터 오히려 용돈 받고 있어요. 오빠 소리는 못하지만 동생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어요. 함송디는 현륙에게 용돈이나 선물 자주 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좀 자주는 아니지만 하는 편 아닌가요?
0: 예, 그래도 좀 이제 여유롭거나 뭐 좀 괜찮을 때 좀 드리려고, 주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죠.
1: 맞아요. 네. 그때마다 오빠라고 하는데.
0: 맞아요. 저도
1: 그 오히려 오빠라고 듣기 싫어서 주기 싫어요.
0: 약간 저는 오빠라고 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기분 좋은 건 아닌데.
1: 네.
0: 그래도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기분이 좋은 건가? 아니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복잡하죠?
0: 네, 복잡 미묘합니다 정말.
1: 네.
0: 네, 이주연님께서는요, 오늘 강지즈 하보 올라온 거 봤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귀엽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는데요. 재밌는 비하인드 썰이 있나요? 라고.
1: 재밌는 비하인드 썰이요? 네. 뭐 막 딱히 없었어요.
0: 에이,
1: 제가
0: 그랬어요.
1: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에이. 그냥 뭐 없어요. 미니가 그냥 기분 좋아 보였어요.
0: 아, 그래요?
1: 원래 미니가 뭐 최근 들어 아, 재밌는 일이 없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에이. 화보 찍은 날 재밌었나 봐요.
0: 진짜요?
1: 뒤에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0: 에이.
1: 그래서 아, 미니고는 기분 좋은 날이구나. 그 정도?
0: 아니 저 화보 찍은 날 그 화보 촬영이 끝나는지 미니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1: 네.
0: 형 혹시 형은 식단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이제 진짜 제대로 식단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저의 식단을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1: 맞아요. 미니가 사실 이렇게 네. 마음 먹는 거를 네. 좀 안 하고 있다가
0: 네.
1: 마음 먹는 거를 안 하고 있다기보다 네. 이 식단을 네. 본격적으로 좀 안 하고 조금씩 하고 있다가
0: 네.
1: 이번 화보로가 네. 이제 본인도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0: 아니 미니가 이거 올린 사진인데 네. 이거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영주 씨?
1: 이게 제가 밥 주먹밥을 먹고 있었는데
0: 네.
1: 그 미니 표정 보여요? 살짝 네. 얘 왜 이래?
0: 네.
1: 이런 표정인데 이 전 딱 한 입 크기 입안에 가득

0: 탔을 때 그 한입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1: 진짜 짠 거 같아.
0: 그때 제가 가득 넣었죠. 진짜 입안에 가득 넣었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1: 네, 맞죠, 맞죠. 저는 맞죠? 입에 가득 넣는 거 좋아해요.
0: 네, 그래서 저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민혜가 저렇게 보더라고요.
1: 좋습니다. 또 주선이님께서는요, 송디 할머니 집에서는 TV 마음대로 봤나요?라고.
0: 아, 못 보죠.
1: 아, TV 마음대로 못 봤어요?
0: 네, 왜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어른들이 있으면 네. 못 봅니다.
1: 보통 할머니 집 가는 날은 좀 다 같이 모이는 날, 약간 그런 때였나요?
0: 그렇죠, 모이는. 아, 저희는 아. 장남이고, 네. 저희 아빠도 네. 그 장남? 네. 이에요. 네. 그래서 장남의 장남이어서 저희는 네. 그 추석 기간에 쭉 있어가지고 네. 그냥 계속 있었어요.
1: 계속 뭐 있었던.
0: 처음 오시는 분부터 마지막 가시는 분들까지 다
1: 뵀던. 네. 아, 좋습니다. 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펙스 야호! 세상에 울려 퍼질 에코로 돌아온 이펙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 인사, 질문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는데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1: 네, 인피니트의 맨 인 러브,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기 뒷문인데.
1: 아, 이걸.
0: 아하. 핑퐁제 학교의 K-pop 루키의 등장이라.
2: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볼게요.
0: 네, 퍼포먼스 맛집으로 돌아온 청춘의 상징 이펙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4: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이펙스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2: 각자 소개도 가볼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해볼 건데요.
0: 네, 오늘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주면 돼. 우리 미씨부터 가볼까?
4: 좋아. 안녕, 나는 미씨야. 그 반에 한 명씩 있는 약간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공부 못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볼까 합니다.
0: 아, 네. 오케이, 좋아. 자, 다음 윤님.
6: 안녕. 나는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귀에 이제 에코가 맴돌게 해줄 뮤라고 해.
0: 오, 좋아, 좋아. 자, 아민.
7: 안녕. 나는 이곳에 엄친아 이펙스 아민.

0: 민이야.
1: 민이야.
2: 민이야. 오케이. 잠깐.
3: 안녕, 나는 맨 앞에 줄에 앉아 있는 백승이야.
2: 오, 맨 앞에 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4: 안녕, 나는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빌려줄 준비가 된 에이든이야.
2: 오, 에이든. 좋아. 자, 예왕.
5: 안녕, 나는 선생님들이 가장 예뻐하는 학생 예왕이야.
2: 오, 좋아. 자, 다음.
6: 안녕, 난 집 가는 걸 도와줄 학교 친구 제프야.
2: 오케이, 오케이. 설렌다.
1: 자, 이제 반말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7: 기대했어.
1: 계속 아니고
2: 여기까지고.
1: 네, 친구들 환영 문자 계속 만나볼게요.
2: 네, 첫 번째 분 댓글 우리 한번 위시님께서 여기 모니터 있습니다. 네.
8: 네. 단민님께서 중랑구 왕장님들
7: 왕장님들
8: 나오셨다.
2: 네. 또 환영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민님께서.
9: 2649님께서 왕장님들 에코 컴백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축하와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다음 네. 댓글 한번 우리 예양님께서 읽어드릴까요?
5: 네, 9973님 어우 잘생긴 총각들이 왔네요. 예. 사람의 심장에는 방이 4개라는데 어때요? 입주하실래요?
8: 7명인데 4개나 부족하네요.
2: 3, 4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좌심과 우심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제프님께서.
6: 네, 3994님께서 위신님 실제로는 공부 잘했는지 궁금해요.
2: 맞네요.
8: 전 잘했습니다.
2: 아, 잘하셨습니까?
8: 전 과학쌤이 저한테 왜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6: 네. 아, 왜 운동하냐.
8: 그치. 아쉽다. 아깝다.
2: 과학이 놓친 인재.
8: 그렇죠.
2: 아, 아쉽습니다. 우리 아까 예영님께서는 쌤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네.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쌤들이 좀 좋아해 주셨나요?
5: 아, 네. 저는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네, 네. 이제 연예인 지망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쌤들 실제로 이뻐하셨어요.
2: 보통 약간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하면 약간 좀
0: 그러니까
2: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좀?
5: 근데 이제 데뷔를 코앞에 앞두고 있어서.
2: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 뭐 아미님께서 다시 읽어드릴까요?
0: 네, 5169님께서 안경 다윗이 오늘 너무 예쁘고요. 경민이 OOTD 소념이 넘치고요.
2: 오늘 다 사복이신가요?
5: 아니요. 의상입니다.
2: 아, 의상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 뒤에 또 댓글이 있어요.
0: 민우누 복실복실 깜장푸들이고요. 현우누 오늘도 왕자력 미쳤고요. 예준이 퍼컬 친친방인 듯 총총룩 짱 예쁘고요. 예왕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푸들이고요. 귀여왕. 제호호 오늘 왜 이렇게 지켜주고 싶지요? 밥 많이 먹어. 이렇게
7: 진심을 담아서 읽어주세요.
2: 네, 정말 사랑이 또 넘치는 문자.
0: 사랑이 넘쳤죠.
8: 네, 아유, 감사합니다.
7: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또 다음 문자 한번 네, 우리 에이드님께서 읽어주실까요?
10: 네, 오사공사님께서 제프님 학교할 때 마라탕 같이 먹으러 가주시나요?
2: 또 학교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6: 네, 전 마라샹궈가 좋기 때문에
8: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시향 왕신합니다. 아, 마라탕 좋아하시고.
8: 아, 그렇습니다.
2: 약간 좋아하는 토핑 같은 거 있으세요?
8: 토핑 중국 당면 분모자. 꼭 들어가요.
2: 꼭 들어가야 된다. 네. 제프님은요?
6: 새우가 전 꼭 들어가요.
2: 새우가 꼭 들어가야 된다. 취향 맞는 분이 같이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보통 좀 학교 하실 때 뭐 좀 많이 드셨어요, 실제로?
8: 우리 시대 때는 콜팝.
1: 콜팝이죠.
8: 피카츄 이거.
5: 컵떡볶이.
2: 그쵸.
10: 학교 앞에는 와플이 있었어서 와플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2: 야, 와플이면은 우리 지금 좀 고급 맛이
8: 그쵸.
2: 아직요?
8: 군것질이랑 좀 거리가 먼 그 디저트라고 불리고
2: 제대로 마음 먹고 먹어야 하는.
8: 그쵸.
2: 예, 좋습니다. 또 약간 백승님은 뭐 학교할 때 어떤 거 드셨어요?
3: 좋아했던 게 닭꼬치를.
2: 닭꼬치를
3: 엄청 많이 먹었어요.
0: 닭세권이었어?
3: 닭세권이었어.
2: 자, 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말씀하신 게 백승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 네, 소유리님께서 얼마 전에 데뷔 5주년을 맞이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어떤 방식으로 5주년을 보냈나요? 궁금해요.
2: 우선 데뷔 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좀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미연님?
5: 일단
2: 매서웠다.
5: 일단 5주년 저희가 5주년이라는 게 일단
2: 네.
5: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갔던 것 같고.
2: 그렇죠.
5: 일단 5주년 동안 일단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좀 어떤 방식으로 5주년을 보내셨나요?
3: 근데 저희가 컴백이랑 겹쳤어가지고
2: 맞아요.
3: 완전
5: 컴백 다음 달.
3: 준비하면서 라이브도 네.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2: 아 네. 그러면 약간 제대로 된 5주년 파티는 조금
5: 아, 네. 아직 안 했어요.
10: 근데 하시나요 혹시?
2: 저희요? 저희는
1: 저희요? 뭐 할

0: 사람하고 다 같이 하는 라이드는 진짜 하고 뭐 이후에도 더 보내고 싶다 하면 하는 거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예영님께서 읽어드릴까요?
2: 다위사 사랑해님, 이번에 위씨가 생일이랑 겹쳐서 활동을 했는데 생일에 컴백하니까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1: 아, 생일이셨나요?
3: 네. 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6월 11일 날에 생일.
1: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 네. 예.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좀 소감이 어땠습니까?
3: 제가 사실 그 데뷔 때도 네. 6월 8일 컴백이라 그때도 네. 생일이랑 겹쳤었는데 이번 또 5년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네. 감회가 새롭고요.
1: 네.
3: 뭔가 더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1: 확실히 확실히 네,
3: 굉장히 축복받은 날짜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약간 좀 생일일 때 이런 걸 맞이하고 싶다, 뭐 맞이 못 해보신 분이 뭐 계신가요? 뭐 약간
3: 절대 맞이할 수 없는 날짜들이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언제죠?
5: 아, 네, 저는 네, 생일 예준이. 1월이라
1: 아, 네.
5: 거의 첫 데뷔하고 첫 번째 생일에 네. 멤버 다 같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0: 아이고
5: 방에 있었습니다.
1: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니까요. 이펙스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민 씨?
6: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1: 네, 이펙스가 11개월 만에 미니 7집 소화 에필로그로 컴백을 했습니다.
0: 또 2024년부터 이어온 소화 시리즈의 진짜 마지막 앨범이에요. 어떤 앨범, 어떤 앨범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가 정규 앨범 딱 3집으로 소화를 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앨범인 미니 앨범인 이번 앨범은
1: 네.
3: 네, 이번 앨범은 그 불완전한 시기를 거쳐 네. 온 이제 청춘들이 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1: 네. 이 소화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3: 청춘 시절을 이제 한자로
5: 가장 화창한 시절.
1: 네.
3: 소화라고 말합니다.
1: 저는 그렇게 박식하지 않았어요.
3: 저희도 몰랐어요. 여기서 뭐, 방금까지도 네. 몰랐던 네. 멤버들이 있었을 거예요.
1: 저는 이 대장 활동의 소화인 줄 알고
5: 그것도 이제 의미로 이제 펀치라인.
1: 아, 펀치라인.
3: 중기적 의미.
1: 아, 좋습니다. 네. 정규 1, 2, 3집 그리고 이번 미니 7집까지 앨범 4개에 걸친 시리즈였잖아요. 소화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7: 네. 근데 저희가 거의 2년 2개월 동안 정규 1, 2, 3집을 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라 네.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1: 네. 대장정이네요.
7: 이번 앨범이 그 마지막을 잘 찍을 수 있는 기분이라
1: 맞습니다.
5: 네.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또 광희님께서는요, 와, 소화 시작했다, 소화 끝났다. 남겨주셨습니다.
0: 네, 또 타이틀곡은 에코죠. 어떤 곡이에요?
8: 네, 에코는 이제 청춘들의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 대한 울림을 담은 곡입니다. 이제 에코라는 말처럼 에코, 네. 에코 이렇게 퍼지네.
1: 오, 좋습니다. 네,
8: 되게 멋있는 곡입니다.
5: 울림을 담은 거지요.
0: 그래도 여기는 근데 그거 있나봐요. 앨범 소개 담당, 타이틀곡 네. 소개 담당. 여기는 맞아요. 좀 다양하네요.
1: 네, 네. 확실히 있네요.
3: 안정이 맡아서 하시나요?
0: 아, 저희는 막내만 시켜요.
3: 저희도 그걸 돌입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또 재작년에 좀 처음 들은 곡인데 이 노래를 꼭 하고 싶다고 회사에다가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나요?
2: 이게 들은 지가 좀 꽤 된 노래였는데
1: 네네네.
2: 이제 그때 저희 나이대가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네. 했어가지고 좀 이제는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강력 어필을 해가지고 골라진 곡입니다.
1: 묵혀둔 곡이군요.
5: 네, 묵은지
0: 묵은지 같은 거
1: 맛있게 익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선 소화 시리즈 타이틀 곡들은 청량한 느낌의 곡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강렬한 곡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컴백을 위해 좀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나요?
6: 이번 컴백은 사실 네. 저희 멤버들의 네, 손자국이 다 남겨져 있어요.
1: 손자국? 네. 어떤 의미죠?
7: 저희가 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네. 전곡에 참여를 하고 이번 커플링 곡 안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멤버들이 다 짜가지고
1: 진짜요?
7: 이번에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이게 직접 안무 창작이랑 동선 이런 거랑 다
7: 네.
1: 와, 보인들
2: 시안들이
1: 약간 뭐 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셨나요? 아니면 누가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멤버 전원이서?
6: 안무는 일단 저랑 위시 형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 오, 네. 이제 래퍼 친구들은 뭐 작사나 작곡 이런 거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네. 이번 앨범이 좀 더 소소한 네.

0: 훌륭하겠어요.
1: 진짜 네. 정말
2: 확실히. 약간 의견이 좀 되게 다양했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그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셨나요?
3: 그냥 뭐 잘 치는 두 명이라 분말 안 하고
2: 분말 없이 그냥
3: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4: 네. 뭐, 저희도 그러잖아요.
2: 그렇죠. 형주 씨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5: 그렇죠.
2: 네.
5: 멋있다.
4: 아, 그렇죠. 네. 네. 뚜뚜님께서는 이펙스 귀염둥이 막내 제프님께서 이번 타이틀곡 작사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소개와 함께 킬링 파트라고 생각되는 부분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0: 일단
6: 작사는 한 13줄 정도 참여했고요.
2: 13줄. 네.
6: 코러스랑 브릿지 빼고 다 들어갔습니다. 오~
4: 혹시 채택되지 못해 아쉬운 가사도 있을까요?
6: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네. 만족합니다.
2: 아 좋습니다. 좀 가장 내가 써도 이 구절만큼은 좀 죽여줬다 싶은 느꼈다.
1: 네. 불러주세요. 네.
2: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도 부탁드리고 한 소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그런 파트는 제 파트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킬링 파트는 저는 이제 프리코러스의 뮤형 파트. 거기 어디냐면 이제 Eyes
1: on me. 너 거야?
6: 아니 형 파트라.
1: 이거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
5: 집중.
2: 그 부분을 작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6: 아니요. 여기는 그냥 킬링 파트라고
2: 킬링 파트를 생각하는 네. 부분
5: 작사했던 것 중에
2: 작사했던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들었다 부분 난 있을까요?
0: 난 첫 소절
5: 첫 맨 버스
6: 파트를 불러 팀 선명한 네. 해방 앞에 여기가 이제 승희 형 파트인데 네. 여기는 딱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2: 이야 쓸 때부터 네.
5: 자신이
1: 자신감 네.
2: 다른 멤버들이 생각하는 좀 킬링 파트는 어딘가요?
1: 사실 저는 이제 에이든 2절 1절 벌스가 굉장히 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한번 하는 걸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 아, 좋게.
1: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5: 지금 하나요, 바로?
1: 네. 바로 한번 주세요.
2: 에이든 렛츠 고.
5: 주세요.
4: 왜 잘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2: 네, 진짜 킬링이네, 킬링이네. 좋습니다. 자, 내 이름을 모르느냐님께서는요, 이펙스 신곡 에코에서 손목이랑 팔 쓰는 안무가 많던데 다들 팔 안 아픈지 궁금해요. 따라해보다가 이두가 너무 땡겨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이게 어떤 안무인데 좀 이두가 땡길 정도입니까?
1: 이게 사실... 이두가 땡기는 거면 잘못 추고 계시나?
2: 잘못됐다고 합니다.
5: 전완근이 땡겨야 되거든요.
1: 전완근이나 어깨가 좀 땡기셔야 되는데.
2: 어깨. 살짝 좀 보여주. 주실 수 있나요 좀?
7: 네 일단 네.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네, 네.
7: 땡기고
2: 바꾸고
7: 밀고 이걸 다 바꾸고 그냥. 땡기고 바꾸고 밀고 바꾸고 땡기고 바꾸고 밀고 바꾸고 땡기고
5: 어차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2: 네. 네. 아니 내 이름을 모르느냐 님 확실히 이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4: 전혀 없어요.
2: 네, 확실히 좀 전완근에 뭐가 느낌이 있고 이두는 자극이 아예 없는데요. 네 좋습니다.
4: 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나눈 이 노래 이펙스 분들이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2: 아 네. 좋습니다. 멤버분들은 바로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라이브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이펙스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4: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6803님께서 이펙스 왜 이렇게 다 남자가 됐죠 유유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주셨습니다.
4: 아 그러니까요. 사실 네. 저희가 활동이 네. 좀 겹쳤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그때 보다가 오랜만에 보는데,
2: 그러니까 다 되게 진짜 청량청량하고 네. 싱글벙글한 약간 이미지가 있었는데 다들 굉장히
4: 네,
2: 남자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자 멤버들 라이브 좀 준비 되셨나요?
8: 네, 네.
2: 좋습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살짝 외치는 파이팅 구호 같은 거 있으실까요?
8: 네, 저 다 같이 가야 돼라고 세 번 말하는 구호가 있는데,
2: 네, 좋습니다.
8: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2: 네, 네. 네.
8: 해볼까? 하나 둘 셋 가야돼
2: 아, 좋습니다.
4: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이펙스의 라이브예요. 에코 You ready?

0: 임팩스 에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멤버들은 다시 토크 자리로 돌아와 주셨어요. 와 정말 임팩스 분들에게 이런 노래 굉장히 신선합니다. 저희가 들었죠.
1: 그렇죠.
0: 네, 네.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들으면서
2: 아, 네.
0: 이거 혹시 한 팔로만 해요? 아니면 양쪽 바꿔가
3: 결국 양쪽 바꿔가
1: 너쪽 갔다.
0: 아 다행이네. 아 이게 한 팔로만 저는 들으면서 좀 해봤거든요.
4: 네.
0: 근데 이게 한쪽 팔만 커질 것 같은 느낌.
1: 확실히 한쪽
0: 전원으로
2: 강제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문자 만나볼 텐데요. 2649님께서 아 진짜 이 패스 강력한 거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4: 아 감사합니다.
0: 너무 동의합니다. 예,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남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좋습니다.
5: 역시 묵은지.
0: 네, 묵은지. 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아미님께서 읽어드릴까요?
4: 네, 명님께서 이 친구들 라이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4: 감사합니다.
0: 진짜. 아니 백스님,
2: 네.
0: 본인의 일절 것도 너무 킬링인데요. 저
2: 아까 그런가요?
0: 네,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2: 오, 감사합니다.
0: 어때요? 한 소리 한 번만 가능할까요?
2: 네.
0: 네, let's go.
6: 위너드 태아트인 선명한 내 방 앞에 어제겐 없어 이제 됐어 올릴 때 해시태그 내 오픈 내 오픈스 your camera down 내 시간이 big deal no more lockdown.
0: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바로 백스님께서 이어서 읽어주시죠.
2: 네 세이안님께서 비주얼 잘해 군무 잘해 보컬 잘해 요즘 어깨 하늘 위로 솟구치는 중. 감사합니다.
0: 오늘 팬분들이 너무 다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에이드님께서
7: 네 오사공사님께서 와 전원 다리 2m 그룹.
0: 이거
7: 저랑 아민이 형 공감.
0: 두 분은 좀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7: 같이 평균 키를 좀 깎아먹는.
0: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진을 다 같이 찍어야 되는데 옆에 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길 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5: 네 계속해서 새 노래 관련 질문들 볼게요. 위시 씨부터 하나씩 계속 읽어줄까요?
8: 네 소은님께서 신곡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0: 언제였나요?
8: 아 저는 아이디 멘트 찍을 때가
0: 아이디 멘트 찍을 때가
2: 아 인정
5: 진짜요?
8: 네
0: 오 왜
8: 이게 되게 신기하죠?
0: 네
8: 이게 왜 행복했냐면
0: 네
8: 그 아이디 멘트가 왕이거든요.
0: 왕
8: 왕이 뮤직인데
0: 아 예 네.
8: 근데 이제 저희 예왕이가 있잖아요.
0: 예 네.
8: 그래서 저희가 예왕이를 센터에 두고 아이디 멘트 찍고 있었는데
0: 네.
8: 이게 다들 피곤해서인지 그게 너무 웃겼나 봐요. 분위기랑 흐름이 웃기는 그런 순간.
0: 그럴 때 있지.
8: 그 정말 쉬운 아이디 멘트인데 한 30분 동안 계속 웃었다.
0: 맞아요. 이게 웃음이 또 한번 시작하면은 아이디 멘트 찍을 때 뭐 안 멈춰져.

0: 네. 앨범 참여도가 올라가면서 아, 네. 특히나 또 뜻깊은 앨범이었을 것 같은데
1: 아, 녹음 빨리 끝났을 때가
0: 아, 녹음 빨리 끝났을 때
2: 미니 앨범 진짜 빨리 끝나더라고요. 아, 정규 앨범을 네. 계속 연달아 세 번 하다가 이제 아, 미니 앨범 하니까
0: 또 곡수가 좀 네. 줄어들다 보니까
1: 네. 네. 네. 또 그렇고 이제 어, 그 칭찬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0: 맞죠, 맞죠.
3: 네. 아, 맞아요, 맞습니다.
0: 네, 칭찬 많이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이어서 뮤님께서 읽어드릴까요?
4: 희선님께서 이번 에코에서 서로 탐나는 파트 있나요? 한 번씩 불러주세요.
0: 예. 오, 탐나는 파트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3: 아민 씨,
5: 뮤 씨 있잖아요.
3: 아, 뮤 씨,
0: 뮤 씨, 뮤 씨도 있고.
4: 근데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0: 아, 해,
3: 해, 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5: 아, 이거 어때요?
3: 우리 보여줘요.
6: 유해 랩.
0: 오케이, 5, 6, 7,
4: 고. 자네 말에 남은 프렌즈를 밟은 채.
0: 에이,
4: 그다음 뭐죠?
0: 깊게 들이켜.
4: 깊게 들이켜 어쩌고.
2: 진짜 멋있긴 아, 해서
4: 아, 진짜 와가지고 여기가
0: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킬링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아미님은 또 어떤 파트 있으세요?
1: 저요? 저도 한번 똑같은 도전해볼게요.
0: 아 똑같은 파트 아, 아 인기 도전. 많네
7: 보컬인데 랩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0: 아 렛츠 고
1: 5, 6, 7, 렛츠 고
3: 자네 많이 남은 프렌 다시 하겠습니다
0: 네네네 렛츠 고
3: 자네 남이
5: 될 때까지
3: 한 번 더 이거 그냥 그대로
5: 이거 그냥 그대로
3: 잠 못 잔다
5: 잠 못 잔다
3: 자네만이 남은 팬스 지를 밟은 채 좀 더
0: 그
3: 깊이
0: 들이게 아르르 와 준이 형이 멋졌거든요. 네. 근데 보컬 계속 열심히 합시다. 네. 네. 보컬이 보컬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거
1: 아, 진짜 이거 네. 대기실에서 할 때 되게 잘 듣거든요.
0: 아 진짜
1: 긴장이었네.
0: 네.
5: 네. 이렇게 못할 줄 몰라.
1: 억울하네. 진짜 억울하네.
0: 악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8: 자, 이펙스의 신곡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네, 친한 친구 방송만 광고 듣고 왔고요. 문자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SSYY님께서 갑자기 김현우, 이재호, 권예준이 너무 대단해 보여.
4: 진짜, 진짜 대단해.
2: 네, 우리 아, 모든 네, 래퍼분들에게 박수. 아, 감사합니다. 또 머기님께서는요, 한 달 뒤에 콘서트 하잖아요. 기대감을 상승시켜줄 스포나 홍보해주세요라고.
4: 콘서트.
2: 네, 일단 예왕님께서 한번 네. 콘서트 좀 이런 설명 좀 해주세요.
5: 일단 저희 콘서트는 네. 7월 18일에서 네. 19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하고요.
2: 네.
5: 그리고 에필로그 소화 에필로그고요.
2: 네.
5: 티켓 링크 1975 시어터
2: 네입니다.
5: 네.
3: 좋습니다.
4: 뭐하는 거?
3: 아 그러면 이번 콘서트를 네네네. 또 이런 부분에서 기대해 달라. 네. 아니면 스포 있을까요?
2: 네, 있을까요?
5: 일단 저희가 콘서트랑 팬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2: 네.
5: 그동안 하면서 조금 안 한 곡들을 좀 몇 개 해보자 해가지고
2: 네.
5: 그동안 무대가 없었던 곡들이 좀 몇 개 추가된 느낌도 있고.
2: 오.
4: 그렇죠.
5: 그런 느낌도 있고
2: 네.
5: 또 많은 느낌
2: 네.
4: 어떤 느낌도
6: 네. 오랜만에 제시분들이 네. 보시는 곡들이 많을 거예요.
2: 네. 아마.
6: 그런 걸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번에
2: 젤리스를
6: 짰기 때문에
2: 추상적이긴 하지만 한번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그런 느낌.
2: 네. 약간 네. 부족했다 싶은 분 있으세요? 약간 아쉽다.
6: 셀리를 저희가 다 직접
4: 네. 아 맞아요.
2: 오.
6: 네. 그 다음에 진짜
7: 아마 이번 저희가 이번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어요.
2: 네.
7: 의상도 뮤효 형이 의상도 시안을 다 만들고. 근데 아마 이번 콘서트도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4: 제가 만들어가는 콘서트.
5: 네. 저걸 말했어요.
4: 진짜 뭐 티켓 링크 뭐
5: 기회였는데
4: 뭐?
2: 잘 캐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 자 네. 오늘의 전학생 이펙스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2: 네, 이펙스의 사랑 아직 잘 몰라도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나의 사랑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 함디,
0: 형준 송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이펙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바로 문자 만나볼 텐데요. 5169님께서요, 이번에 모든 곡이 다 좋지만 특히 사잘머른 팬송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콘서트 때 우리 서로 눈 보면서 들으면 오열 파티. 그쵸. 너무 좋아, 나도 사랑한다 이펙스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사잘머리 이게 또 팬송이라서 또 멤버들에게도 굉장히 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우리 아미님께서 읽어드릴까요?
3: 네, 파리유기님께서 사랑 아직 잘 몰라도 가사에 이펙스 그동안 노래들 가사가 한 줄씩 숨어있는 거 아세요? 오. 모르시는 분 지금부터 알아가기를.
1: 네. 오, 약간 어떤 파트에 좀 숨겨져 있나요?
4: 제 파트에 일단 뭐 비누 향기. 네. 그렇죠. 가사도 있고.
5: 섬유연주.
4: 네. 네, 맞아요.
3: 이게 저희 예전 노래들의 수록곡이나 그런 가사들이 네. 조금씩 숨어져 있습니다.
1: 네. 확실히 서사가 많이 담겨.
0: 예영 씨 몰랐어요?
5: 저 방금 알았어요.
6: 너 진짜?
5: 너 정말 안 알려줬잖아. 아니 보면 알잖아.
3: 아니 나도 모를 수 있어요.
1: 그렇구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지연이님 댓글 한번 우리 예영님께서.
7: 네, 지연이님께서 콘서트 셀리까지 직접? 와 진짜 무럭무럭 잘한 이펙스임.
1: 와, 와라는 감탄사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예영님께서 네. 스스로 감탄하셨나 봅니다.
7: 맞습니다.
1: 어때 좀 셀리까지 직접 짜고 계신데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8: 이게 저희가 1, 2, 3부 나눠서 이렇게 짜잖아요. 네. 근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 못하겠는데 네. 뭐 1부 이렇게 죽여주고 네. 2부 이렇게 해주고 네. 3부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다라는 이런 대화가 오. 오고 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9: 약간 토론이 벌어집니다.
8: 네, 토론이 좀
9: 이게 낫다 저게 낫다.
1: 확실히 진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하니까 더 재밌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한번 에이드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0: 네, LB님께서 당장 시험에 뭐 나올지보다 셀리에 무슨 노래 있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1: 아, 확실히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0: 맞아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자, 다음 한번 문자는 우리 백스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1: 네, 2133님께서 이펙스 에코 무대 보면 3대4로 싸우잖아요. 네. 실제로 어디 팀이 체급이 우월한지 얘기해줘요.
1: 아,
11: 딱 봐도
10: 뭐 3대4로 싸우는 게 어떤 팀?
5: 현피.
1: 그럴까? 3명은 어떻게 되나요?
3: 3명 팀.
10: 아, 쉽지 않은데.
1: 네. 3명 팀. 자, 4명 팀.
10: 여기가
4: 사실 1대3으로 싸워도 막
3: 아니죠. 네. 뭐 저희가 인원수가 좀 더 적은데 네. 이렇게 대등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희 개개인의 체급이 더 높지 않나.
1: 아~
5: 잘한다.
3: 축하드립니다.
1: 확실히
5: 잘하네.
1: 수적 열세가 있지만 네. 수적 열세 덕분에 더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3: 네라고 동일하신데
1: 꺾어봤는데 한번 주먹밥님 댓글 한번 우리 민님께서 읽어드릴까요?
12: 네, 주먹밥님께서 멤버들 요즘 너무 좋아서 크게 야호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전 에코 너무 좋아서 야호 하겠습니다.
1: 자, 실망하신 미씨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3: 제가 한번 미씨하게 합시다.
1: 제일 크게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13: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네, 멤버들 한번, 요즘 너무 좋아서 크게 야호.
5: 이거 맞아?
13: 이어가요 빨리.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에코 너무 좋아서 에코 야호 하겠습니다.
10: 우리 열심히 한다.
1: 야호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좀 너무 좋아가지고.
10: 오.
1: 컴백 제이스 야호.
14: 컴백 야호 마테루요.
1: 아, 예영님 시켰어야 됐네. 아,
5: 저한테 올 줄 알았는데.
1: 아, 아쉬운데, 아쉬워하셨네. 좋습니다. 자, 그럼 코더님 문자 한번 우리 제프님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4: 코더님께서 이펙스가 대기 시간마다 이상한 토론을 자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토론은 뭐였나요?
1: 어떤 토론이 이어 좀 주로
5: 밸런스 게임 같은 거.
1: 밸런스 게임?
13: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죠.
1: 싸우다시피
13: 했는데.
1: 싸우다시피.
13: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1: 좋아하죠.
13: 주술회전의 네. 고조 사토루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능력 갖기 대 천억 갖기. 이걸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1: 저라면은
13: 네? 네. 뭔가요?
1: 능력을 갖겠어요.
5: 그쵸.
15: 왜요?
5: 그쵸. 그렇다니까.
15: 아니 주변 사람 다 그렇다니까.
16: 천억. 저는 천억이요.
5: 저도요.
1: 그쵸. 천억 누구예요? 천억.
5: 천억.
1: 왜 천억이 많네.
5: 아니 그 능력 가져서 이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3: 아니, 그 능력으로 신이라니까? 천억 이상의 가치를 한다.
1: 맞아요. 이게 요새는 이 뭐냐 너무 활발하잖아요 SNS 아, 이게 저... 너무 활발해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그 능력만 있으면 떼돈 봅니다.
5: 진짜
1: 천억이 뭐야?
2: 그렇죠.
5: 나 좋습니다.
1: 자 모두가 좀 이 토론을 그래도 다 집중을 하시나요? 어떻게
10: 제프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듣고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약간 네. 관심 없어 하는 스타일? 네.
7: 그게 뭔데 하는
5: 아니 근데도 집중하고 있어.
1: 맞아.
5: 왜냐면 아, 저희가 전원 MBTI N이라
1: 다 N이에요?
5: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좋습니다.
7: 제프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지
1: 제프 씨 어떠세요? 약간
4: 저는 무조건 천억
1: 아직 거기 벌써 아, 벌써 집중하고 있네. 아, 다들 네, 집중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이펙스와 또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펙스의 매일의 내일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친한 친구 방송만 이펙스의 매일의 내일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8262님께서 아민이랑 위씨가 매일의 내일이라는 곡 안무 만들었는데요. 내가 생각해도 이 부분 참 잘 짰다 하는 구간이 있나요? 우리 이펙스 칭찬해주세요. 있을까요?
3: 저는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어찌죠?
3: 저는 이제 브릿지 끝날 때 뮤 형이 센터에서 두 바퀴 도는 그런 오. 안무를 넣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 뮤 형의 음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1: 두 바퀴를
2: 위로 돌아요, 옆으로 돌아요.
3: 그냥 땅에서 땅에서 땅에서 돌고 돌고 이렇게.
4: 아. 안무가 버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고 싶네요. 여기
2: 좋은데요?
1: 여기서 백수님?
3: 여기서는 이게 될까요? 네.
1: 한번 네.
2: 진짜로? 여기는
5: 돼요,
2: 불가능이 돼요. 없어요.
5: 몸 살 잘 푸시고 뒤에 앉히기.
1: 무리 네, 뒤에 조심하시고.
3: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네.
1: 상에서
3: 돌고 신발이 너무 커서
1: 돌고
3: 돌고
1: 돌고
4: 그냥 부는 사람이 돼버리네. 여기서는 무대에서 보면 또 다른
1: 그렇죠. 무대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랩부터 약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3: 네.
4: 오늘 눈 어떡하냐.
1: 아 진짜. 8823님께서요 매일의 내일 현우가 작곡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작곡할 때 힘든 적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6: 아, 네 제가 네. 현우인데요.
1: 네네네. 백승님 네,
6: 작곡할 때 힘들었던 거 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 딱히 없었습니까?
6: 네, 매일의 내일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곡들이랑 되게 네. 무드가 비슷해가지고 장착돼 있는 이 느낌으로 아~ 쉽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
1: 익숙하다 보니까
5: 네. 들려주세요.
6: 제 파트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1: 다들 좋아요.
6: 아침으로 밤이 섞여 드는 듯 최신 비를 댄스 이루어질 내 와깃다는 생각도 손이 꼭 진 채 예 내 달려갈 수는 없지 기억해 후
1: 아, 랩톤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좋습니다. 또 치즈님께서는요 이 와중에 크래비티 선배님들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

0: 이펙스한테 비법 점수 좀, 전수 좀 열어라고. 네. 네. 또 저희를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톤이 있어. 라디오 네. 하신
0: 톤이 있어. 네. 아니. 확실히. 여러분도 충분히 진짜 이 자리에 앉으시면 잘하실 겁니다.
2: 아, 저는 백스님 좀 견제되네요.
3: 제가요?
2: 중간에 그럼 한번

0: 어 그러면 제멘트 백승 씨가 해주세요.
1: 어 좋다 좋다.
2: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2: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이펙스의 반짱 선거. 오. 오~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에 반에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갑니다. 반말 모드 가볼게.
3: 아유 확실히 예, 그 라디오의 네. 경험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2: 아, 네. 예,
3: 형주 씨가 근데 아마 이게 좀 긴 문장이었어가지고 특히 더 시킨 것 같아요.
0: 형주 씨 아니에요.
1: 이건 맞아.
3: 대본이었다. 대본 안에서 가장 긴 멘트였거든요.
0: 아,
3: 네.
0: 네. 아 감사해요. 좀 쉬웠습니다. 네.
3: 어쨌든 한번 반짱 선거 바로 가보도록 할게. 이제부터는 반말 모드야. 네. 어,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되는데 제프부터 한번 가볼까?
4: 나는 이제 눕기짱이라고 생각해.
3: 눕기짱.
1: 눕기짱.
3: 눕기짱.
4: 나는 이제 쉬는 날에는 절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침대 위에서도 움직이지 않아.
0: 눕기짱.
3: 눕기짱. 아, 좋습니다. 자, 다음.
0: 예왕이.
5: 나는 다이어트짱으로.
3: 다이어트짱. 오호. 오,
0: 궁금한데.
5: 전 컴백이 끝나고 약 78kg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68kg.
3: 10kg?
5: 네, 거의 그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 차이가 10kg.
2: 야.
5: 근육도 빼버리고.
3: 오.
1: 빨리 비법 전수 좀 해주세요.
3: 그러니까 비법 전수 좀 해줘. 어떻게 약간 좀
5: 천국의 계단을. 정말
1: 결국 거기로.
3: 천국에 한번 타면 보통 몇 분 정도?
5: 25분. 와. 25분을 타는데 그 전에 이제 꼭 무산소를 꼭 하고.
3: 아. 무산소를 하고.
5: 웨이트를 하고. 천국 계단을 타야 지방 연소가 좀 더 잘 되는.
3: 이야,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 다음 에이든.
6: 나 뭐 할라 했지?
3: 뭐 할라 했지?
6: 죄송합니다.
3: 여기죠.
0: 그러면 한번 동안 백승이부터
3: 사과장.
6: 뒤집어졌다가.
3: 사과를 사과를 굉장히.
6: 저 생각했습니다.
3: 뭐야?
6: 회복장.
3: 회복장.
6: 네, 저는 전날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3: 있지.
6: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회복이 빨리 돼.
1: 진짜.
3: 아니, 말이 좀 길다. 말을 좀 짧게 해도 돼 이번은.
6: 합니다.
3: 합니다.
0: 합니다.
1: 사투리까지.
0: 그렇습니까?
6: 회복이 빨리 돼.
1: 빨리 돼.
3: 전혀 짧아지진 않았지만, 오케이. 회복장. 자 다음 백승이 가볼까?
2: 나는 잠짱.
3: 잠짱.
2: 나는 한번 잠들면은 일어나기까지 쉽지가 않아.
3: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은 먹는 거 vs 자는 거.
2: 아. 요새는 자는 거인 것 같아.
3: 아 요새는 자는 거. 원래는 먹는 거.
2: 원래는 먹는 게 더 좋은데.
3: 그래도 잠기가 어둡다.
2: 완전 어두워.
3: 아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아민이.
7: 나는 루틴짱인 것 같아.
3: 루틴짱.
0: 루틴짱.
3: 어떤
7: 이제 자기 전에 뭔가 루틴이 있잖아.
6: 진짜 많지.
7: 그 루틴을 잘 지키고 좀 많은 것도 나인 것 같아.
3: 오 어떤 루틴이 있어?
7: 이제 샤워를 하고. 저는 항상 팩을
3: 네.
7: 일일 팩을 하고 그럽니다.
6: 자기 팩이면 모르겠는데
3: 안긴데?
2: 자기 팩이면 모르겠는데
3: 자기 팩이면
2: 남의 팩을
7: 아니요 그거는 오래된 전설이고
3: 옛날 얘기고
7: 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제 걸로 이제 다 나눠주고 합니다.
6: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민이 형이 그 루틴보다 그 가는 동선이 너무 웃겨. 머리에 헤어밴드 하고 위시 형 방을 가서 머리를 말리고 거울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마스크팩을 해준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전에 끼는 약간 교정기 같은 거 끼고 목을 풀면서 자.
3: 목을 풀면서 잔다고?
5: 발생해서
3: 내가 제일 그래.
2: 왜 목을 풀면서
7: 목을 풀면서 자진 않아요.
2: 제가 같은 방 룸메로서 정확히 아는데요. 일단 팩을 다 하고 떼야 될 거 아니에요.
3: 팩을 다 하고 떼야지.
2: 떼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것을 굳이 공기청정기 위에 올려놔.
7: 왜냐면은 쓰레기통까지 멀잖아요.
3: 멀지.
7: 다음날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지.
2: 다음날이라고 하지만 한 12개 정도 집 쌓여 있거든요.
6: 내 방에도
7: 이것도 루틴인 거네. 아닙니다.
3: 공기청정기가 가습기까지 되는 약간 그런 효율까지.
7: 공기청정기는 좀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있는 거라서
3: 틀어놓고 틀어놓지도 않고. 오케이 루틴짱. 오케이
7: 루틴짱.
3: 미유 가볼까?
8: 저는 나는
6: 그치
8: 나는 맞짱 할게.
3: 오 맞짱.
1: 주먹은 왜 들어?
8: 맞짱.
3: DJ 자리 그런 줄 알았는데.
8: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활동기니까 약간 한 끼 한 끼가 좀 중요하잖아.
3: 아 시옷 맞짱. 오케이.
8: 그래서 약간 맛 메뉴 선정을 잘해서 맞짱.
3: 아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
8: 아 그건 아닌데.

0: 아니고
1: 약간 좀 은근 숨어 있는 걸 잘 찾아내.
0: 오 멤버들 인정하나?
2: 디저트를 네, 특히
0: 디저트. 오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약간 기억나는 음식.
1: 당장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0: 어떤 거지?
1: 소보로를
0: 소
1: 소보로 빵.
0: 아 소보로.
1: 소보로 빵을 어. 되게 디저트처럼 만들어주는 데가 있더라고. 오, 오. 되게 맛있게 먹었다. 오.
3: 어, 그쵸. 네,
2: 다른 장도
0: 다른 장 여기 고추장이 있거든. 고추장
4: 어디 고추장?
0: 아그 자기 아,
2: 나중에 찾아봐.
5: 와 진짜요?
6: 아 알아?
2: 아, 아 아는 거나. 너무 무서웠어 진짜.
6: 아 그래.
0: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위 씨 가볼게요. 위 씨.
4: 난 그럼 먹장.
0: 먹장.
6: 짱.
0: 아 여기 대체적으로 잘, 다들 어.
4: 잘 먹어서.
0: 잘 오, 먹어서.
6: 어떤 음식 좋아해?
4: 나는 약간 매운 거 불닭볶음면.
6: 어 너도 고추장이구나.
4: 어 매운 거 좋아해?
0: 매운 거 좋아해서 고추장이야. 아, 어, 고추에 알싸하면서 매운맛을 좋아해가지고.
4: 어, 불닭냉면 먹어봤어?
6: 어 아니.
4: 나도 안 먹어봤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0: 근데 약간 그 돈까스 그거 먹어봤어요? 매운맛
4: 돈까스. 지진다 돈까스. 어. 아, 안 먹어봤어.
0: 안 먹어봤어? 아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7: 사실 매운장은 제가.
0: 아, 아 고추장. 고추장.
2: 이거는 망고추장.
7: 내가 캡사이신을 따로 구매해가지고
4: 오이 고추장이야.
0: 어. 캡사이신을 따로 구매한다고?
7: 쿠팡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어. 모든 음식에.
0: 쿠팡에서 구매해가지고. 가지고 네. 어, 모든 음식에 뿌려 먹을 정도로
7: 네. 그렇습니다.
0: 매운맛을 그렇게까지
6: 야.
0: 이게 또 그 고추의 매운맛과 캡사이신의 매운맛은 또 다른데
6: 다르지.
0: 어,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좋아하는 좋아 좋아 좋아. 아니 근데 먹장이라고 했는데 양이 많아서 먹장이야 아니면은
2: 양이 많죠.
0: 양이 많아.
7: 한번 먹으면 좀 많기도
0: 어느 정도까지 먹는지
2: 전성기 1kg? 때 얘기해 줘.
0: 전성기 때.
4: 전성기 때는 라면 여덟 봉지
0: 여덟 봉?
7: 지금도 되지 않아요?
2: 팔봉 곽 선생
4: 안 될 것 같아.
1: 팔봉
4: 팔봉
1: 곽 선생
0: 팔봉 곽 선생
7: 별명도
2: 별명이 있어.
0: 전설이었어. 여덟 봉? 국물 라면 여덟 봉?
2: 어. 거기 스팸도 넣고 아, 막 밥도 말아
4: 밥도 말아 먹고
6: 스탱도 넣고.
4: 사실 난 유전자를 뚫고 키가 큰 타입.
0: 아 많이
4: 많이 먹어서
0: 많이 먹어가지고. 대박이다. 3082가 또 마침 문자 줬는데 잠장 예상했다고. 우리 백승희는 한 번 자면 최대 몇 시간까지?
5: 아 이게 어제의 기록으로.
0: 어제의 기록?
5: 우리가 울산에 다녀왔는데 어. 울산에 오는 동안 한 3시간이 걸렸는데
0: 3시간?
5: 그동안 자고
0: 3시간 일단 자고
5: 숙소에 도착해서
0: 숙소 도착해서
5: 12시간을 자버렸어.
0: 15 15시간.
2: 와 진짜?
6: 와. 그래서 키가 큰가?
5: 그런 것 같아요.
0: 잠을 잘 자서 키가 크고 먹을 거 잘 먹어서 또 키가 크고. 나는 뭐였지? 오케이. 자 B님은 또 아민이 자기 전 숙소 순회 공연 하는구나 라고.
4: 진짜로.
0: 아민이 오늘 좀 안 되는 날인데.
8: 그러게 나 오늘 좀.
0: 조금의 그런 좀 순회 공연에 대한 해명을 할 기회를 좀 줄게.
8: 근데 일단 어 맞는 것 같아.
0: 맞는 것 같아. 인정.
8: 해명하지 않고 어. 인정하고. 아 근데 이제 멤버들도 어 그거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어
2: 맞아.
8: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0: 오케이 오케이.
4: 너의 생각 아닐까?
8: 아니지?
0: 오케이 오케이. 체념까지 체념 단계까지 온 아민이었고요. 자 8262가 또 보내줬는데 위씨 샤오랑빵을 200개 먹었음.
4: 잠깐만
0: 알려드림이라고.
1: 형 초인으로
0: 이 정도면 200개?
2: 뭐한 사람이
4: 과장이 됐는데 이거 같이 먹은 거잖아.
1: 어, 기사 올라오지 않아?
4: 어, 같이 맞아. 먹은 걸로.
0: 아 맞네 같이.
4: 200개를
2: 같이 먹.
0: 아, 와 이거 이 정도 멤버들은 다 굶고 위씨 혼자만 아, 네, 배를 채우는 게 아닌가 고르래. 싶을 정도로. 어, 9069는 우리 예준이는 귀염짱 아닌가라고.
2: 아, 네. 제가 예준인데.
0: 어.
2: 귀엽나요?
4: 오. 와. 방금 목소리 까는 것까지 봤지. 와, 얼마나 남자다 보고 싶었는데. 목소리 깔고
2: 18
0: 제가
2: 이렇게
4: 올린
2: 거
0: 보세요. 나는 이게 9069를 거짓말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2: 아,
0: 그렇지. 그래가지고 좀 입증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4: That's right.
0: 한번 보여주자. 약간 그 본인의 킬링 파트 아까 굉장히 맛있던 부분.
8: 아,
0: 그 부분을 약간 애교 버전으로 와, 보여주면 어떨까?
8: 처음이다 이건.
2: 진짜 너무 좋다.
8: 그럼 한 줄을 딱.
0: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8: 5, 6, 7, 8.
9: 잔에 많이 남은 벤치를 밟은 채.
5: 날이냐?
0: 날이요?
4: 뭐야 너 원래 이것보다 더 귀엽게 할 수 있잖아.
0: 하여튼 좀 더 귀엽게 가능해? 좀 더 귀엽게?
8: 한 번 더 한 번
0: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8: 6, 7, 8
9: 천년만이 넘은 팬시의 밝은
0: 채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근데 이거 이거 한번 우리 만회할 기회를 주자. 오늘 좀 잘 안 되는 날인 것 같으니까.
4: 그치? 잘한다.
0: 아까 그 랩에서 좀 가사 실수도 있었고 하니까 좀 다시 그거를 만회할 기회를 주면서 오늘의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게.
7: 이것까지가 오늘의 망한 포인트죠.
0: 아니야 난 여기서 만회할 수 있다고 봐. 우리 아미
4: 만회하자.
0: 오케이
4: 이걸로 만회하자.
0: 아미 가보자. Let's go.
9: 5, 6, 7
8: 잠시만.
0: 아 오케이.
9: 카메라
8: 카메라 카메라가 딱
0: 어, 카메라가 딱 준비돼. 자 준비됐어?
8: 아래인가?
4: 아래.
0: 렛츠 고.
8: 5, 6, 7, 8
9: 자네 남이
5: 자네 남을 왜 찾는
0: 왜 자꾸
4: 자네 남이 누군데?
0: 자네 남이
4: 누군데?
0: 아 여기 그룹 안에 자네 남이 있어?
5: 자네 남이 누구세요?
0: 아 본인이 자네 남 아니야? 자꾸 마스크팩 자네 남 열두 개 그냥 올려놓고 자네 남 본인이 아끼면서
4: 야 별명 생겼다 자네
0: 남
8: 자네 남 하겠습니다.
0: 네 잔인하네 잔인해 좋습니다.
9: 아 그래 몇 명 빼고 다 인정할게. 짱 먹은 거 축하하고 우리는 이제 반말 모드 끝이야.
4: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다시 공손하게 우리 제니스 분들이 네. 보내주신 질문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님 댓글 한번 우리 제프님께서
10: 네 사가님께서 요즘 친구한테 열심히 이펙스 영업 중인데요. 어떤 노래 추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요?
0: 어떤 게 있을까요?
1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규 2집에 타이틀곡인 유니버스.
1: 유니버스.
7: 대중픽 느낌이다.
9: 대중픽.
0: 그 네. 보이즈라는 그 큰 거 안에는 물론 자네남도 같이 있는 거죠.
4: 자네남 확실히
1: 자네남 씨도 확실히요.
4: 자네남은 타이틀이야.
0: 네, 먹장도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0340님께서는 이펙스 요즘은 숙소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나요, 자네남님?
8: 뭐 일단 숙소 에피소드는 네. 제가 거의 다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0: 네, 어떻게 있을까요?
5: 확실하지.
8: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팩을 위시형 방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0: 네.
8: 그래서 제가 이스터에그를 숨겨놨습니다.
4: 꼭다리를 한 15개가
0: 안 되는 꼭다리가
4: 화장대 밑에 나 그거 최근에 발견했잖아.
8: 이거다
0: 비거다. 자네남 확실하네.
4: 자네남 확실해.
0: 자네를 여기저기 남기네.
8: 네.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이번에 제가 치웠어요. 맞죠?
0: 7주 꼭까지
4: 깜짝 놀랐어.
8: 이제 그러니까 재미삼아 이스터에그를 한번 남겨봤는데
0: 꼭다리는 15개 팩은
8: 여기까지 에피소드였습니다.
0: 좋습니다. 총 27개의 자네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 찾아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 네.
0: 자 아이스님께서는요 멤버들이 최근에 즐기고 있는 취미 생활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 궁금합니다라고. 네 혹시 취미 생활 같은 게 있으실까요?
5: 취미 생활.
0: 취미 생활.
8: 취미 생활.
3: 이제 또 생활. 월드컵 기간이지 않습니까?
0: 월드컵 기간이죠.
3: 아, 온 축구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또 요새 또 핫한 취미죠. 또 네. 다른 취미 또 있으실까요?
3: 약간 축구에 관심이 생겨서.
0: 네.
3: 풋살 하러 가기도
0: 네. 아, 또 직접 하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 텐데 위신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 띠아님이
0: 네.
3: 이제 살면서 제일 짧은 머리를 하게 된 위씨 짤머하고 새로 생긴 별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나요?
0: 오 이번에 제일 짧게 하신 거예요?
8: 맞아요
0: 하신 네. 스타일 중에
3: 오 짧게 했습니다. 원래 항상 길었는데
0: 네네네네.
3: 이번에 엄청 짧게 했는데
0: 네.
3: 또 새로운 별명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0: 오, 좋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3: 밤토리부터 해가지고
0: 밤토리.
3: 근데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0: 네.
3: 자네남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0: 자네남의 네.
3: 새로 네. 확실히 좀
0: 임팩트가
3: 하나,
0: 네.
3: 임팩트가 있는 별명이 하나 왔었으면 좋겠어요.
8: 좋은 별명 하나 가져가면 네. 너무 좋습니다.
0: 제니스 분들이 자네남을 이길 별명을 좀
3: 만들어주세요.
0: 네.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자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벌써 자네남과 친구들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9: 네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우리 위시 씨께서
3: 네.
9: 대표로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3: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미니 7집으로 이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친친해 나오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영광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늦은 시간에 진짜 와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끝곡 이펙스의 Boys in the Band 들으면서 친구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1: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또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적고등학교.
1: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2: 네, 6월 18일 목요일 내일 지적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현미밥, 짬뽕국, 골뱅이 야채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새송이 구이.
1: 네, 이것은 소고기 등심이나 안심을 도톰하게 저며 간장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구운 음식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자, 보기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노비아니? 자, 2번 아니 아니다.
1: 자,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답 보내실 때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잊지 말고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네,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 텐데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On and Off의 Off the Door.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듣고 왔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 온앤오프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인데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온앤오프가 100%도 아니고 무려 120%를 담아낸 앨범이라고 합니다. 방금 들은 타이틀곡 오픈 더 도어는 불안한 현재 속에서 미래의 문을 열기 직전 그 찰나의 감정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0: 네.
1: 오늘의 퀴즈 정답은?
2: 궁금해요? 궁금한 오면 1번! 너비 아니?
0: 아, 잠깐만요. 네. 아니, 들어가는 타이밍 놓쳤다고 그렇게 개그로 무막이에요?
1: 아, 열심히 하죠.
0: 아, 이러시면, 아니, 아니, 아니에요! 네, 내일 뒤적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현미밥, 짬뽕국, 골뱅이 야채 무침, 배추 김치, 너비아니 새송이 구이라고 하는데.
1: 약간 이거 되게 급식의 정석인 느낌이에요. 그쵸?
0: 왜요?
1: 뭔가 그 메뉴 구성이 진짜 급식 같아요.
0: 아.
1: 네, 뭐, 그래가지고 되게 이 구성이나 뭐나 약간 되게 알차다.
0: 아니, 네. 또 06? 카로님께서는 아니 요즘은 급식에 너비아니 같은 고급 요리도 나오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너비아니 새송이 구이는 처음 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먹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너비아니를 저도 급식 때문에 알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아.
1: 네, 그래가지고
0: 저도 방금 검색해서 봤는데 떡갈비 같은 거더라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아, 맨날 학창 시절에 이제 약간 너 비선배님을 알아? 라는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너비아니?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0: 확실히 노잼 짱이네요.
1: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네, 행운대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다채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5584님 축하합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 불쌍한 언니와 먹고 싶어요 라고 달랑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네.
0: 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1: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네. 이 한 줄로 당첨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주제와 딱 맞잖아요.
1: 네,
0: 불쌍한 언니와 먹고 싶어요.
1: 네, 진짜 오늘

0: 꼭 불쌍한 언니와? 저희가 직접 뭘 말 언급해 드리긴 그렇지만
1: 네 불쌍한 언니와 드세요.
0: 네. 네, 언니랑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카페 가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꼭 해주세요.
1: 네.
0: 네,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거가님께서 오늘 저희 학교 급식이 중식 세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내 급식 뭐더라 코너가 생각이 나서 오늘 친친할 때 보내봐야지 하고 찍어봤어요. 사진은 없지만 구슬 아이스크림도 나왔답니다. 저희 학교 급식 너무 맛있어요. 만족해요. 전국의 영양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우와. 이게 급식 메뉴라고요?
0: 짜장면 먹고 싶다.
1: 저는 이 짜장면도 그렇지만 저 만두가
0: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실해 보여요?
1: 진짜
0: 탕수육도 그렇고 저 왜 이렇게 실해 보여요?
1: 저희 핑퐁즈 함디 송디가 사실 만두 러버거든요.
0: 네 만두 러버예요 진짜.
1: 저희가 사실 그 갈비찜 좋아하는 갈비찜 집이 있는데 네. 거기를 잘 안 시키는 이유가
0: 맞아요.
1: 왕만두를 안 팔아요.
0: 안 팔아요.
1: 저희 둘이는 왕만 아 그 그 갈비찜을 먹을 때 만두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0: 맞아요.
1: 야, 근데 뭐 아무튼 전국의 영양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했는데 아, 진짜 정말 감사의 진짜. 인사를.
0: 근데 진짜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의 급식을 다 짜야 되잖아요.
1: 다 짜고 그 몇백 인분 되는 거를 아침부터 네. 와가지고 준비하고 만들고
0: 진짜 네. 대단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소라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국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함디 송디는 추억을 어떻게 남기는 걸 좋아하나요? 저는 항상 브이로그로 남겨두고 있어요라고.
1: 어, 그쵸. 항상 네. 남기는 거면 다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사진이나
0: 맞아요.
1: 영상이나
0: 맞아요.
1: 이렇게 브이로그도 남기면 좋은 것 같은 게 네. 그때 에피소드가 좀 기억나면서
0: 맞아요.
1: 저희 누나도 제가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음흠. 항상 그걸 보면서 웃는데요.
0: 아 진짜요?
1: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냐고.
0: 아 너무 좋다.
1: 네 그래서 추억은 그냥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또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또 사진과 네. 영상만큼 또 선명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유한비님께서는 한 달 내내 야근하다가 오랜만에 칼퇴하게 돼서 러비티 친구들이랑 콩국수 먹으러 왔어요. 사실 독서 모임인 근데 콩국수 한 그릇 싹 비우니까 기분 좋아서 요거트 아이스크림까지 시키는 바람에 책은 잊혀졌어요 라고. 아 이게 진짜 유한비님께서는 콩국수를 드실 때 소금 설탕 어떤 거?
1: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원진 씨도 토론 중독자네요.
0: 아 약간 좋아합니다.
1: 네 이펙스 분들의 네. 만만치 않게
0: 맞아요. 그래서 막 아까 노래 나갈 때 동안
1: 네.
0: 아 부러워요 이러면서
1: 토론할 수 있어가지고
0: 네 그런 거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1: 그쵸, 저희 멤버들은 S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런 토론 시작하면 근데 그걸 왜?
0: 찬물을 끼얹는 멤버가 좀 있어요.
1: 굳이?
0: 네 굳이 나도 알아 당연히 현실성 없는 거 근데 일단 얘기 좀 해보자고 재밌잖아. 네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노래 크래비티의 라이트 더 웨이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최근에 아이를 낳고 몸이 아파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14일의 기적이라고 항암 후 딱 14일째 되는 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더니 결국 대머리가 되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서 조금 울적해져 있었는데 얼마 전 친한 친구가 불쑥 선물을 내밀었다. 포장지를 뜯어보니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뜬 모자였다. 참으려고 이를 앙 다물었는데 이미 눈에선 눈물이 뚝뚝. 그 친구도 이미 앞에서 같이 울고 있었다. 친구가 바쁜 손으로 틈틈이 모자까지 떴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찡했다. 모자를 써보니 조금 소라게 같긴 하지만 항암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꼭 그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 모자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다는 씩씩한 마음이 들어서 모자 부적 덕분인지 며칠 전 병원 중간 검사에서 암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나아질 거라 믿는다. 그러면 멀지 않은 날에 나도 친구에게 완치라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줄 수 있겠지? 아주 멀지 않은 날에.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펩퍼턴스의 긴 여행의 끝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K님이었습니다.
1: 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죠. 친구가 떠준 모자 부적 효과가 좋은가 봐요. 또 네. 그래서 씩씩함이 묻어나는 걸 보니까 100%로 네, 금방 이겨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네. 모자 부적 선물 받았으니까 네. 정말 방금 교환 얘기처럼 네. 이 완치라는 선물을 네. 또 친구에게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얼른 그 소식이 저희 친신방에도 꼭 닿길 저희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또 비모원님께서는 우정이란 이름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라고 보내주셨네요.
0: 아, 그러니까요. 너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진아 누나님께서는요.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날이 하루빨리 반드시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약 없는 항암을 잘 견뎌주고 있는 제 친구에게도 완치라는 기적 같은 선물이 빨리 찾아와주길 함께 기도해요. 모든 암 환우 분들과 가족 친구분들 화이팅입니다.
1: 맞아요. 또 이 암을 얼른 이렇게
0: 그쵸.
1: 하는 날이 저도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0: 그쵸.
1: 정말
0: 너무 저희에게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네. 병이잖아요.
1: 그렇죠.
0: 좋습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K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이렇게 여러분도 어딘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까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아주 우리 또 이펙스 분들께서 네. 굉장히 또 멋있게 채워주고 가셔가지고 너무 또 뜻깊은 하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또 민서영님께서는 그래서 두 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몇째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몇째로 태어나실래요?
0: 이대로 살겠습니다.
1: 저도 사실 네. 이대로요.
0: 너무 또 둘째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요. 또 네. 새로운 포지션을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1: 저는 누나들이 있는 집안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누나들에게 배우는 센스는 어딜 가도 사실 돈 주고도 못 삽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누나한테 배운 센스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내일은 오랜만에 가든 스튜디오에서 야간 자율학습 하는 날입니다.
1: 네, 가든에서 같이 야자할 친구들 내일 만나기로 하고요. 집에서 함께하는 분들도 환영인 거 아시죠?
0: 물론입니다. 그럼 오늘 끝곡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0: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1: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받았네요.
1: 그게 뭔데요?
0: 파반느는 왈츠처럼 춤을 출 때 쓰는 곡을 말하는 클래식 용어인데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곡인데
1: 뭐라고요?
0: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좋네요.

0: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곡이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오늘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넷플릭스 영화죠. 파반느에서 한 장면 들려드렸어요. 고아성 씨가 연기하는 미정이 파반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처럼 들리죠. 잔뜩 좀 기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문상민 배우가 연기하는 경록이 지금 바짝 얼굴을 대고 이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에게 몸을 기대어 거의 닿을 듯 말 듯하게 내 얘기를 경청하고 있으니 말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지금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더듬더듬 자신이 아는 파반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어떤 곡인지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요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네, 원래 파반느라는 것 자체가 춤곡을 말하는 건데 이제 모리스 라벨의 파반느인 거죠. 파반느 춤곡 가운데 모리스 라벨의 이 파반느가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라벨의 파반느라고 이제 붙여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음악 좋죠. 조성진의 연주로 몇 번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백건우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 사실 차이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가 많지 않아서 백건우 선생님의 음반을 먼저 듣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바흐 곡들 백건우 선생님 연주 좋아하거든요. 슈만도 그렇고 라벨도 그렇고 괜히 어디 가서 난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좀 좋던데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다른 연주와의 차이는 설명할 재간도 없으면서 괜히 그러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각자 좋아하는 그런 버전도 함께 올려주세요. 유명한 클래식 곡들이 있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쓰이는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바흐, 슈베르트, 뭐 쇼팽 그 수많은 곡들 가운데 혹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사람의 연주 버전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또 해주시면 버전이 다르니까 우리 또 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본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판단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5년 작품이고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좀 순한 맛의 이지라이더다. 그 말인즉슨 청춘의 이야기이고 로드무비이기도 하고 영화 장르는 코미디에 가깝다는 설명을 보았어요. 저는 영화 못 봤고요. 전에 한번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 판단고 얘기하면서 팬 메스니의 음악을 신청하신 적이 있죠. 그때는 September 15th를 신청하셨는데 오늘은 같은 영화 판단고에서 It's For You 역시 팬 메스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바로 이 판단고라는 것도 정확히는 판단고죠. F니까. 이 판단고라는 것도 춤의 한 종류라고 해요. 스페인죠. 그러니까 춤의 한 종류이고 이제 음악의 한 종류이기도 한 거죠. 판단고 곡, 우리가 뭐 삼바 곡, 뭐 룸바 곡 이런 것처럼 판단고 곡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마치 파반느가 파반느라는

춤이 있고 춤곡이 있는 것처럼 판단고라는 춤과 춤곡이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플라멩코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반드를 생각한 김에 또 하나의 춤 이름을 제목 삼은 영화를 떠올려 봤고요. 원래 제목이 판단고였는데 나중에 다른 제목이 붙으면서 아주 유명해진 모리스 라벨의 또 다른 곡이 있습니다. 뭐게요? 볼레로. 예, 라벨의 볼레로가 원래 제목이 판단고였대요. 그러다가 볼레로로 바뀐 거죠. 볼레로도 춤의 이름, 이거 춤곡의 이름입니다. 파반느, 판단고, 볼레로, 이게 다 원래 있던 춤 그리고 춤곡의 이름이라는 거. 라벨의 볼레로가 원래 라벨의 판단고였다가 나중에 제목을 볼레로로 바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빌드업을 한 이유는 네, 사실은 이 영씨의 사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파반느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하게 된 거예요. 영씨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신청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쓰셨어요. 어릴 때 TV에서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를 보고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편의 프랑스 영화에서 다시 한번 이 볼레로를 인상 깊게 쓰는 걸 목격했습니다. 마리 카스티유 망시옹 사르 감독의 디베르티멘토와 엠마누엘 크루콜 감독의 팡파르입니다. 디베르티멘토, 이건 저 봤어요. 디베르티멘토,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디베르티멘토 때 GV 한 것 같은데요.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진행하시는 신윤주 아나운서와 제가 GV를 했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디베르티멘토였습니다. 재밌어요, 이 영화. 그래서 디베르티멘토 설명해 주셨는데 디베르티멘토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라 자히아 지우아니의 실화를 다루었고요. 팡파르, 이 영화는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팡파르는 유명 마에스트로가 어릴 적 헤어진 형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두 편 모두 볼레로가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디베르티멘토의 강렬한 볼레로도 좋았지만 팡파르의 아카펠라 볼레로도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팡파르의 버전은 영화 음악에서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디베르티멘토는 OTT에 있는데 팡파르는 OTT에 없더군요. 유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천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적이 있네요. 2024년 작품이고 줄거리 보니 궁금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티보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학교 식당에서 일하며 작은 마칭밴드에서 트럼본을 연주하는 동생 지미를 찾아낸다. 음악에 대한 사랑만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운데 지미의 숨겨진 재능을 알아본 티보는 잘못된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씨가 의견을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영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가 동생을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영화 봤는데 형을 찾는 거예요. 형이 좀 어려 보이긴 하는데 형이 맞아요. 아, 그래요? 이 제천 영화제 설명이 틀린 거네요. 어쨌든 형제가 서로를 찾는 이야기라고 해요. 자, 말씀하신 볼레로, 프랑스 영화 팡파르에 쓰인 볼레로 음원을 준비해 봤거든요. 음악 재밌던데요. 요거 틀기 전에 그래서 하나 또 제가 재밌어하는 볼레로를 틀어드리려고요. 최근에 일본 영화 8번 출구 있죠. 그 8번 출구에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가 계속 쓰이는데 사운드 트랙에는 아주 재밌는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철 소리, 그 영화의 배경이 지하철역이니까요. 지하철 소리의 리듬으로 볼레로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8번 출구의 볼레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그리고 프랑스 영화 팡파르의 볼레로, 역시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서로 다른 버전의 두 곡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서로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편의 영화였습니다. 일본 영화 8번 출구 사운드 트랙에서 볼레로, 프랑스 영화 팡파르 사운드 트랙에서 볼레로였습니다. 재밌죠? 네. 아, 제가 처음에 시간을 말씀 안 드렸구나. 볼레로 원래 제대로 연주하면 한 15분 안팎 되잖아요. 연주에 따라 다르지만 볼레로를 두 번 틀면 30분이 가는 거야 라고 혹시 지레 짐작하신 분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사운드 트랙에 있는 곡들이라. 그리고 김주원 씨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작가님 혹시 허수아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아, 저 이거 재밌다는 얘기만 듣고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허수아비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동안 자주 만들어진 소재, 연쇄살인범 쫓는 드라마, 그렇지만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꽤 괜찮은 작품이더라고요. 영화에 출연한 배우 박혜수 씨가 직접 부른 잊혀지는 것 신청합니다. 범인을 만들어냈던 그 시절, 수많은 기범이, 성만이, 그의 가족들을 위한 담담하게 기교 없이 부른 노래라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다루고 있는 바로 그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드라마 허수아비의 배우가 직접 부른 잊혀지는 것 듣겠습니다.

배우가 직접 부른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드라마 허수아비에서 박해수 배우, 박해수 배우 아니고 박해수 배우. 박해수 배우는 조현철 감독의 너와 나에 출연한 배우고요. 박해수 씨께서 부른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화 짱구에서 주인공 정우 씨가 직접 부른 질문이라는 노래 4576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좀 잠깐 틀어도 돼요? 앞에서 배우 정우 씨의 노래를 선곡하고 나니 제가 좋아하는 가수 정우 씨를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제가 사심으로 섭외해서 버텨내고 존재하기 때 직접 출연해서 노래까지 해주신 정우 씨. 더 많은 노래를 좀 영화에 써주면 좋으련만. 애니메이션 그 여름의 주제가 그 여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인천스텔라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영화. 인터스텔라 아닙니다. 인천스텔라입니다. 인천에서 스텔라 타고 여기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코미디 영화에 나에게서 당신에게라는 노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우 씨의 나에게서 당신에게 그리고 버텨내고 존재하기 그 다큐멘터리에서 역시 정우 씨의 철의 삶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가수 정우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인천 스텔라에서 나에게서 당신에게, 그리고 버텨내고 존재하기에 쓰인 철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프로콜 하롬인데요. 이 가사 때문에 골랐어요. 들으셨나요? 판당고, 예. 판당고 춤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예, 앞에서 판당고 영화 얘기한 김에 이 곡이 생각나서 영화 라켓놀보트 사운드 트랙에서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정우 씨 노래 마음에 드셨으면 요 세 곡 한번 들어보고 입덕할지 결정해 보세요. 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곡.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곡. 그리고 뭐가 좋을까? 낡은 괴담. 네, 뭐 하나 더 하면 충동 1분. 요 정도 듣고 입덕할지 결정해 보시죠. 아, 정우 씨 얘기 그만해야겠다. 프로콜 하롬이 삐지겠다. 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what, 1960 who, 196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그레이놀레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죠. 복숭아는 매끄러운 다른 과일들과 달리 표면에 까슬까슬한 털이 있는데요.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천연 우산이자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빗방울을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서 껍질이 찢어지거나 썩는 걸 막아주고요. 곤충들이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낳거나 즙을 빨아먹는 것도 방지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까슬까슬한 털은 맛있는 과즙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복숭아만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까칠한 부분들도 각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은 아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월 18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에일리의 손대지 마였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과일들이 막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서 전 너무나 좋네요. 아, 그나저나 이 본능적인 방어 수단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본능적인 방어 수단은 무엇인가요? 표정? 말투? 행동? 아, 저는 이 행동으로는 정말 어렵고 표정이나 좀 약간 그 어색해하는 웃음으로 좀 무마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어?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는데요? 그럼 아닌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천도복숭아는 유전적인 이유로 털이 없긴 한데요. 그래서 껍질째로 먹기 편하고 식감이 매끈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껍질이 더 민감해서 상처가 나기 쉽다고

0: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단점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거죠. 네, 7807번님께서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처음 문자 보내봐요. 전엔 차로 출근하면서 30분 정도만 듣다가 요즘은 자전거로 출근하면서 끝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에너지 받습니다. 오, 자전거 출근 이제 슬슬 더워지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차로 돌아가실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좀 아쉽기도 하고요. 차로 돌아가셔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합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 신지 작가님과의 이 시간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어 간다는 걸 실감한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체화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 또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3345번님, 병원 근무 때만 듣다가 구미에서 합천으로 새벽같이 감자캐러 가면서 들어요. 평일에 쉬는 사람이라 복잡거림 없어 너무 자유롭네요. 맛있는 감자 많이 캐고 오겠습니다. 오, 하지 감자겠죠? 하지 감자 맞죠?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그거죠. 평일에 좀 더 여유롭게 4시간 즐길 수 있다는 거. 잘 다녀오시고요. 감자 잘 캐고 오셔서 감자전 꼭 해주세요. 3842번님, 부산에서 포천 갑니다. 새벽 3시 반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2시간은 더 가야 하네요. 아이들과 이른 휴가 즐기고 돌아가는 길인데 힘듭니다. 묵묵히

운전해주는 남편 고맙고 사랑해. 오, 멀리 휴가를 다녀오셨네요. 근데 굉장히 일찍 출발하셨네요. 새벽 3시 반이면. 그러면은 올라올 때쯤 출근길과 겹치는 거 아닌가요? 부디 차가 많이 막히질 않았으면 좋겠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물론 힘들지만 보조석에 앉은 사람도 참 힘들거든요. 그냥 안전운전하셔서 조심히 돌아오세요. 8234번님. 진통이 와서 애기 낳으러 가고 있어요. 둘째라도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유유, 순산하고 오겠습니다. 그럼요. 둘째라도 당연히 떨릴 수 있죠. 저는 이 고통과 이 느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떨림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별탈 없이 아기 천사 잘 만나고 오시고요. 미리 축하드려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도윤선님. 저는 취준생인데요.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지네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죠. 영디가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노래는 소란의 괜찮아 듣고 싶습니다. 아, 취준생이시군요. 맞아요. 요즘 취업이 너무 힘들다고 많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도 정말 차근차근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나가면은 나와 맞는 회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회사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 회사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좀 더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차게 도전하시기를 응원할게요. 언젠가 취업 꼭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소란의 괜찮아입니다.

설안의 괜찮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새싹 청취자이신 589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곧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청취자입니다. 해외 출장이 처음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걱정도 되지만 그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캐리어에 짐을 하나씩 챙기다 보니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싶네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번 출장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설레는 제 마음을 닮은 노래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오, 첫 출장이시군요. 저도 올해 도쿄에 다녀온 게 첫 출장이었거든요. 정말 설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그 비슷한 일을 한다는 게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주말도 껴서 다녀오시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디론가 잠깐 짬을 내서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곁다리가 있으면 더 출장이 즐겁지 않을까요? 열심히 행복하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오늘의 단출발에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890번님, 3345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장용자님,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중에 아침과 어울리는 상쾌한 목소리에 반해 회원가입 후 인사 남깁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선물 같은 노래와 사연들이 저의 시간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맨발 걷기 중이시군요. 요즘 같은 날씨에 너무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용자님.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고요. 운동 잘 다녀오세요. 2803번님은요. 매일 달리면

하면서 들었어요. 문자 한번 보내야지 하면서도 계속 못 보내다가 중국 출장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처음 빵그리 인증해봅니다. 숙제를 해서 그런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신청곡도 남겨봐요.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오, 2803번님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시네요. 두 분 만나시면 되겠어요. 빵그리끼리. 네, 잘 다녀오시고요. 아, 숙제처럼 생각하시다니,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기쁘네요. 앞으로도 숙제 종종 좀 남겨주시면은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우린 노래 같이 들을게요. BTS의 슈가가 피처링했습니다. 이소라의 신청곡이에요.

너도 마저 잠드네 밤새 백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연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폭염특보도 발효되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입니다. 이 지역들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도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반갑기도 한데요. 오늘 중부는 막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지역과 시간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니까 강한 빗줄기에도 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1: 진짜요. 해의 기운에 함께 살아나는 영디의 표정.
0: 저는 지금 열매 폈잖아요. 얼굴이 아주 전 요즘 행복해요.
1: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겨울하고 약간 안색이 달라요.
0: 그렇죠. 사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 올해가 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뭐 좋은 거 아닐까요? 나랑 잘 맞는 계절이 있고 유난히 활기가 도는 계절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즘 좀 산책도 많이 하고요. 피크닉도 많이 다니고요. 밖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1: 거의 피크닉 타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더우면 또 힘드니까.
1: 곧 장마철이 오기도 하니까 부지런히 좀 챙겨야겠죠.
0: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초여름 날씨가 선물해준 열매들. 네. 영롱한 열매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챙겨 드셨나요? 벚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1: 저 요즘 블루베리.
0: 블루베리.
1: 블루베리도 많이 나와서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블루베리 한창 제철일 때거든요. 블루베리 사 먹었고 지난주에는 올해 첫 수박을 개시를 했어요.
0: 저도 수박 먹었어요.
1: 근데 뭔가 그 수박을 마트에서 사서 그 자전거 바구니에 싣고 돌아오는데 약간 혼자 막 여름에 막 낭만이 가득 차서
0: 뭔가
1: 영화 속 한 장면 같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그 정취가 있었어요. 여름밤에 그 자전거 바구니와 그 커다란 수박 그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근데 둘이 살면서 수박 한 통 먹기 진짜 힘들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요즘 작은 수박들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1: 근데 또 그 기분이
0: 맛이 좀 덜한 것 같고
1: 또 큰 거를 사고 싶은 그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걸 사서 지금 부지런히 먹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9242번님께서요. 얼마 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닥이 지저분하더라고요. 평소라면 거뭇한 얼룩을 보며 청소를 안 한 건가? 공사를 했나? 하며 지나쳤을 텐데 신지 작가님께서 벚지로 얼룩덜룩해진 거라는 6월의 제철 풍경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생각났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바라보니 봄에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벚꽃나무를 사진에 남겼던 것도 기억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그만큼 예쁘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네요 하셨어요.
0: 좋아요. 벚지 보면서 봄에 폈던 벚꽃도 생각하시고.
1: 맞아요. 그때 제가 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봄에만 반짝 벚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새 계절 동안은 저게 무슨 나무였는지 관심이 약간 없는 채로 지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에 벚나무 있는 자리 다들 아시니까 우리 구이사이님처럼 한번 올려다 보시면 벚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0: 벚나무의 낙엽은 어떻죠? 예, 아름다운가요?
1: 그럼 또 가을에 숙제를 드려야겠는데 벚나무 단풍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가을에 준비해보겠습니다.
0: 네네. 준비해주세요. 제가 또 잊고 있을 수 있어요.
1: 그렇죠.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벚나무 단풍은 어떻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0: 전나무 사계절 지켜보시는 것도 계절을 좀 체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나무를 딱 하나 정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지금 924 2번님은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그 벚나무.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0: 우리 집 앞에 혹은 내가 자주 걷는 산책로에 내가 자주 오가는 정류장 앞에 이렇게 나무를 내 나무로 하나 지정해주시는 것도 좋죠.
1: 네. 너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0: 네,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단오맞이 4대 명절 단오에 대해 알아보기.
1: 단오군요.
0: 단오입니다. 내일이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그 우리나라 4대 명절 하면 다들 약간 벙찌게 되는 게 있거든요.
1: 맞아요.
0: 일단 설이랑 추석은 추석. 알겠는데 네. 라고 한 다음에. 근데 이게 퀴즈로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설날, 추석, 한식. 그리고 단오입니다.
1: 한식 단오요?
0: 네. 그러니까 선조들이 4대 명절로 꼽을 만큼 사실 중요하게 여긴 큰 축제로 여긴 날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곱씹어보면 좋겠죠.
1: 네.
0: 이 처음을 뜻하는 단과 다섯 오여서 초닷새를 의미하는데 이게 음력 날짜를 부를 때 음력 1일이면 초하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5일에 있는 명절이어서 초닷새인데요. 이 동양 철학에서 홀수는 밝고 긍정적인 양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자 있는 것 같은데 홀수가 두 번 겹치는 날은 그렇다면 굉장히 길일이다.
1: 아, 그래요?
0: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월 3일 삼진날, 뭐 7월 7일 칠석 이런 칠성. 식인데 5월 5일은 이제 단오.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로 여겼어요. 근데 이날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 살펴보면 일단 농부들의 노동절. 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 농부들도 노동절이 있었군요.
0: 있어야 되죠. 옛날 노동절인 거죠. 왜냐하면 한창 바쁘게 모내기 끝내고 약간 한숨 돌리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겼는데 단오의 대표 풍속이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 일단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건강관리를 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창포물에 머리 그쵸. 감기.
1: 창포물.
0: 창포물 근데 지금 창포에 대해서 아는 현대인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사실 찾아봤어요.
1: 들어만 봤죠. 그쵸? 책에서만 보고.
0: 근데 한 번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 그래 창포가 뭐야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이렇게 생긴 풀이구나 네. 하면서 눈에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창포 잎이나 이 줄기를 끓여가지고 우러난 물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했는데요. 이게 머릿결도 매끄럽게 해주고 또 두피 건강에도 좋았다고 합니다. 또 이 창포가 좀 독특한 향이 나는데 그게 애군을 쫓아준다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은 액마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창포의 그 효능 때문에 지혜로운 위생관리였기도 하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아무래도 단호하면은 그네뛰기와 씨름. 떠올리실 거예요. 이 그네뛰기는 당시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 푸른 실록 속에서 활력을 좀 발산하는 놀이였고 씨름은 마을의 장사들이 힘을 겨루면서 황소를 상금으로 받아가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축제의 원조 같은
1: 그러네요.
0: 거죠. 약간 그네뛰기 1등, 씨름 1등.
1: 근로자의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여는 거죠. 지역 그쵸. 축제.
0: 이렇게 생각하면 단오가 너무 먼 풍속같이 여겨지지 않고 그런 거였어 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또 그네뛰기 생각하니까 유명한 그림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도 실린 그 그림. 놀이를 나온 여인들이 그네를 타고 또 냇물에 옆에 한쪽 구석에 냇물에서 몸을 씻고
0: 맞아요.
1: 한 모습이 좀 담겨있던 것 같은데요.
0: 아주 학창시절에 안 졸고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1: 유명한 그림이죠.
0: 맞아요. 그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고 국보 135호예요. 유교사회였음에도 신윤복은 그동안 그림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이나 또 인간의 솔직한 욕망을 세련되게 담아냈으니까요. 괜히 이런 거 재밌잖아요. 단오를 맞이해서 단오 풍정을 보러 간다.
1: 좋네.
0: 이런 이유를 만들어서 네. 한번 또 간송미술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쑥과 익모초 뜯기도 있었어요. 단오날 오전에 뜯은 쑥과 익모초가 특히 약효가 좋다고 여겨서 잘 말려두었다가 1년 내내 비상약재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약하면은 단오가 1년 중에 이 양기, 해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이어서 해의 기운으로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몸을 돌보는 날로 삼았으니까 우리도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어릴 때 체험으로 단오날 이렇게 가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청포물에 머리는 사실 못 감잖아요.
1: 그쵸.
0: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1: 네네.
0: 초등학생이었더라도. 그래서 한팔 정도 이렇게 씻는 체험이랑 그네뛰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1: 그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런 풍속을 전해주려는 건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0: 맞아요.
1: 되면 우리가 뭐 단오가 뭐 단오지
0: 그쵸.
1: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좀 그런 기억 되새기시면서 이번에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해보시는
0: 네.
1: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왠지 어딘가에 이것과 관련된 체험들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0: 그쵸.
1: 네.
0: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한곡 듣고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악뮤의 햇빛 Bless You 듣고 올게요.

0: 악뮤의 Happy Bless You 듣고 오셨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단호풍속 현대적으로 실천해 보기.
0: 오, 현대적으로요?
1: 네, 단호 얘기를 제가 한바닥이나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21세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단호풍속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요. 일단 창포물 머리 감기의 효과.

0: 효과는 이 머리의 두피 건강을 위한 거였잖아요. 전 두피 스케일링 샴푸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올해부터 두피 스케일링 샴푸에 입문을 했는데 너무 시원한
1: 진짜요?
0: 거예요.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그냥 약간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가 있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면 된다는데, 이렇게 좀 알갱이로 두피 스케일링을 스스로 하는 거죠. 우리 얼굴에는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처럼 하고 이제 좀 방치를 하면은 머리 되게 시원해져요.
1: 아, 약간 쿨링
0: 네,
1: 효과가
0: 쿨링 효과가
1: 있군요.
0: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올해 두피 스케일링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이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창포물 머리 감기에 이 현대적인 실천은 그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봤고요.
1: 네.
0: 그리고 단호에는 단호 부채, 단호선을 선물하는 게또 조상들의 풍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 하선동력이라고 해서
1: 맞아요.
0: 여름에는 단호 무렵에는 이 부채가 선물이고, 또 동지 선물은 달력이다라는 건데, 조선시대 임금은 단호에 이제 다가올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의미로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고, 이 풍습이 민간으로 퍼져서 서로 부채를 선물하면서 정을 나누게 됐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부채는 잘안 쓰시니까
1: 그쵸.
0: 단호 맞이해서 좀 쿨링 아이템 같은 것들, 뭐 손풍기, 쿨패치 이런
1: 좋죠,
0: 것들
1: 좋죠.
0: 선물하시면은 그게 현대판 단호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1: 네.
0: 아무래도 우리는 먹는 것에 관심 있잖아요.
1: 제일 중요하죠.
0: 네, 그래서 단호 절식에 뭐가 있었나 찾아보면요, 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서 어쨌든 다가올 무더위에 대비해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리치떡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호의 옛 이름이 수릿날인데, 이 산에서 나는 수리치라는 나무를 뜯어서 맵쌀가루와 섞어서 떡을 만들 때 수레바퀴 모양의 그 문양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 이 모양이 찍힌 쑥떡같이 생긴 떡본 적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수레바퀴 문양이 애군을 물리치고 만사가 둥글게 잘 굴러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이 단오 무렵에 동네 떡집이나 전통 떡집에서 이 한정적으로 수리치떡 판매도 한다고 하니까요.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팥 앙금이 들어간 쑥떡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0: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
0: 생각해
1: 그래요?
0: 보니까.
1: 오.
0: 아, 왜 우리 할머니 수리치떡 안 만들어 주셨지?
1: 당연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0: 혹시 먹어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쑥떡이겠거니 쓸
1: 그쵸.
0: 수도 있으니까.
1: 그 쑥이랑 향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0: 그래서 올해는 저도 수리치떡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1: 네,
0: 그리고
1: 아시는 분들
0: 어머니께
1: 알려주세요.
0: 전화를 드려봐야겠어요.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먹지 않았는지.
1: 네.
0: 그래서 수리치떡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했던 절식이 앵두화채예요. 우리 초여름 열매 얘기했잖아요.
1: 네.
0: 이 무렵에 앵두가 제철인데, 앵두를 꿀물이나 오미자 국물에 띄워서
1: 와.
0: 시원하게 마셨다고 해요. 사실 생각만 해도 그 모양이 이미 예뻤을 것 같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그렇죠? 앵두의 그 영롱하고.
1: 알록달록 조그맣게 귀여워가지고.
0: 맞아요.
1: 좋죠.
0: 괜히 입맛을 돋궈주는 그런 모양이었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 땀을 흘려서 잃기 쉬운 수분과 또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제철 음료로 조상들은 삼았던 거죠. 이두 가지 절식 모두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식재료, 산에서 나는 수리치, 그리고 이때 가장 맛있게 익는 앵두로 이 면역력 기르고 건강을 좀 북돋우려고 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현대판으로 실천해 보면은 역시나 마트에서 또 시장에서 제철 열매를 열심히 드시면 그게 또 실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단호의 의미로 오늘 되새겨 봤는데, 어쨌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도 돌보고 또 이웃과 정을 나누던 선조들의 지혜와 활력이 가득 찬 명절이기도 하니까요. 현대판 단호 풍속 실천하면서 주말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단호 이렇게 얘기 쭉 나눠봤는데 요즘 선풍기 너무 잘 나오죠?
0: 맞아요. 그 진짜 정말 조그만데 어떻게 신통방통하게.
1: 그쵸.
0: 맞아요.
1: 흥력이.
0: 그 귀여운 것도 많으니까, 아까
1: 그쵸.
0: 우리 단호선
1: 네.
0: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약속 있거나 또 다음 주에 동료들한테 이 조그만 선풍기 귀여운 걸로 선물해 보시면은 서로 또 기분 좋지 않을까요?
1: 너무 기분 좋겠죠. 네, 이렇게.
0: 들으셨나요, 피디님? 네. 그렇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훈이 피처링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오정은님. 오늘은 저희 아빠 생신입니다. 아빠 성함은 오준자 영자이시고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영디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해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고 저희 3남매들 걱정해주고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아빠가 주신 마음 100배로 돌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둘째 딸 정은 드림. 신청곡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오, 우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굉장히 이렇게 트렌디하시네요. 오, 좋습니다. 아버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와, 이 따님의 이런 다정한 문자를 보니까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다 같이 따뜻한 저녁 식사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희가 오정은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이입니다. 요즘 집안일 하는 가정용 로봇부터 의료용 휴머노이드까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중 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로봇이 깊은 바닷속에 고래의 소리를 담아 오면요, AI가 고래의 소통 방식을 분석을 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해독하는 연구를 한다고 해요. 언젠가는 안녕 이라고 말을 걸면 고래가 테이 왔어? 하고 받아주는 그런 날도 진짜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고래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먼 훗날 대화까지 가능해지려면요, 수중 로봇이 고래 곁에 오래 머무르면서 엄청난 양의 소리를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데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경청이 대화의 시작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로봇에게 한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귀 쫑긋 세워보고요. 일단 들어주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0: 세정 웨일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6월 18일 목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쉽지 않죠? 예, 컨디션 챙기기 쉽지 않은 목요일. 그래도 저희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혜민 님이 가정용 로봇도 탐나는데 로봇 덕에 고래랑 대화가 가능해진다니 저도 이 로봇 살래요. 아, 형 팔지 않아요. 혜민 님, 이 로봇은 파는 로봇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는 로봇입니다. 예. 실제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혜민님! 오, 혜민님,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 편견이었습니다. 정대성님이, 저는 5년째 라디오에 귀 쫑긋하고 있네요. 아, 그렇지. 라디오. 아, 근데 듣는 연습은 정말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도 내가 이야기 듣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듣는 거와 다르게 정말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놓치면은 아, 소통이나 뭐 이렇게 팀워크에 큰 문제가 가는 게 많은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너무 어렵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20살에 처음 올라와서 작곡가님, 작사가님들이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좋은 얘기죠. 못 듣겠는 거야. 그건 체력이 안 돼서. 듣는 지구력이 제가 안 돼서, 집중력이 안 돼서 분명히 초반에는 좋게 들었는데 뒤에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좀 잊어먹을 정도로 멍해지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이제 견디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었지만 그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 좋네요. 예, 라디오에 귀 쫑긋해 주시면서 한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라도 건져갈 수 있는 훈련을 좀 해보자고요. 배홍희 님이 굿모닝 테디, 여기는 비가 내리네요. 오늘도 잘 시작해 보아요. 어디예요? 거기 어딘데요? 전국에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소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리는 곳도 있군요. 어제도 어둡지 않았는데 비가 또 내리는 지역이 있었어요. 저도 지나가다 빗방울 맞았는데 오늘 어쩐지 이따가 또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시간 귀 쫑긋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목요일 4부 굿모닝 베이스볼!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깔고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농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0: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시.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테디 몽모니.
5: 몽모니.
6: 네, 이번 주 계속 덥다 덥다 했더니 오늘은 경북 내륙에 올해 첫 폭염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아직 6월이지만 온열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최근 기온 이틀 연속 33도 안팎까지 치솟을 때 폭염주의보 발효되는데요. 오늘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에 올해 처음으로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최근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 많으니까 낮 시간 무리한 바깥 활동은 피하시고요. 차라리 이럴 때 소나기가 반갑기도 하죠. 오늘 아침까지 충청, 경북, 전북에 또 다시 낮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은 들어있고요. 또 제주와 경남, 전남을 시작으로 비도 시작돼서 모레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범범범범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입니다.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으실 거예요. 딱 들으시고 이거 어떤 작품이다,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부터 뽑아봐야죠.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 맞히기가 아니라 나오는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 자, 미영 PD 준비됐죠? 들려주세요!
1: 화장하면 호박에 출국기 되게.
2: 네가 호박에 출은 안 해.
1: 이씨.
2: 좀 감어. 그러게, 네가 왜 너를 호박이래. 수박보다 이쁜데.
3: 나 너 아방이랑 대판 한번 붙을게.
4: 날 잡아.
3: 뭐?
4: 날 잡으라고 대판 한번 붙자며. 참고로 나는 목요일은 안 돼.
5: 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날 따라온 거니?
2: 받아보자서.
6: 오빠.
5: 오빠 오빠 하지 마. 너 나랑 부모가 같아.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내가 왜 네 오빠야?
2: 설마 선정 나 좋아해?
6: 다칠 건데.
7: 날 다치게 안 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왜 다치게 할 작정이에요?
0: 아니 왜 선정만 서울말 쓰는데. 선정 왜 멋진데? 아,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입니다. 자, 1등 정답자 신의 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오성호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우, 진짜 빨리 보내주셨어.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신의 영역, 예, 오성호님이 받아갔지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더 뽑을 거예요. 천천히 제목 보내주시면 되는데 노래 한 곡 띄워드릴 동안 계속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께는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1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이고요. 제주가 배경이 됐죠. 저는 한화 한화, 아, 너무 이게 또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예, 좀 쉬면서 봤습니다. 예, 나중에 저는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좀 쉬면서 볼 정도로, 예, 모든 인물이 다 이해가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이병헌 배우는

여기서 전 다시 한번 더 반했고요. 너무 잘하시고. 자, 정답 여러분들 받는 동안 노래 들으실 곡은 해피송, 예, 멜로망스의 노래입니다. 이 드라마의 OST이기도 해요. 듣고 올게요.

0: 이 드라마의 OST 멜로망스 해피송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2022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였어요. 우리들의 블루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 너 아방이랑 대판 한번 붙을게.
2: 날 잡아.
1: 뭐?
2: 날 잡으라고 대판 한번 붙자며. 참고로 나는 목요일은 안 돼.
3: 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날 따라온 거니?
4: 받아보재서 오빠.
3: 오빠 하지 마. 너 나랑 부모가 같아?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내가 왜 네 오빠야?
4: 설마 선정 나 좋아해? 다칠 건데.
5: 날 다치게 안 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왜 다치게 할 작정이에요?
0: 그러고 보니까 김우빈 씨랑 예 신민아 씨가 같이 나오는데 두 분은 커플로 안 나와요. 각자 다른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 멋진 것 같아요. 8316번님이 우리들의 블루스 제 인생 드라마예요. 이병헌님과 김혜자님의 마지막 연기 특히 잊을 수 없습니다. 허허 얘기하지 마요. 눈물 나니까. 와 눈물 난다 또. 김세령님이 예비 부부가 나온 드라마였죠. 신민아랑 선장님 김우빈 씨요. 정답 우리들의 블루스. 아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신민아 씨가 출연한 영화 시사회에 김우빈 씨가 또 참석을 했잖아요. 저 그거 보고 나도 머리 짧게 자를까 이렇게 왔잖아요. 아 뽐뿌 왔잖아. 잘라야 되나? 하, 너무 멋지더라고. 예, 아 드라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 눈물 나네. 저 F예요 여러분. T 아니고. 저 드라마 보고 꺼이꺼이 운다고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여러분들이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922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헤드트릭 한 거 봄?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3골이나 넣었어요. 우리 메시 형 이제 나이가 있어서 실력이 죽나 했는데 아직도 현역 중에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터득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좀 다른 단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와 헤드트릭 알고 계시죠? 축구에서 헤드트릭은 이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 이상 넣었을 때 와입니다. 메시가 어제 헤드트릭 기록해가지고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 선수와 함께 월드컵 최다 득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아르헨티나 지난번에 이어서 우승하는 거 아닌가. 와, 이 기세가 한번 타지면 예, 무섭거든요. 궁금해집니다. 월드컵 기대 안 했는데 재밌어. 929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9182번님 사연도 소개합니다. 참외가 일본에서 인기인 거 봄. 우리나라의 노란 참외는 사실 일본 품종을 개량한 건데요. 최근에 이 노란 참외가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리며 일본으로 역수출되고 있다고 해요. 역시 맛있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봐요. 코리안 멜론 짱! 하셨습니다. 야 이게 거꾸로 돼야 돼. 멜론 드셔보셨죠 여러분? 참외가 한 10배는 달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멜론 크기만 컸지 뭐. 노란 참외 진짜 맛있죠. 아, 딱 제철인데 예 여름 동안 마음껏 즐겨보자고요. 세계적인 지금 과일 됐습니다. 구하나 파리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목소리에 기타 소리가 있어요. 벤슨 분의 슈가 스윗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박미주님이 정선 산골마을의 경사란 거 봄.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 1리에 1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 주인공 아기는 심윤아 양인데요. 이곳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기관들도 현수막을 걸고 새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해요. 윤아야, 모든 이들의 바람대로 건강하게 씩씩하게 쑥쑥 자라거라. 경사다 경사. 모든 어르신들이 진짜 멋진 기운이 예, 싹 돌 것 같습니다. 윤아야 태어난 거 너무 축하해. 박미주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3799번님 하이닉스가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 전면 철폐한다는 소식 봄. 지원자들의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20년 전에 제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회사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흐흐흐. 많은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지원해보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야, 근데 이건 이건 뽑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수록 뭐 가늠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터뷰에서는 모두가 최고의 모습을 보이니까. 야, 어쨌든 기대됩니다. 좋네요. 3799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천민지님 컵라면이나 커피컵 밑에 새겨진 응원 문구 봄. 한 고등학생 소비자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컵라면 바닥을 보면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있는데 작은 위로가 돼서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내일은 더 빛날 거야. 오뚜기처럼 일어나 등등. 컵라면도 먹고 힘도 얻고 좋은 일이네요. 하하. 이렇게 작은 이벤트 하나가 어느 날 일상에서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따뜻한 다정한 작은 이벤트들은 많았으면 좋겠다. 천민지님 부침님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사실 그 다정함이라는 게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막 버티고 이겨내기 예 급급한 사회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의 성장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 보면 미울 수도 있고 이런 사회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다정함 너무 필요하잖아요. 너무 필요해. 내가 남들에게 하는 것부터 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가 실행하면 더 따뜻하게 예,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 T 그만하고 F DJ로 거듭날게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써봤슈?
3: 뭐요?
2: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3: 확실한 거요?
2: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에 지켜인 하늘 아래.
3: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2: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테디. 진짜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는.
1: 맞아요.
8: 맞아요. 근데 테디는 티 같다는 얘기는 있어요.
1: F 할 거예요.
8: 네, 하지만 테디의 T의 그 다정함도 좋아요.
1: 정말요?
8: 네.
1: 감사합니다. 네.
8: 아, 오늘 도로의 정체가 많이 심하진 않은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군포 부근 2, 3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반월터널에서 동군포까지 5km 구간이 정체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42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잠실 일대 밀리고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지체인데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일대가 밀려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광진구 한남동 일대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홍지문 터널 일대, 성산 쪽은 정릉램프 일대만 짧게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영 리포터. 우리 오프닝에서 네. 로봇 이야기 했거든요.
1: 네네.
0: 이제 고래랑 대화도 할 수 있을 시간이 올 것 같다. AI 로봇이 하나 있어.
1: 네.
0: 그럼 어떤 기능을 넣은 AI 로봇 가지고 싶어요?
1: 저는 진짜 요즘 너무 바라는 게 이 뜨거운 놀이터를 대신 쫓아다녀줄 수 있는 AI 로봇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0: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1: 네.
0: 야.
1: 위험한 거 다 받아주고
0: 와.
1: 친구들이랑 싸우면 가서 중재해주고 어허. 배고프다고 하면 물 꺼내주고.
0: 야. 피지컬 AI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아이를 케어하는 로봇은 진짜 어렵겠다.
1: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0: 이 병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예외성이 너무 많고 의외성도 많고. 어쨌든 네, 점점 우리가 로봇을 꿈꾸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까
1: 네.
0: 진짜 미래 온 것 같아요.
1: 진짜 미래 온 것 같죠.
0: 예.
1: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 이렇게 새로운 게 올수록 아날로그 이 라디오가 진짜

0: 엄청 귀중해져요.
1: 맞아요.
0: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듣고 BGM 좀 깔면서 가요.
1: 생방의 묘미.
0: 민영 PD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고 저희도 몰랐어. 뭔가 적막한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1: 뭔가 이상한데.
0: 네, 지금 틀어주세요. 네. 네. 그래, 여기 있어요.
1: 응땅, 맞아요. 응땅.
0: 자, 일단은 일본 뇌염 경보 발령이 됐는데 모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1: 네,
0: 근데
1: 맞습니다.
0: 일본 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까지 검출이 됐군요.
1: 네,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는 질환인데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 정도로 끝나지만 만에 하나 뇌염으로 진행이 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모기한테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1: 맞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4월부터 10월 까지는 해제 무렵부터 해 뜨기 전까지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고요. 외출할 때는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아하.
1: 또 가정에서는 방충망을 점검하고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행히 이 일본 뇌염은 효과적인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자인 201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 예, 모기가 진짜 이거 너무 무서워요.
1: 무서워요.
0: 네, 무서워.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한 여름 우리 보내보자고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0: 기후동행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없어져요, 근데.
1: 네, 대신에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K-패스를 통합한 새 상품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오는 7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0: 아이, 놀래라.
1: 기존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한지 K-패스가 유리한지 직접 비교를 해야 했는데요.
0: 예?
1: 서울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친 통합형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해요.
0: 예, 그럼 이제는 어떤 카드가 더 이득인지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없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는 이용자의 월 교통비에 따라서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월 교통비가 6만 2천 원 미만이면 K-패스 방식으로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받게 되고요. 청년, 청소년,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최대 5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교통비가 6만 2천 원을 넘으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처럼 추가 부담 없이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교통비를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알아서 더 유리한 혜택을 적용해 준다는 거군요.
1: 네, 다만 현재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 새 카드를 발급받은 뒤에 K-패스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팀원이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는 7월 1일부터 발급과 이용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 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반면 이미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0: 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분들은 이제 새 카드 발급하면은 더 좋은 혜택 누리실 수 있을 거니까 등록 절차 꼭 확인하세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사람도 힘든 폭염, 반려동물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더위 많이 타잖아요.
1: 네, 실제로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높은 기온과 습도로 힘들어할 때는 충분한 식수와 그늘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차량 안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산책시킨다고 그 뜨거워진 거리에
1: 맞아요.
0: 본인은 신발 신고 강아지는 그냥 다녀서 너무 어우 어떻게 이래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반려동물은 이게 덥다고 뜨겁다고 말을 못하니까 보호자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1: 네, 또 여름철에는 모기와 진드기 활동도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 사상충과 진드기 매개 질병 예방에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심장 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와 상담을 한 뒤 용법에 맞게 투여하는 것이 좋고요.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진드기 매개 질병을 예방하려면 외출 전에 진드기 기피제 요거 꼭 사용해 주시고요.
0: 예.
1: 외출 후에는 털과 피부에 혹시 진드기가 붙어 있진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무더운 여름 내 건강은 물론이고 반려동물 건강까지 꼼꼼하게 챙기자고요.

0: 네, 이수키 님이요. 저희 반려묘 꿍이 더워하는 것 같아서 추루 얼려서 준답니다.
1: 어허허, 좋겠다, 꿍이는.
0: 특식이네요.
1: 예. 5033 님이 우리 네 식구 중에 저만 무는 모기 힝. 일본 내염이라니 더 무섭네요. 모기야, 올해는 나 좀 그만 좋아해 주라. 꼭 많이 물린 사람들이 있어.
0: 저예요, 저.
1: 아, 그러니까.
0: 네. 정선영 님도 방충망을 치고 창문을 열었는데 벌레가 들어온다. 혹시 방충망이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으면 틈이 생겨서 벌레가 들어온대요.
1: 아, 그런 거야. 미신 아닌 거죠?
0: 아니, 이거 진짜예요.
1: 진짜요?
0: 네, 네, 네. 방향 꼭 확인하셔야 돼요.
1: 김미숙 님이 모기 시려 시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모기를 퇴치할 방법을 네,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보자고요. 깨알 뉴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윈디시티의 와다다 친구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0: 네,
1: 지금 윈디시티의 와다다 친구 듣고 계신데요. 김지은님이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 아직 확정 아니래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을 되려다가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까지 다시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소식 들려드릴게요. 안 돼도 저희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반발한 퀴즈 바로 갑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결과에 상관없이 즐길 줄 아는 긍정적인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콜라 세트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저희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이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발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옥수에서 부천까지 매일 함께 출근하는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을 몰래 제보하러 왔습니다. 제 남편은 자칭 아내의 타칭 강릉 토박이 뇌생남입니다. 사자성어, 역사, 언어 유희 같은 언어 모든 분야에 유독 강해서 대화하다 보면 가끔 인간 백과사전 같을 때가 있어요. 오, 저도 퀴즈 너무 참고하고 싶은데 문제만 나오면 금붕어가 돼서 현실적으로는 남편이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과연 강릉 뇌생남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진짜로 아내분의 신청이었는데 남편분이 도전합니다. 자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밤넘고 치킨도 먹자 빠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옥수동 살고 있는 42살 최호준이라고 합니다.
0: 네 호준님 반갑습니다.
1: 네.
0: 아내분이 대신 신청했는데 지금 어때요?
1: 아, 네. 이 라디오 통화 연결은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되고요.
0: 예.
1: 2년 전에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예. 사귈 때 그때도 이제 당신 여자친구일 때 테디가 저희 사연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0: 진짜요?
1: 네네.
0: 24년
1: 8월 24일이었는데 저희가 친구로 알고 지낸 지 8년 정도 됐는데 8년 만에 이제 연인 사이로 바뀌어서
0: 기억나.
1: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과소비하는데 그래도 내 친구야. 또 이 친구는 좀 이상한데 내 친구야. 이렇게 해서 친구 사이에도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0: 기억나요.
1: 네.
0: 저희 라디오 사연에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사연 몇 개 없어가지고.
1: 네.
0: 아, 그분들이시구나.
1: 네.
0: 결혼 6개월 차군요.
1: 예,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0: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 너무
1: 감사합니다.
0: 좋다. 두 분 어떻게 결혼하니까 더 나아요? 아니면 좀 아직은 좀 조정 중이에요?
1: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이제 그 동거를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 또 마음가짐도 더 좀 책임감도 깊어지고 그치. 해서
0: 더 좋죠 뭐.
1: 서로 네, 행복한 신혼 보내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네. 아, 호주님. 아내분 지금 옆에 있을까요?
1: 아, 예, 같이 듣고 있어요.
0: 아, 그럼 화이팅 한번 들어야죠. 화이팅은 해줘야지.
2: 화이팅!
0: 지금 강릉 뇌생남 이제 인증해야 되는데
1: 네.
0: 본인은 어때요? 내가 좀 섹시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 예, 그 평소에 좀 반반한 퀴즈 들으면서 퇴근을 하는데
0: 예.
1: 출근을 하는데
0: 예.
1: 평균적으로 반 이상은 맞추는 것 같긴 한데
0: 좋아.
1: 제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내가 섹시한 거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전국에
1: 네.
0: 한번 보여줍시다. 자,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호주님도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정답만 할 기회는 한번 뿌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90 나누기 15는?
1: 6.
0: 정답. 온화하고 화목한 기운이 넘쳐 흐른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화기?
1: 에.
0: 정답. 두물머리 핫도그, 바이크 카페, 해장국 이 유명한 경기도의 구는?

0: 무슨 해장국이죠?
1: 양평군.
0: 그렇지 그렇지. 정답. 그대는 너무 달라요. 내가 본 어느 눈빛보다 날 기대하게 해. 노래가 좀 미안합니다. 논스톱 OST예요. 이 노래를 부른 배우는?
1: 한예슬.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아홉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하나. 둘.
1: 부러워한다.
0: 오, 정답. 통장 잔고가 없어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대출 통장은?
1: 마이너스 통장.
0: 정답.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이 대사가 나온 장난감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영화 제목은? 하나.
1: 토이스토리.
0: 정답. 엄지손가락을 영어로 하면?
1: 썸.
0: 정답. 후백제를 건국한 왕은? 하나.
1: 전환.
0: 오하, 정답. 자, 마지막. 트레몰로 주세요. 트레몰로. 2016 북중미 월드컵에 첫 출전을 해서 우승 후보 1위인 스페인과 무승부를 기록한 나라가 있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위치한 대륙은? 하나. 둘.
1: 아프리카.
0: 정답! 만점 나왔습니다! 강릉 내 생남. 와, 호준님 만점 나왔어요.
1: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와, 아니 어려운 문제 중간중간 있었는데 다 맞췄어. 견원 어떻게 맞힌 거야?
1: 야, 아, 역사를 좋아합니다.
0: 아, 나이스 나이스. 진짜 내 생각 맞네. 와, 저희 기본 선물에다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드립니다. 야, 만점 대박. 오랜만에 나왔어. 만점 오랜만에 나왔어. 와, 5954번님이 와우 강릉인 만점 하시면서 만세하셨고, 9009번님이 저도 서울 사는 강릉 남자인데. 강릉 내생남 화이팅! 아, 강릉 단오제도 많이 홍보해주세요! 라고. 단오제 또 유명하죠?
1: 이번 주말에 단오제인데, 또 이번 주말에 제 생일이라서 안 그래도 와이프하고 강릉 놀러 갔거든요.
0: 정말? 거기 가서 백화점 상품 어떻게 좀 쓰세요? 아, 네. 너무
1: 강릉에는
0: 축하드립니다.
1: 백화점이 없습니다.
0: 아, 죄송해요. 두 분 포함해서 10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야, 만점자 호주님! 섹시하다. 섹시해. 아, 오늘 기분 좋게 하루 보내주실 것 같은데. 자,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네. 제가 평소에 좀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려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가끔 좀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사연도 신청해주고 해서 자리 마련해준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0: 지금 눈빛 바라보세요. 서로 눈 마주 봅니다. 마주 봅니다. 사랑해 하시면 됩니다.
1: 사랑해.
0: 아, 좋다. 좋아. 호주님.
1: 네.
0: 아,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만점도 너무 축하드리고.
1: 네.
0: 멋진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 아, 예. 테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해요. 아침마다 같이 해요.
1: 네.
0: 자, 보내드립니다. 안녕.
1: 안녕.
0: 아, 만점자 나왔어. 기분 좋다.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0: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엄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용광로 속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 영화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I will be back 이라고 말했다고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그 대사는 다른 장면에서 나왔어요. 인공지능의 반란을 소재로 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SF 액션 영화 이 영화 레전드죠. 제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터미네이터, 2번 코디네이터. 예, 둘 다 근데 엄지를 하지 만족했을 때. 한 분은 떠날 때고 한 분은 이제 만족할 때 좋다. 정답 아시죠? 근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챙겨드릴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2PM의 I'll be back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

0: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위,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짜근짜근짜근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용광로 속으로 승현님이 1번 터미네이터용 2PM I will be back 안무에도 엄지를 세워 올리는 안무가 있었죠? 하시면서 오,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하나 공구번님이 1번 터미네이터. 저는 철강 공단에서 쇳물 녹이는 작업을 하는데요. 처음 터미네이터 봤을 때 직업병인지 와 진짜 뜨겁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온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거기 터미네이터가 이제 완전히 예, 액체로 변하는 순간이니까. 아,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MBC의 박보검 씨한테는 사과해야 될 바보검, 아니면 바보거,
2: 바보고.
1: 예,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예. 네.
1: 다행히도 네, 박보검 씨의 열혈 팬들이
2: 네,
1: 예, 가만히 있었습니다.
2: 아, 다행입니다. 예, 예, 못 들으셨나 봐요.
1: 사과하세요. 근데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거예요.
2: 미안합니다. 예, 유감 표현하겠습니다. 예.
1: 어떤 수식어 좀 갖고 싶어요, 이준 네, 아나운서는?
2: 저는
1: MBC의 뭐 아들?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개 직원.
1: 일개 직원. 그냥 MBC 직원.
2: 일개 노비.
1: 일개 노비.
2: 일개 노비로.
1: 알겠습니다.
2: 예, 네, 일개 노비로 해주세요.
1: 이휘준.
2: 테디도 얘기해달래요. 테디도.
1: 뭐요?
2: MBC의 뭐?
1: MBC의 뭐?
2: 네.

0: MBC에?
1: MBC에 뭐?
0: MBC가 날 안 챙기는 느낌. 아, 이게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들어갈 텐데.
2: 왜?
0: 안 챙기는 느낌이 드는데.
1: 아니에요. 아니야.
0: 예. 우리 MBC. 잘 계약하고 지내요.
1: 그럼 잘하고 있잖아요.
0: 좀 못하면은 네. 장수 DJ.
1: 장수 DJ.
0: 아. 장수 DJ가 진짜 되고 싶어.
1: 그 그거 주지 않아요? 그 마우스.
0: 그렇죠.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거 다 있는데.
1: 그 있잖아요. 그거.
0: 아, DJ는 너무 오래오래 네. 하고 싶은데. 네. 아침은 여러분 아침에 꼭 저를 봐야 되겠어요.
1: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0: 저는 MBC 라디오에 있을 거예요. 근데 네,
1: 네. 이해합니다.
0: 시간대는 좀 네.
1: 원래 저녁 DJ이셨잖아요. 예전에는 꿈꾸라 할 때는.
0: 저 저녁에 가면 나 진짜 날아다녀 진짜로. 아침에 나 지금 보여줄 게 없어요, 여러분.
1: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0: 언어유희.
1: 네네.
0: 시작해볼까요?
1: 네. 자, 목요일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볼게요.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0: 네. 복습 갑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더 테이는 요즘 기분이 정말 좋은데 그 이유는 1번 라디오만 틀면 자신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이다. 2번 라디오만 틀으면 자신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이다.
2: 예시 너무 기분 좋다. 진짜 이러면 너무 기분 좋고
1: 열 곡이 다 테디 노래인가?
2: 그러면 이제 난 거기 네. 아들로 들어가는 거지.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어느 방송사인지 모르겠지만
1: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구나.
2: 열 곡을 다 튼다? 네. 그럼 그 PD는 진짜 날 사랑하는 거야.
1: 진짜. 네. 네.
2: 정장 입고 트는 거야.
1: 듣고 있죠? 예. 자, 틀면 틀으면 여러분.
0: 틀면과 틀으면 중에 옳은 네. 표현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맞히신 네. 분들은 저희가 특급 칭찬 드려요.
1: 특급 칭찬이야.
0: 볼 꽂고 있어요, 저희 지금.
1: 특급 칭찬이야? 여러분들이
0: 특급 칭찬 받을 만한 분들밖에 없어요.
1: 아,
0: 미니로
1: 네.
0: 한 분 빼고
1: 한 분 누구지?
0: 한 분도 일부러 틀린 것 같아.
1: 아, 이름 얘기해달라고. 네, 혹시.
0: 일부러 틀린 것 같은데 네. 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네. 다 정답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은 1번 틀면입니다. 틀다의 어간인 틀에 리을 받침이 붙어있죠. 예. 이렇게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연결 어미로 음연 대신에 면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가지고 틀음연이 아니라 틀면으로 쓰셔야 되고요. 또 비슷한 예로서 하늘을 날으면 아니고 하늘을 날면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7676번님, 6726번님, 6716,
1: 네.
0: 2658번님 포함해서 다 정답만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1: 좋아요.
0: 칭찬해요. 두 번째 문제 갈까요?
1: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열애설이 난 휘준과 태수는 교제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사실은 1번 복숭아뼈에 있는 점까지 알 만큼 각별한 사이다. 2번 어떻게 할까?
0: 보이겠지.
1: 어, 그러네.
0: 복숭아뼈는 왜?
1: 아, 그러네. 그냥 보이네.
0: 양말 벗으면 보이는 거
1: 아니야? 맞네. 자, 2번 복사뼈에 있는 점까지 알 만큼 각별한 사이다.
0: 아, 복숭아뼈와 복사뼈. 네. 여러분,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네,
0: 복숭아뼈와 복사뼈 중에
1: 미안합니다. 네.
0: 네, 어떤 표현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네. 알고 계신가요? 이건 또 완전 정답 맞추기가 또 쉽지 않을
1: 수 있어요. 네.
0: 자, 그렇지. 김미숙님이 2번 네. 이렇게 또 보내주고
1: 좋아요,
0: 계신데
1: 좋아요.
0: 그것도 맞아요. 맞아. 정문주님도 2번이라고 또 보내주고 계시고
1: 네. 2번 하나만 보냈어요.
0: 이수키님은 복숭아뼈라고 이제
1: 그냥
0: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정답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이 따로 있거든요.
1: 네.
0: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하나씩 보냈어요. 불편하다.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예.
1: 정답은 복숭아뼈, 복사뼈 둘 다 맞아요.
0: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1: 맞아요. 네. 발목 부근의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를 뜻합니다. 복사, 이 복사라는 게 복숭아의 옛말이자 줄임말이에요. 원래는 복사뼈만 표준어였는데 2010년에 복숭아뼈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0: 야, 그래서 2651번님이 받고 싶다 특급 칭찬하면서 둘 다 정답 뭐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네. 네,
0: 이리 오세요. 칭찬해. 자, 세 번째 문제.
1: 아, 꼬집었어.
0: 갈까요?
1: 자, 해장국집을 개업한 호경은 메뉴판을 적다가 만추법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중 표준어로 쓴 건 뭘까요? 1번 북어국 12,000원, 2번 북엇국 12,000원.
0: 네.
1: 네, 시옷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0: 북어국, 북엇국.
1: 네.
0: 예, 발음은 다 북엇국인데 표기를 할 때 어떤 게 더 옳은 표현인지.
1: 네.
0: 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어국, 북엇국.
1: 네.
0: 아, 자, 많은 분들이 또 정답만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오.
0: 아하, 좀 뒤늦게 지금 둘 다라고 보내주신 분은 지금 늦었어요.
1: 지금 둘 다를 보내.
0: 지금 둘 다는 일단 오답이랑.

0: 걸 알려드리면서
1: 또 꼬집어야 돼, 또 꼬집어.
0: 이건 다른 쪽 꼬집니다 이제. 네. 자, 여러분들 정답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그럼 가겠습니다.
0: 정답 발표하시죠.
1: 정답은 2번 북엇국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시옷을 넣는 건가 마는 건가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0: 예.
1: 사이시옷 규정은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간단히 좀 얘기해드리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사이시옷 쓴다라고 이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가지고 북어어로 이제 모음으로 끝나고 발음은 북엇국, 북엇국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뒤에가 꾹이에요. 꾹!
0: 꾹!
1: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가지고 북엇국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0: 맞습니다. 아유, 8008님도 이제 칭찬 받고 싶다고 하시니까 북엇국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1: 네,
0: 오세요, 일로 오세요.
1: 칭찬,
2: 칭찬해.
1: 아, 야,
0: 야, 자, 여러분들 다 볼을 꼬집히면서 네. 칭찬 받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아, 저희가 저희 볼도 꼬집겠습니다.
2: 기준 아나운서 칭찬해.
1: 너무 세게 들었어.
0: 아, 지금 뭐 퀴즈도 푸시면서
1: 네.
0: 예, 수식어까지도 좀 정리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1: 네.
0: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범지도님이 테디는 MBC의 베개.
0: 뭔 소리예요? 아침인데. 아침 발라드.
1: 아침에 재우네.
0: 웬 베개야?
1: 갑자기 재운다. 네.
0: 신은림님이 테디는 MBC의 대들보.
1: 대들보. 아, 크긴 그래, 해요. 실제로 보면.
0: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실제로 크긴 큰데 대들보 말하긴 해요.
1: 엄청 커요. 네.
0: 또 하나 보죠.
1: 0393번님 휘준 아나운서 저녁 방송에 나오는 거 맞죠? 어제 저녁 먹으면서 TV 보다가 숟가락을 놓지 보냈다요. 바보검 때랑 너무 다른 말끔한 모습에 놀랬네요 라고
0: 지금 읽으면서 또 바보처럼 놓칠 뻔했다요.
1: 놓칠 뻔했다.
0: 왜 애교하는 거예요? 왜?
1: 박보검
0: 여기 떨렸어요?
1: 떨렸어요. 떨렸어요.
0: 휘준 아나운서가 네. 못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박보검 씨 못지않게
1: 나락 보내네.
0: 나도 말하면서 지금 두근두근하다. 두근두근해.
1: 아니야 아이 꼬지마.
0: 예, 헌칠합니다. 헌칠하고 네. 훈훈합니다. 우리의 비주얼 퓨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1: 네.
0: 박보검 씨가 부른 On My Way 띄워드립니다. 조심해. 오늘 조심해요.
1: 조심히 갈게요.
0: 조심해.
1: 네.
0: 박보검 팬은 걸리지 마요.
1: 조심히 갑니다.
0: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4부는 굿모닝 베이스볼 MBC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 야구 이야기들 생생하게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 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잠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5분 4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테디. 복사뼈도 맞고 복숭아뼈도 맞는 말이잖아요. 네. 제가 날씨를 해보니까 참 요즘에 비가 온다고 해도 맞고 비가 안 온다고 해도 맞는 그런 날씨입니다.
1: 아, 그렇네.
2: 예, 소나기 구름이 워낙 랜덤으로 또 국지적으로 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잘 들고 나왔다 싶은 곳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고요. 다시 낮부터 밤 사이에도 전국, 특히 내륙을 위주로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날도 계속 덥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는 최강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최강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중부는 가끔 구름 지나고 남부와 제주는 흐리겠고요.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또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0: 괜찮아요?
1: 오, 컨디션은?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 왜죠?
0: 아, 들어오실 때 뭔가 귀신처럼 슥슥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1: 하얀 옷을 입은 탓일까요?
0: 예, 하얀 옷 입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아주 화사했습니다.
1: 화사한 귀신이네요.
0: 화사했어요. 자, 화사한 소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키워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네. 하고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봉쇄, 두 번째 키워드 재건기금, 마지막 키워드는 이란과 월드컵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봉쇄입니다.

0: 찾아갔는데 결국 빈손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천준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핸드볼 선수 출신 이모경 의원 등이 어제 오전 경기장을 찾아가서요. 개표소를 출입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훈련, 경기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 체육회 활동 공간과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결국 경기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1: 네, 그제는 또 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죠.
0: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 중재했고 의원들과 방송사 취재진이 같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요. 한 여성이 출입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막아섰고 의원과 심지어 다른 시위 참가자의 설득에도 물러나지 않아서 결국 진입에 실패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예,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하는 펜싱 대표팀은 결국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출국을 했습니다.
0: 네, 펜싱 국가대표팀 그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출국했는데요. 올림픽 경기장 봉쇄로 우상욱 선수 등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원래 자신들이 쓰던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이 쓰던 장비를 급하게 빌려서 출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네, 한편 대한체육회도 100일도 남지 않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업무를 보지 못해 난감한 상황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얼른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0: 네. 네,
1: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재건기금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 각서 공식 서명식
0: 열릴 예정이었는데
1: 예정이었는데 이제 열렸죠.
0: 네.
1: 그래서 이 합의문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하는 방안이 담긴 걸로 또 전해졌었죠.
0: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이란 종전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서명식을 스위스에서 한 건 아니고 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과 저녁 자리에서 서명을 했다고 전해졌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19일에 스위스에서 협상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후 양국은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협상 이어갈 텐데요. 이런 가운데 외신 보도가 앞서서 나왔습니다. 이란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원만히 해결되면 미국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던 건데요.
1: 야, 3천억 달러예요.
0: 네네.
1: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큰 규모죠.
0: 예, 그렇습니다. 약 455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막대한 규모죠. 사실 이 이란 재건 기금 관련 구상은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 국가들의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걸프국들이 이를 위해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1: 예, 이후 외신들의 추가 보도가 또 이어졌죠.
0: 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카타르가 이 이란 재건 기금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후 몇 주 동안 미국과 이란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고요. 이 이란 재건 기금은 민간 투자 수단이고 미국 정부의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 예, 미국 정부가 돈을 대지 않는 민간이 만든 기금이다. 와.
0: 네, 그런데 외신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뿐 아니라 한국,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이 이란 재건 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주목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온 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우선 미이란 양국 간 종전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이란 재건 기금을 두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죠.
0: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란은 협상 관계자의 발언 등을 통해 미국이 피해 보상 의미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거란 취지로 주장을 하는 등 이 이란 재건 펀드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이란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이란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민간 투자 형식으로 이란을 우회 지원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나오는데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 비용을 동맹국들에 부담시키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됩니다.
1: 네, 그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이 루머라고 했다고요?
0: 네, 그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프랑스에서 미국은 이란에 어떠한 자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은 루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미국 제이 디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에서

0: 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 종료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며 국제 사찰을 허용할 경우에만 재건기금 조성과 제공이 추진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미 이란 양측 서명 완료됐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협상은 이어진다고 하니 이 이란 재건기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이란과 월드컵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미국과 종전 협상 중인 이란이 참가를 했죠.
0: 그렇습니다. 이란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상대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출퇴근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조별리그 3경기 전부 미국에서 치르는 이란이지만 미국이 대회 기간 선수단의 1박 제한 비자만을 발급해서 선수들은 경기 전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경기가 끝나면 그날 바로 멕시코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란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장소를 멕시코로 변경해달라고 국제축구연맹 FIFA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대표팀 스태프 전원의 미국 입국이 허용된 것도 아니라고요?
0: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 축구대표팀 선수단과 전력 분석관을 제외하고 트레이너 등 대표팀 스텝 10여 명의 입국을 끝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축구협회장 등도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첫 조별리그 경기 치렀죠?
0: 네, 현지 시각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치렀고요. 접전 끝에 2-2로 비겼습니다. 경기에 앞서 선수들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메흐디 타레미 이란 축구대표팀 주장은 월드컵에 도착한 순간부터 긴장했다. 긴장감이 있는 대회에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경험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경기 시작 전에도 경기 중에도 경기장 안팎에서 현재 이란의 복잡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0: 네, 경기 시작 전부터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헤즈볼라는 필요 없다. 이슬람 공화국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FIFA가 정치적 상징물로 규정한 황금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옛 이란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를 흔들면서 이란의 공식 국기를 짓밟기도 했고요. 경기장에 이란 국가가 울릴 때 일부 관중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선 정치와 축구는 별개라며 맞불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아미르 갈레노에이 이란 축구대표팀 감독은 우리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억압받는 팀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네.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핵심 한 줄 미 이란 종전 양해각서 발효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1: 그렇죠. 네. 영신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주말 잘 보내세요.
1: 투어스의 헤이 헤이 듣고 MBC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시작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도로 위로 사고가 좀 계속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성수분기점 다 가서 사고 나면서 군자교 이전부터 성수까지는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도 사근에서 성수 쪽으로 정체입니다. 또 녹천교 일대도 양방향 속도가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천안 일대가 혼잡한데요. 천안 분기점 3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 나들목부터 4km가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까지 또 반대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쪽 김포요금소 6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에 혼잡하고요. 장수에서 서운까지 또 반대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찾습니다. 우측 깊숙한 타구 갑니다. 넘어갑니다. 오 메시 한번 치고 슛 골 갑니다. 넘어갑니다. 슛 골 넘어갑니다. 골 넘어갑니다. 골.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난지 캐스터입니다. 예.
1: 격정적입니다. 격정적이에요.
0: 아, 예. 주접을 떨게 되네요. 아침에.
1: 예, 2020년 예. 굿모닝 베이스볼. 예. 예. 월드컵 볼 아닙니다, 여러분.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0: 안녕하세요. 야구와 축구 사이에서 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김나진입니다.
1: 지금 예. 그럴만해요. 지금 야구팬, 축구팬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양쪽 다 보느라. 예. 북중미 월드컵이 진짜 뜨거워요.
0: 그러니까요. 예.
1: 축구 중계하듯이 또 오프닝을 해주셨는데 네. 경기 많이 보고 계신가요?
0: 네. 저도 그래서 그 테디 따라 왜 선글라스를 끼는지 알게 됐어요.
1: 왜요?
0: 눈덩이가 푹푹 들어가서 잠을 못 자고 이제 새벽에 계속 축구를 보니까

0: 꼭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한수 배웠습니다.
1: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용 아닙니다. 저희 도수가 이거 벗으면 전 장님이에요 지금.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예, 예.
1: 자 어쨌든 메시가 뭐 미쳤습니다.
0: 어제
1: 해트트릭 했어요.
0: 해트트릭 세 골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네. 불혹이더라고요.
1: 불혹이야. 생각보다 근데
0: 네, 미혹되지 않는 그 불혹.
1: 생각보다 노안이야. 좀 더 된 줄 알았어.
0: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나이와 상관없이 예. 여전히 메시는 메시다. 그야말로 축구의 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스포츠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요새 또 야구 또 김다진 캐스터 때문에 들을 때 네. 제 또래 선수들이 예. 엄청 지금 활약하고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40대까지의 그 전성기를 보이는 선수들이 많아지는 걸 봐서 예. 100세 시대에 맞춰서 선수 생명도 이제 뭐 20대 30대를 넘어 예. 40대까지 올라오는 거야.
0: 그러면 이제 불혹은 기본이고
1: 기본일 것 같아.
0: 이제 지천명은 가야 지천명도 한 50은 돼야
1: 있을 것 같아 진짜.
0: 100세 시대니까
1: 100세 시대니까 와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죠? 해트트릭 예. 하는 메시도 있고
0: 맞아요.
1: 어때요? 월드컵을 이번에 보시고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 한 세 나라만 짚어주시죠.
0: 세 나라나요? 일단 그 아르헨티나
1: 진짜 무서워. 예.
0: 지난 대회 우승국이고 예. 진짜 그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전 대회 이제 프랑스
1: 예.
0: 또 직전 대회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맞붙었으니까 그렇죠. 이 두 나라를 빼놓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 의외에 또 한 나라 그러면 가시죠.
0: 대한민국으로 할까요?
1: 제 마음은 우승인데
0: 그 마음만은 예.
1: 추천 받기에는 좀
0: 예예. 예. 그래도
1: 대한민국으로 할까요?
0: 큰 포부, 큰 나라.
1: 오케이.
0: 예, 그렇게 가시죠.
1: 아르헨티나, 프랑스, 대한민국, 렛츠고. 예스. 파이팅입니다.
0: 예, 보통 예. 무리하지는 않는 성격인데 저도 예. 이럴 때는 한번 무리해 보겠습니다.
1: 또 첫 승을 시작했으니까.
0: 첫 승 했잖아.
1: 시작이 좋으니까.
0: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기대해 보죠. 예. 꿈은 크게 커야지. 예. 자, 굿모닝 베이스볼. 야구 얘기 갑니다. 여러분.
0: 웃지 않습니다.
1: 예, 웃지 않습니다. 야구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 함께 문자나 미니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월드컵 맞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축구 선수까지 지금 포함해서 MVP 한번 받아볼까요?
0: 좋죠.
1: 예, 축구 선수 예. 포함해서 그러면 오늘은 뭐 베이스볼, 사커 다 합해서
0: 대통합
1: 통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예.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경기 볼 때 먹으면 더 맛있는 홈런 과자 바로 쏘겠습니다.
0: 골 아니지. 예.
1: 헷갈려. 네. 지금 헷갈려. 자, 하지만 야구 팬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스포츠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0: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아니,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입니다.
1: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축구가 들어가 있네요. 어쩔 수 없네요.
0: 들어가야죠.
1: 예, 예.
0: 지난주 축구 보셨죠?
1: 보셨죠.
0: 예, 보셨죠.
1: 봤죠.
0: 내일은 생방 딱 끝나면 딱 10시 경기거든요. 예. 멕시코전.
1: 예.
0: 어디 가서 보십니까?
1: 아. 집에서 봐야죠.
0: 아, 집에서.
1: 네, 집에서.
0: 사실 그게 최고긴 해요.
1: 네, 제가 일찍 일어나니까 네. 어디 걸어 다닐 힘이 안 돼요. 앉아서 쉬면서 보겠습니다. 네,
0: 예. 태양도 너무 뜨겁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북중미 월드컵 진행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대표팀이 2대1로 체코를 이겼어요. 이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는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또 한 번의 도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굿모닝 베이스볼 시간이어서 대통합 말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1: 예.
0: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저도 이번에 생각을 다시 해본 건데 야구 축구가 동시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 얼마나 있을까?
1: 그렇네.
0: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 그렇다, 진짜 그렇다.
0: 근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
1: 일본 있지.
0: 네, 일본. 그리고 멕시코 정도예요.
1: 멕시코도 야구가 인기군요.
0: 엄청난 인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모든 스포츠가 다 인기인데 사실 야구보단 다른 스포츠가 더 절대적으로 인기가 많고요.
1: 축구
0: 풋볼.
1: 생각보다 예.
0: 예, 많이 컸고. 예.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스포츠 관련된 전공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년째 네. 하고 있는데 네. 매년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야구파입니까? 축구파입니까? 근데 이제 4, 5년 전만 해도 한 50명 전후의 학생들 중에 축구파가 한 7-3 정도로 우세했는데
1: 예.
0: 최근 야구파가 살짝 역전.

0: 결혼을 하는가 싶더니 어? 올해 이제 얼마 전 종강을 했는데 예. 거의 비슷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내일 우리가 상대하는 멕시코 야구 축구는 어떨까? 그러니까 멕시코를 보면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인기인 당연히 그 인프라 그렇지, 미국 그렇지. 미국의 큰 인프라가 옆에 있으니까 바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구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도 7위, 자국 리그도 엄청나게 강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인기도 엄청납니다.
1: 미국으로 다 가는 줄 알았어.
0: 그런데 이제 멕시코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로 많이 진출을 하고
1: 많이 가니까
0: 예, 그 밑에 약간 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실력도 있고 그리고 국제대회도 보면 2023년 WBC에서 4강 신화도 썼습니다.
1: 세구나.
0: 예. 그리고 축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피파 랭킹도 이제 14위권이고
1: 늘 상위권이죠.
0: 네, 늘 상위권. 네. 그리고 월드컵 별명이 있습니다. 16강 단골손님.
1: 아하.
0: 갔다 하면 16강 가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반대로 약간 16강 귀신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갔다 하면 16강에서만 떨어져. 16강만 가는데
1: 넘기가 쉽지 않아.
0: 예. 근데 이번에는 개최국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의 홈이고 사실 내일 우리와의 경기가 있는데. K-팝이 멕시코에도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1: 그렇죠.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0: 맞죠?
1: 남미에서. 예.
0: 네, 남미 쪽에서.
1: 예,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0: 네, 그래서 체코랑 우리나라 하는데 멕시코 팬들이 우리를 응원하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적으로 내일은 만나니까 또 다르죠.
1: 다르죠.
0: 다르죠. 내일은.
1: 알긴 다르지.
0: 예, 네, 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적이 되기도 하고 아하. 바뀌기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1500m 이상의 해발고도 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멕시코는 남쪽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축구 강국의 영향을 받아 축구가 잘 발달하고 북쪽으로는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의 영향을 받아서 야구 역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야구와 축구가 모두 인기 있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 FM 청취자들한테도
1: 네. 네,
0: 궁금합니다. 야구파, 축구파이신지. 네.
1: 그러니까요. 원래는 야구 잘 몰라요 하시는 청취자들 많았거든요. 근데 김나진 캐스터랑 이제 굿모닝 베이스볼 하면서
0: 예.
1: 야구에 관심이 엄청 생기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아, 요것도 까먹으실까봐 혹시나. 제가 까먹을까봐. 야구는 우리가 또 국제대회에서 이전 전승이었거든요.
1: 예.
0: 멕시코를 상대로.
1: 그렇지.
0: 근데 축구는. 월드컵에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1: 말하지 마요.
0: 아!
1: 아, 말하지 마.
0: 아, 이런. 아,
1: 말하지
0: 아, 야. 다음.
1: 예. 현재를 살면 되지.
0: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1: 네. 기억나. 어릴 때에도 우리 선수들 사이로 다리로 공 끼어서 점프하고 막.
0: 블랑코
1: 하. 너무 치욕스러웠잖아요.
0: 아, 미국 월드컵이었나요?
1: 네.
0: 네. 94년.
1: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
0: 예.
1: 네. 아, 이 개인기 축구에 저희가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0: 어, 맞아. 정확해요.
1: 예. 네. 이제는
0: 그렇습니다.
1: 매칭 잘하니까 1대1 잘하니까
0: 이길 수 있어요.
1: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야구랑 축구 둘 다 좋아하니까 이제 멕시코와의 경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축저야입니다.
1: 아축저야.
0: 예. 이것도 이제 전 이야기를 받아서 스포츠 팬들이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1: 맞아.
0: 예. 아침에는 축구. 아축. 저녁에는 야구. 저야. 예, 아축 저야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거죠.
1: 진짜 건강하다. 건강해.
0: 너무 건강하지 않습니까?
1: 너무 건강해.
0: 예, 딴 거 안 하고 예, 사고 안 치고
1: 좋습니다.
0: 예, 정말 스포츠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여기 상암 경기장에서 저녁 축구 경기 생방으로 서 시간 정도 하고 연장 가는 경기를
1: 예.
0: 그리고 저 일산 넘어가서 메이저리그 새벽 2시인가 그 경기를 하면서 한 7시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어요.
1: 와,
0: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1: 힘드셨겠다.
0: 예, 발음도 잘 안 되고 뭐 테디도 당연히 그런 경험 전국을 떠돌면서 하셨겠지만
1: 예. 예, 예.
0: 근데 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스포츠 팬들은 그냥 정반대입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 이야기고 스포츠 팬들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예. 네, 그냥
1: 누리세요.
0: 돼요.
1: 누리세요.
0: 예. 네,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예.
1: 이런 날이 없어요, 잘.
0: 그러니까요. 이런 날이 없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시차가 어긋나면서 월드컵은 좀 이제 아침에 즐기고 저녁에 야구를 즐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좀 더 들여다봤더니 늘 월드컵이 있는 해는 야구 팬들이 확 줄었어요.
1: 아.
0: 근데 많게는 직전 해보다 20% 가까이 야구팬 관중이 훅 줄어들었습니다.
1: 아, 정말.
0: 근데 그때 20%는 좀 과한 경우. 과했다기보다 이게 한일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밖에 없죠.
1: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0: 네, 근데 다른 해도 시차가 다른 뭐 독일 월드컵이라든가 뭐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라든가 이때도 야구 팬들이 확 줄었어요. 전해에 비해서. 그래서 아 야구가 이제 인기가 월드컵 때문에

0: 확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 관중을 한번 봤습니다.
1: 예.
0: 봤더니 어? 이게 웬걸? 지난 주말 관중이 평균 관중과 비슷해요.
1: 아, 안 크게, 빠졌어. 안 빠졌어.
0: 네, 안 빠지고 오히려 조금 평균 관중은 더 늘었어요.
1: 귀여워.
0: 네, 그래서 평균 19,0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률도 계속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KBO 리그가 대단해졌다. 물론 이제 지난 주말만 월드컵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주말만의 수치를 본 것이긴 하지만 또 어제 문자 하나 받았어요. 최소 경기 600만 관중을 돌파했다.
1: 와.
0: KBO에서 이렇게 월드컵 기간 중에도
1: 어마어마하다.
0: 예, 이런 인기가 계속 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0: 제가 이제 학교도 나가고 하니까 딱 봤더니 아침에는 이제 학교 가서 공강 시간에 축구보다 하교하면 야구 보고 직장인들은 PC로 몰래 월드컵 예. 보다가 이제 끝나면 야구장 가고
1: 그렇지.
0: 예, 퇴근하면 야구 이렇게 되는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굿모닝 FM 청취자 여러분
1: 예.
0: 축구 좋아하십니까?
1: 아니요.
0: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뭐 이 질문들을 계속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1: 지금 약간 물어보고 싶은 타이밍이긴 해요. 그죠?
0: 그죠?
1: 둘 다 너무 사랑받는 지금
0: 네. 네,
1: 시기이다 보니까.
0: 아축
1: 저야. 아, 딱 맞다, 지금.
0: 이
1: 응원하면서 또 음식 먹는 그 재미가 있는데
0: 네.
1: 아침과 또 저녁의 음식 스타일도 좀 다르잖아요.
0: 이건 테디가 전문 분야 아닙니까? 저녁은 일단 치킨이죠.
1: 저는 전문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도 삼겹 먹을 수 있어가지고
0: 네,
1: 저녁에도 샐러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이 아닌데 어떠세요? 아침에 뭐 드세요?
0: 저녁엔 치킨에 조금 이 드링킹을 하시면
1: 네.
0: 아침엔 좀 이제 해장하시면서 보는 거죠.
1: 아, 해장의 월드컵.
0: 아, 해장 월드컵.
1: 좋은데. 해장국 월드컵 좋은데요?
0: 해장국 월드컵. 네. 와, 역시 네이밍이
1: 해장국 월드컵. 네,
0: 그래서 이제 테디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하는 거고.
1: 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말씀하신 거 정리만 했는데. 자,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시죠, 가시죠.
1: 예, 예.
0: 본연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키워드는 반가워, 어서와입니다. 아, 순위 싸움 너무 치열한 그 KBO 리그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예.
0: 저는 반가운 게 이런 게 제일 반가워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각 팀들한테 천군 만마가 정말 돌아왔습니다. 순위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먼저 2024 신인왕 출신의 두산 불펜의 김태견 선수. 이게 올 시즌 마무리 투수를 시작을 했는데 4월 말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어요. 어깨를 다쳤거든요.
1: 아이고.
0: 예, 근데 지난 수요일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부상 있던 사이에 마무리 투수 이영하 선수, 베테랑 이영하 선수가 이렇게 공백을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잘하던 선수, 야, 다시 내려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8회는 김태경, 9회는 이영하에게 맡긴다. 이렇게 두산의 불펜이 정리가 되면서 두산의 불펜이 강해졌습니다.
1: 강력해졌습니다.
0: 그러면서 5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1: 예.
0: 이렇게 반가운 불펜이 돌아온 거고요. 또 이제 2024 신인왕 출신의 김태견 선수가 돌아왔는데, 지난 시즌 신인왕이자 골든글러브 수상자 안현민 선수, KT의 안현민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1: 예.
0: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는데 62일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2타점 올리고 그제 어제도 안타 때려내고 했었는데 사실 그 내가 빠졌는데 팀이 그 나 없이도 잘하면 좀 그렇잖아요.
1: 약간 서운할 거야.
0: 근데 KT는 진짜 그랬어요. 안현민이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잘했어요.
1: 잘했어.
0: 팀 타율 1위. 근데 이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1: 맞다.
0: 그래서 선두 LG를 지금 이제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 말씀드린 이 두 선수가 속해 있는 팀 두산과 KT의 수원 시리즈가 지금 진행 중인데
1: 예.
0: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두 선수 모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또 마지막으로 삼성 김영웅 선수 이제 복귀합니다. 예. 일단 계획은 내일까지 그 퓨처스에서 좀 가다듬고요. 감각 끌어올리면서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삼성 팬들이 이 김영웅 선수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요 김영웅 선수의 복귀도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1: 예.
0: 세 선수가 모두 젊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야구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순위 싸움 상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 이제 더 이상 부상 없이 쭉쭉 좀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뭐 누구보다 선수 본인이 다시 복귀할 날 기다렸을 것 같은데
0: 네.
1: 멋지게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부상 없기도 바라고요.
0: 네.
1: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0: 예.
1: NCT 드림 헬로우 퓨처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고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이번에는 축구 선수 포함입니다.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NCT 드림 헬로 퓨처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795님 삼성 프랜차이즈 스타 구자욱 선수요. 어제 팽팽한 0대0에서 9회 말 끝내기 3루타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582일 만에 끝내기라고 하더라고요.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삼성 라이언즈 최초 8만 루타 기록도 축하해주세요.
0: 야, 끝내기가 2582일 만.
1: 아, 본인 개인으로서도 정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보니까. 9723번님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전민재 선수를 추천합니다. 와. 첫 그랜드 슬램 달성 감동이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1: 와, 롯데도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0: 예.
1: 5192번님 제 마음속 MVP는 대한민국 골키퍼 김승규 선수입니다. 어허. 홈런과 잡 먹고 멕시코 선수들 슈팅도 다 골대 넘어 홈런 가자.
0: 그렇지.
1: 아, 김승규 선수 멋있어요. 다 막더라고. 야,
0: 다 막고. 예. 상대방 선수들 이제 할 때는 진짜 우리 김나진 캐스터가 넘어갔습니다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 아이고. 선수는.
1: 네, 그러네요. 진짜. 네.
0: 슛 넘어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1: 네.
0: 송종헌 님께서 이번 주 월드컵 MVP는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의 보지냐 골키퍼요. 아, 이 선수 대단했어.
1: 아,
0: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얻어냈는데요. 보지냐 골키퍼의 철벽 방어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40살의 노장 골키퍼인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0: 스페인은 최고의 창이잖아요.
1: 맞아요. 네. 온몸으로 다 막으면.

0: 그래서 봤는데 저는 하나 꽂힌 게 네. 그 SNS 팔로워 수가 실시간으로 오르더니 1000만을 넘겼어요.
1: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하루 만에 300만 넘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0: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아, 너무 대단해.
0: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죠.
1: 아, 네. 옛날 골키퍼 칸이 올리버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보지니아 선수네요.
0: 아, 대단했습니다 정말.
1: 자, 이렇게 모두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에 선정이 되신 겁니다. 모든 분들 홈런 가자 선물로 드립니다. 골.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나진 아나운서가 또 쓰신 책의 명언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5: 예.
3: 그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5: 아유, 이거 너무 감사하네요.
3: 9336번님이 예. 나진 작가님 책이 어제 도착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술술 넘어가네요.
5: 아, 그런가요?
3: 나진 작가님 다음 책 기다릴게요.
5: 아,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긴 썼는데
3: 예.
5: 그 뒤로 절필을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3: 포기할까 망설이는 나에게
5: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3: 너에게인가요? 나에게인가요? 아, 나에게죠.
5: 너에게 포기할까 망설이는 나에게.
3: 예. 아, 너에게. 아, 이거를 이제 본인한테 돌려서 다시 포기할까 망설였던 나진 작가님.
5: 예,
3: 다시
5: 맞습니다.
3: 펜을 잡으시지요.
5: 네.
3: 9870번님도 나진 아나운서님 책 구입해서 자기 전에 읽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책에서 나진 아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5: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 때 이거 썼었는데 예, 그래도 좋은 말들 종종 있습니다.
3: 네.
5: 예,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예.
3: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죠. 최상구님이 두 분 내일 한국 대 멕시코 스코어 예측 부탁드립니다.
5: 전 앞에서 무리했으니까 1-1 가겠습니다.
3: 1-1.
5: 1-1.
3: 예, 저는 다시 한번 2-1 가겠습니다.
5: 아, 이런 제가 뭐가 돼요 여러분.
3: 누가 2인지는 얘기 안 했는데요.
5: 아 그런가요? 아, 이러면
3: 아, 당연히 한국이죠. 아, 예. 자, 같이 외칠게요. 행복 끝에.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8: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님이죠.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분이 어릴 때 꽤나 개구쟁이 소년이었나 봐요. 야구 시합을 마치고 돌아올 때 쭈쭈바를 자주 먹었다는데 그때를 회상하며 말하기를 아, 쭈쭈바는 자전거를 탄 채로 먹을 수가 있어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묘하게 설득되네 진짜. 다른 거는 예, 뭐 먹다 흘릴 수도 있고 쭈쭈바는 입에 딱 물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자, 순간 불어오는 자전거 탈 때 그 바람과 입에 들어오는 시원한 달콤한 얼음 알갱이들. 자, 이건 또 뜨거운 여름에 즐겨야 제맛인데 오늘 이런 날씨와 딱 어울릴 아이템 뭐가 있을지 떠오르시나요? 6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